0: 극동방송 2026 썸머 스페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올여름 극동방송이 준비한 특별한 시간이죠. 찬양 하나 또 하나 은혜가 점점 쌓여가는데요. 영혼을 울리는 곡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여름 이 찬양 도저히 막을 수가 없군요. 쏘아 올립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을 넘어 하늘이 열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이 여름의 주파수는 찬양입니다.
1: 자, 무더운 여름을 맞아서 예, 극동방송에서 시원한 찬양의 은혜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서머 스페셜 기간 이어지고 있고요. 8월 16일까지 이 찬양의 풍성함을 조금 더 누릴 수 있는 시간 마련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7, 8월 이때쯤이 수련회에 가는 그런 기간이기도 하죠. 수련회 가셔서 우리 성도님들끼리 즐거운 시간 그리고 주님과 깊이 교제 나누시는 그런 시간을 아마 보내실 텐데 저는 그래서인지 이런 딱 시즌이 되면 제일 먼저 이 찬양이 생각납니다. 주님은 아시네 라는 찬양인데요. 다 아시죠?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마음. 이게 진짜 전주가 들리기 시작하면 마음이 막 두근두근두근하고 이미 뛸 준비가 완료되는 자, 이 찬양 이어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을 주님을 향한 열기로 가득 채우는 그래서 은혜가 뿜뿜 샘솟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아시네 함께 하시죠.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버티는 그런 이야기를 좀 전해드렸는데요. 사실 참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참 이해되지 않았던 성경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나타나는 장면인데, 자녀가 많이 아프니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어느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바라면 예수님께서는 곧장 그 여자를 세우시고 그 집으로 향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의외의 차가운 반응을 보이시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한번더 절을 하면서 예수님을 붙잡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한번더그 가슴에 대못을 박는 그런 답변을 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참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상처를 주셔야 했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여자가 울며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주님,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하니, 그제서야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라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 말씀을 보는데 제가 다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니 예수님 왜 이렇게 차갑게 말씀하시지? 라는 생각이 들고, 뭔가 당시에 예수님 앞에 엎드러져 있는 여인이 나였다면, 감히 어느 아시아인이 와서 이렇게 이스라엘인도 아니고 너가 왜 나한테 와서 간청을 하니 이렇게 차갑게 돌려보내실 것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뭘 보여주기 위함이실까? 좀 묵상을 했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믿음의 핵심이 여기서 보인대요.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에서부터 이 여인의 믿음이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결국 은혜를 나에게 베푸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라고 그 바지까랑이를 잡고 늘어졌던 이 여인의 모습을 보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본문의 중심은 그 어머니의 사랑이 위대했다가 아니라 그 은혜를 끝까지 붙드는 그 믿음이 위대했다. 그 믿음이 이 구절의 정답이다라는 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그런 장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예수님의 은혜를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싶어요. 과연 예수님께서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을 거야라고 하셨을 때 우리는 그 앞에서 그 바지까랑이를 붙들고 늘어질 만한 그런 믿음이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결국 예수님 앞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받고 있는 그 은혜를 값싸게 취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개취급하면서까지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렸던 그 여인처럼 그 은혜의 귀함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엎드러지는 그런 모습으로 이 하루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니까요. 우리의 죄를 모두 씻어주시고 다시금 하늘나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당연하게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사랑이 엄청나시기에 죄인된 우리를 감싸주신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며 은혜의 값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이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꼭 행복하세요.

0: 얘들아, 밥 먹으러 온더라. 밥 다 식는다. 빨리 먹자.
1: 맛있는 대화가 오가는 주방에서도, 온 가족이 모인 거실에서도, 올여름 우리 집 어디서나 믿음의 고백이 흘러넘치도록 찬양과 함께 찾아오는 가장 시원한 은혜.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동부교회 유신권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체성을 형성하는 세 가지 요소라고 한다면 지정의가 될 것입니다. 지는 생각이지요. 생각을 통해서 마음이 정해지고 그 마음이 움직이면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생의 점을 찍고 그 점들이 습관이 되어지고 그 습관이 쌓이고 쌓이면 인생이라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인생의 방향성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지정의 중에서도 지가 될 것입니다. 생각이 되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밤하늘에 내리는 이슬을 먹고 자란 뱀은 독을 만들어내고 똑같이 밤하늘에 이슬을 먹은 양은 젖을 만들어냅니다. 똑같은 것을 먹어도 누가 먹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독이 될 수도 있고 저지 될 수도 있어요. 죽일 수도 있고 생명이 될수 있습니다. 내가 동일한 말씀을 듣고 동일한 것을 보아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에 독이 될수 있고 내 인생에 젖과 같은 영양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금요반 기도 이때 묵상을 했듯이 여러분 12회 동안 혈루병에 앓아온 여인을 묵상을 해보면 그 여인의 인생을 바꾸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그것이 뭡니까? 주의 옷자락만을 만져도 구원함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생각을 바꾼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만을 만져도 내가 고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그 생각이 마음을 움직여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던 것이죠. 이처럼 생각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본문에 다윗을 조명하면 다윗이 가졌던 생각이 다윗의 인생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가를 보게 되는데 다윗의 인간적인 생각의 원인과 결론을 우리가 조명하면서 나를 비추어 보고 또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다윗이 보여준 그 인간적인 생각이 어떠한가를 보게 되면 사무엘상 27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아멘. 다윗이 엔게디 광야, 십광야에서 사울 왕을 살려주었습니다. 사울 왕의 악을 다윗은 선으로 갚았죠. 그러나 사울 왕이 아무리 내가 이제 다윗을 추적하지 않겠다,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맹세하여도 인간의 맹세는 불안하죠. 언제 공수표가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너무나 불안했어요. 그 상황에서 계속 도망쳐야 되는 그 상황에서 다윗이 생각하기를 내 마음에 생각하기를. 다윗이 생각을 할때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데 그런데 사무엘상 27장에서는 유독 하나님께 물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다 이런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기록되지 않아요. 순전하게 다윗의 인간적인 생각이죠. 내가 생각하면 내가 앞서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앞서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지 말고 사색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 대신에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각 대신에 사색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지 않았어요. 내 마음에 생각하기를 순전하게 자신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이 가득 찼어요. 그 인간적인 생각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을 보면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27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아멘. 다윗이 생각을 했죠.

이대로 가다가는 결국은 사울 왕의 손에 붙잡혀서 큰 낭패를 보게 될 것인데, 그러면 내가 살 길이 뭐냐? 살 길은 사울 왕의 손에 미치지 않는 유다 땅을 떠나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안전한 길이다. 근데 다윗이 참 어리석죠. 여러분, 다윗이라고 해서 완전하지 않습니다. 다윗이라고 해서 늘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왜 어리석냐? 여러분, 이전에 사무엘상 23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어땠어요? 큰 낭패를 봤죠.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모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블레셋 왕의 수하들이 다윗이 누구인지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사울은 블레셋 사람을 죽인 자가 천천히요, 다윗이 만만히다, 바로 그러한 다윗이 저 사람입니다 라고 하니까 다윗이 자기의 정체가 들통나 버렸잖아요. 이 위기를 파괴하기 위해서, 헤쳐나가기 위해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미친 사람 흉내냈잖아요. 침 흘리고 그 문을 긁으면서 겨우 미친 사람 흉내내서 마치 쫓겨나다시피 해서 도망쳐 나왔어요. 그렇게 낭패를 봤으면, 아,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의 뜻은 힘들고 어려워도 이 가나안 땅, 유대 땅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또 어리석게 그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다윗이었다. 근데 그때와 지금은 차이가 있어요. 그때는 자기 혼자 들어갔다면 지금은 어때요? 자기의 수하에 몇 명이 있어요? 600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왕 아기스가 6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온 다윗을 환대해 줄 것이다 예상해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6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온 다윗을 금이 아냐, 환대를 하게 해주죠. 환대를 해주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간적인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현실적이죠. 현실에서 자기가 안전할 수 있는 최선을 택한 거예요. 그런데 이 현실적인 선택은 하나님의 뜻과는 대치되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가나안 땅에 머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생각으로 블레셋을 선택하게 됩니다. 또 다윗의 인간적인 생각이 어떠한가 보게 되면 27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죽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이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미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아멘. 다윗은 누구에게 한계를 보여주게 됩니까? 누구에 의해서? 가족들에 의해서. 이전에는 혼자였다면 지금은요, 가족이 있어요. 아이노암과 아비가일이라는 두 아내가 있어요. 두 아내가 있다 보니까 그 아내들을 좀 어떻게 좀 편안하게 해줄 수 있을까? 좀 안락하게 잘 살 수 있게 해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가족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던 다윗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다윗의 인간적인 생각을 보게 되면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멘. 여러분, 다윗을 보면 지금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블레셋 왕 아기스를 의지합니까? 아기스를 의지하잖아요. 아기스에게 뭐라고 표현해요? 내가 왕께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은혜는 누구한테 입는 거예요? 하나님께 입는 거잖아요.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 그것이 은혜라는 것인데, 다윗이 블레셋 왕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마치 바짝 엎드리고,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이 내게 이렇게 성읍을 내어줘서 살게 하면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죠. 하나님의 종이어야 되는 다윗이 사람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의지해요. 이것이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택하고 내 가족, 내 아내, 내 자녀들이 어떻게 좀 편안하게 살아갈까, 잘 살까, 여기 이 한계에 머무르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내가 당

가장 붙들 수 있는 것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세상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다윗과 같이 인간적인 생각, 내 생각대로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다윗처럼 세상을 피하기 위해서, 사울왕이라는 험난한 세상을 피하기 위해서 블레셋이라는 또 다른 세상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시련과 고난 때에 누구를 가장 먼저 찾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다윗이 왜 이토록 인간적인 생각에 머물러 현실을 택하고 현실의 안주를 택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를 보게 되면 1절에서 나와 있죠. 1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요, 누구를 두려워해요? 사울왕을 두려워해요. 바로 그거예요. 사울왕을 두려워해요. 사울왕을 두려워했다. 두려움은 결국 뭘까요? 마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고 계셨어요. 그런데 풍랑이 불어닥쳤어요. 배가 뒤집혀가지고 침몰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베테랑 어부들이 많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지만 그러나 그 풍랑 앞에서는 너무나 겁이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에서 뭐라 부르냐면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며 제자들을 책망하셨어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책망하셨어요. 두려움 결국은 뭡니까? 믿음이 작은 거예요. 우리에게 왜 두려움으로 사로잡히느냐? 무엇 때문에요?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 왜 믿음이 작느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출렁이는 배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어요. 함께 계셔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그 바람에, 그 풍랑에 두려웠던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까? 함께 하셨어요. 이새의 막내 아들로 있을 때도 함께 하셨고, 돌팔매로 골리앗과 싸울 때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영원히 여전히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다윗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믿음이 작은 자,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작은 믿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문제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작은 믿음이 아니라 세상을 이겨나가는 큰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결국은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인간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결론이 뭘까요? 인간적인 생각, 내 생각대로 살아갔을 때의 결론, 다윗을 보면서 이 결론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선택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살아가잖아요. 이것이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보여준 결론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7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아민. 다윗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블레셋에 피했을 때 사울왕이 다시는 다윗을 추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1년 4개월 동안 블레셋의 시글락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시글락은 원래는 가나안 땅 정복 때에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었어요. 이후에 시므온 지파에게로 넘겨지게 되고, 그러나 나중에 블레셋의 지배하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시글락은 유대 땅과 그만큼 가까운 지역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시글락에서 다윗이 1년 4개월을 지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1년 4개월 동안 그래도 도망 다닐 때보다는 편안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이 할당된 성읍이 있고 작은 성주가 되고 하니까 그래도 편안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요. 나의 잠시의 편안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닐 수 있어요. 우리는 내 마음이 편안하면 아,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분명한 건 오늘 본문에 다윗에게

허락된 잠시의 편안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잠시의 편안은 누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보게 되면 다윗의 인간적인 생각의 결론이 무엇이냐, 사무엘상 27장 8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27장 8절에서 10절 가운데 누구를 공격을 하느냐, 침노하게 돼요. 여기서 말하는 침노는 전쟁이거든요. 전쟁을 치러요. 전쟁을 치러서 그술 기르스 아말렉 사람을 치게 됩니다. 근데 그냥 치는 것이 아니라 진멸해버려요. 남녀를 다 죽이고 그들의 소유는 빼앗아서 가져오게 됩니다. 왜 그들을 쳤느냐? 물론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던 그러한 족속들이긴 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죠. 누구 때문이랄까요? 아기스가 물었어요. 오늘 누구를 침노했느냐라고 물으니까 다윗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유다의 네겝, 또 어느 네겝 지역들을 얘기한다. 여라무엘의 네겝, 네겝은 네겝이거든요. 네겝은 유대 광야를 또 네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죠. 유다의 네겝이에요. 유다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아기스 편에서 볼 때 다윗이 이제는 정말 내 사람이 되었구나. 왜? 자기 동족을 쳐서 죽였으니까. 죽였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유다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다윗이 결심했나 보다 해서 이제는 내 사람이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거짓말을 한 거죠. 다른 그술 기르스 아말렉 사람을 쳤는데 유다 사람을 쳤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아기스의 마음에 들도록 하고 싶었던 거죠.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현실적인 인간적인 생각을 했을 때의 결론이에요. 불의예요. 불법이에요. 또 거짓이 또 다른 거짓을 낳아요. 죄가 또 다른 죄를 낳는 것처럼 다윗의 인간적인 생각은 또 다른 죄악들을 낳게 된 것이죠. 그리고 더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28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밖에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아멘.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블레셋 왕이 다윗에게 뭘려고 합니까? 블레셋과 누가 전쟁을 치러요?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러요. 근데 다윗 보고 블레셋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가자. 그 다윗은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적국의 장수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 됩니까? 다윗이 누굽니까? 차기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과 맞서 싸운 적이 있다 그러면 왕이 될 자격이 없죠. 박탈당하죠. 그래서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인간적인 생각, 내 생각의 결론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윗과 같이 내 생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결정을 하고 선택해서 살아간다면, 끝까지 살아간다면 결론은 다윗과 같이 불법, 불의, 그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고 정말 인생의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을 해야 돼요. 다윗이 이때 생각을 했어야 돼요. 왜 그랬을까? 왜 지금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왜 문제에 문제가 쌓이고 쌓일까? 꼬리에 꼬리를 물며 문제가 이렇게 생겨날까? 왜 내가 블레셋에 편하다고 피했는데 그런데 오히려 내가 이렇게 죄짓는 상황이 되고 또 블레셋의 장수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될까? 이것을 다윗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27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용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아멘. 무엇 때문이에요? 생각이에요.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순전히 자신의 생각대로만 선택하고 생각대로만 인생을 설계하니까 이런 낭패에 처하는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어요. 엘리야가 대선지자 아닙니까? 갈멜산에서 850대 1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의 여왕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전포고를 하니까 두려워가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은 결국 뭐예요? 믿음이 작은 거죠. 자기 말씀대로 보면 자기가 살고 싶어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 광야로 들어가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죽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처량하게 울부짖게 되는 되었던 엘리야였어요. 순전히 뭐예요? 이세벨의 선전포고 때문에 두려워했던, 그래서 믿음이 작아진 엘리야예요. 엘리야라고 해서 늘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냐? 생각이에요. 내 마음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똑같은 밤이슬을 먹어도 여러분, 뱀이 먹으면 독을 만들어내요. 양이 먹으면 젖을 만들어내요.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내게 은혜가 될 수가 있고 그 반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는 것, 생각의 틀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 귀신 들린 아들을 한 아버지가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언제부터 이랬느냐 물으니까 어릴 적부터라고. 귀신에 사로잡히게 되면 귀신이 물로도 빠뜨리게 하고 불에도 들어가게 한다.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처량합니까? 아들이 물로 뛰어들어가고 불로 뛰어들어가요. 그러면 그 몰골이 성하겠습니까? 그것을 지켜본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은 어떨까요? 녹죠. 항상 불안함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그 아들을 데려와서 하는 말이,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를 책망하세요. 어떻게 책망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할렐루야. 이것이 잘못이죠. 할 수 있거든이 뭐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생각을 고쳐주시기 원하셨어요. 믿음의 생각으로 고쳐주기 원하셨어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바로 이거지요. 다윗과 같이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생각의 고도를 높여서 신앙하며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의 고도를, 여러분들의 생각을 높이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높일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봐요. 무엇보다 먼저 다윗을 생각해보면 처량하죠. 늘 도망치고, 또 세상은 변하지 않고, 사울을 두 번씩이나 용서해줘도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발버둥 쳤는데 변한 거 있습니까? 변한 거 없죠. 여전히 사울은 추적해요. 사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해요. 이것이 우리네의 믿음의 여정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발버둥 치지만 사실 변화되는 것은 별로 없어요. 바뀌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해도 남편이, 아내가, 말 듣지 않는 자녀가 쉽게 변합니까?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요. 세상이 변합니까? 나를 구박하는 직장의 상사가 하루아침에 개가 천선해서 떠받쳐주며 살아갑니까? 안 그렇잖아요. 세상은 똑같아요.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세상은 여러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때 잊지 말아야 되는 것,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할렐루야. 여전히 함께 하세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 믿음 우리가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함이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 엘리야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 같이 읽겠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세워주셨을 때에 어떻게 세워주셨느냐?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를 사랑해 하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안아주셨어요. 안아주시면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떡도 주시고, 마시 물도 주시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와 함께 더불어서 뭘 주셨냐면 세미한

0: 음성을 주셔서 세미한 음성이 뭘까요? 눈높이에 맞춘 음성. 조용히 다가와 지친 엘리야를 위로해 주시며 엘리야에게 속삭여 주신 그 음성. 우리에게 이 음성이 필요하죠. 세미한 음성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기도예요. 기도. 기도는 준비가 아니에요. 기도 자체가 본질입니다. 기도 자체가 큰 일이에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거든요. 준비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기도의 은사라고 표현한 적이 없어요.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거든요. 숨쉬기 은사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숨은 택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은 택하는 것이 아니라 늘 똑같이 함께 쉬어야 되는 거예요. 호흡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기를 힘써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세면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하나님과 교제를 기뻐하는 여러분 기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와 더불어 말씀이에요. 날마다 큐티하셔야 돼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사로잡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붙잡고 늘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힘쓰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 의의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중구 반구동에 위치한 동부교회 유신권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2-292-155번 052-292-0155 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미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합니다. 우리를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리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기차에서 만난 청년에게 전도를 하게 됐답니다.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만년필을 한번 세워보시겠어요? 그러자 청년은 웃으면서 말했죠. 이렇게 흔들리는 기차 안에서 만년필이 어떻게 혼자 서겠습니까? 그러자 선교사님은 만년필을 손으로 붙잡아 테이블 위에 세워보였다고 해요. 아니, 그렇게 손으로 잡고 있어야만 설 수 있는 걸 누가 모릅니까? 이렇게 청년이 따지자 선교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맞습니다. 이 작은 만년필도 혼자서는 설 수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인생은 어떨까요?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손이 필요합니다. 참 공감되는 이야기죠. 사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내 힘으로 버텨보려고 애써도 마음 하나 다스리는 것조차 쉽지 않고 가정을 세우는 일, 직장을 지키는 일, 믿음을 지키는 일도 내 힘만으로는 어렵다는 걸요. 그런데 감사한 건 든든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루는 우리의 힘으로 서 있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붙들려 세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오늘도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 찬양으로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요, 동전 세우기, 계란 세우기, 연필 세우기 이런 챌린지들이 참 많습니다. 성공하면 우와 신기해서 저절로 박수가 나오죠. 그런데 우리 인생은 스스로 서 있기 챌린지가 아닙니다. 혼자 한번 잘 서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혼자 잘 버티는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붙들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게 세상과는 참 다르죠. 세상은 누가 혼자 멋지게 성공하냐, 이거를 바라보고 박수치지만요. 하나님은 누가 더 하나님께 의존하느냐, 누가 더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입느냐, 이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어쩌면 내가 잘나서 잘해내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는 사람이 사실은 가장 강한 사람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겠죠? 오늘도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더욱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또 오늘이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래요.

나누다 보면 힘든 일도 많겠지만 함께 기도하며 웃을 수 있는 친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우리 인생을 붙잡아주시고 세워주시는데요. 또 우리 주변에는 또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항상 나를 돕고 나와 함께하고 나의 모든 시간들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또 그런 동역자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네,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9150번님, 요즘은 부모님 병간호를 하고 있습니다. 몸은 피곤하지만 하루하루 버틸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아요. 저뿐 아니라 간병하시는 모든 분들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힘내시길 바랍니다. 9150번님께는 네, 특별히 비타민 선물을 드려야겠어요. 힘내시길 바라고요. 또 그 외에 우리 가족들이 아파서 같이 마음 아파하며 기도하고 또 간호하고 계시는 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가족분들 모두 건강하시길 바래요. 3402번님, 오늘 오프닝이 참 마음에 남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다시 깨달으며 오늘도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할렐루야. 8555번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또 찬양 들으니 좋네요. 나는 믿네. 이 찬양 우리 아들 위에 틀어주세요. 중3 사춘기 막바지입니다. 주여, 중3 사춘기 꼭 막바지이길 바래요. 꼭 올해 안에 끝나기를 바랍니다. 주님 빨리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아들의 인생도 주님의 손 안에서 잘 붙들리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자녀분들 때문에 또 힘든 사연들이 있는 것 같아요. 5780번님, 우리 아이들 4명 키우며 요즘 참 힘들다는 투정 부리며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나도 어릴 때 우리 엄마 마음 많이 아프게 했던 거 생각나네요. 아이들 4명을 키우는 거 정말 또 대단하십니다. 그래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힘들다고 투정 부릴 곳이, 다행히 주님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주님이 아시고 힘주시고 우리 아이들 각자의 인생 하나님께서 다 돌보시고 이끌어 주실 거고요. 우리 어머님의 마음도 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 오늘 정말 필요한 말씀이었다고 7460번님이 힘찬 라디오 말씀으로 힘내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 가득하길 바라면서요. 오늘도 우리 인생 주님이 붙드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걸 기억하며 또 고백하며 감사로 나아갑니다.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요. 오늘도 우리 주님 손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0: 극동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2: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사랑선교교회에서 선교단체 인투미션이 주관하는 목회자 선교사 자녀 캠프 MPKC 여름 청소년 캠프가 7월 20일 화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열립니다. 목회자 선교사 자녀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캠프는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선빵 필승이란 주제로 진행됩니다. 인투미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 사랑선교교회 지역번호 052-282-0341번 지역번호 052-282-034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수용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사역자를 세우는 더 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용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용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용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선한목자교회에서 찬양대원을 모십니다.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기쁘게 찬양하실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주일 예배 찬양과 정통 클래식 성가를 함께 연습하고 있으며 전도의 목적으로 11주년 가을 음악회를 준비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중구 복산 이동에 위치한 울산 선한목자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010-8213-257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7월 정기집회를 개최합니다. 7월 20일 월요일부터 23일 목요일까지 4일간 저녁 7시 30분에 동탄 생명나무교회 이의원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국에 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주일 2부 예배 찬양대 지휘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국에 9001번, 지역번호 052-227에 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에 9000번, 지역번호 052-220에 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A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A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헤리티지교회 노민성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헤리티지교회 노민석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두 사람의 인생을 소개할까 합니다. 과연 어떤 사람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는 스페인에서 투사로 일했고 그리스와 터키 전쟁에서는 또 종군 기자로 아프리카에서는 코끼리와 사자를 사냥했습니다. 쿠바에서는 군수 공장을 경영하는 사업가로 수란을 발휘하고 또 틈틈이 바다 낚시를 즐겼습니다. 파리에서는 특파원으로 일했고 또 작가로도 활동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서는 그가 탄 비행기가 두 번이나 떨어졌지만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한 번 하기도 힘든 결혼 네 번이나 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1954년에 지성의 상징인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이가 62세 되던 해에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사냥총으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여러분에게도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노인과 바다를 쓴 헤밍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평생 인생의 행복을 찾아 도전했지만 어느 날 그가 찾던 행복이 모래성을 쌓는 것 같은 허무감이 되어 밀려오자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한 채 인생을 마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한 80년 전에 11살, 9살, 그리고 5살, 3살 자녀와 함께 남겨진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절망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솟아날 길은 있다고 했는데 그녀에게는 손톱만한 소망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죽기보다 힘든 공고한 세월이었지만 내 아이들의 눈망울을 바라보면 인생의 끈을 놓는다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무리 노력해도

0: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종교의 힘을 한번 빌려보기를 했습니다. 새벽마다 목욕 재기하고 정한수 떠놓고 복을 달라고 빌었습니다. 정초가 되면 마을 입구에 있는 큰 느티나무에 새끼줄을 치고는 복을 달라고 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영적인 공허함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에 있는 한 사람이 토동때 예수 한번 믿어보지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토동댁은 저희 할머니 태코입니다. 그때 저희 할머니의 귀가 번쩍 뜨여졌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교회 첫 발걸음 옮긴다는 것이 왜 그렇게 힘이 든지, 교회로 가는 길이 천리길처럼 느껴지고 예배당 입구에서 들어갈까 말까를 몇 번이나 망설이다가 누가 볼까 봐 고개를 푹 숙이고 예배당 가장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는 그 순간부터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기를 시작하는데 예배 마칠 때까지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 후 일요일 오전, 저녁, 수요일 저녁, 매일 새벽 기도 하루도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94세로 인생을 마감하실 때 40여 년을 어머니처럼 모셨던 자부의 품에서 인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 입버릇처럼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은 도동 때 예수 한번 믿어보지 라는 그 말을 듣고 교회에 간 것이 인생에 있어서 제일 잘한 선택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에게 있어서 도동 때 교회 한번 나가보지 라는 그 말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우리 예수님의 초청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인생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존재입니다. 죄와 사망은 인생들로 하여금 참 행복을 빼앗아 가버렸는데,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뭔가 이룬 것 같고 이제는 된 것 같은데 결국에는 공허함만 남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고 있는 짐이 어떤 짐입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질병의 짐입니까? 실패의 짐입니까? 가정 문제에 대한 짐입니까? 아니면 미래가 정말 불안해가지고 잠이 안 옵니까? 너무 고독해서 우울증에 걸릴 지경입니까? 왜 혼자서 그 짐을 지고 힘들어하십니까? 우리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저희 할머니를 초청해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한 것처럼 오늘 선생님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우리 주님의 초청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이 주님의 초청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삶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나눠지지 못하는 나의 삶의 어려운 짐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삶의 짐을 나누어 지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당신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모두 내게로 오라고. 이 예수님에 대해 알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예수님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조금 더 이야기를 듣기 원하시는 분들, 가까운 교회를 소개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라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시고 신청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신청서를 보고 여러분에게 가장 맞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물정 3927, 샵 3927번 문자메시지로 예수라고 문자메시지 보내신 후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러분은 잠자리에 들기 전 어떤 걸 하시나요? 아마 대부분 내일을 위한 알람을 맞추실 것 같은데요. 너무나 당연하고 이제는 일상이 돼버린 그 행동이 사실은 내일을 허락해 주실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눈을 뜨게 하시고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인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잠들기 전 알람을 맞추듯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아멘.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서 오늘 소망의 기도 시작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 시간 진행을 맡은 장혜윤입니다. 오늘은 올리브교회 김억수 목사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1: 많이 덥지요?
0: 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네. 목사님, 요즘에 잠자리에 드실 때 네. 목사님께서도 휴대폰 알람 맞추고 주무시죠?
1: 그럼요. 두 개 맞춰서 잡니다.
0: 아, 두 개나 맞추고 네. 주무세요? 아, 그렇군요. 저도 어제 잠들기 전에 휴대폰 네. 알람을 맞추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1: 네.
0: 그래서 내일이 올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알람을 맞추듯이 오늘 소망의 기도도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1: 네.
0: 네, 목사님 이 시간 기도해 주심으로써 오늘 소망의 기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1: 하나님, 지구 전 곳곳을 바라볼 때에 이러한 많은 자연재해를 통하여 전쟁과 기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고

0: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신 이 감사함을 드립니다.
1: 아멘.
0: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 주의 때에 맞춰서 오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깨어 기도함으로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 언제라도 오실 때에 등과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순결한 신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몸과 마음 믿음을 단장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정치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1: 아멘.
0: 오늘도 주님의 때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인내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응답이 아멘. 있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1: 감사합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기도 제목을 문자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올리브교회 김억수 목사님께서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극동방송 어플로도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편하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익명으로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기도 제목 앞에 익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세요. 저희가 익명으로 소개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기도 제목은 한 번의 기도에 그치지 않고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 전달이 돼서 계속해서 기도의 줄을 이어갑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기다립니다. 기도 제목 보내주시는 동안 찬양 한 곡 함께합니다. 손영진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0: 아멘. 찬양 듣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생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215번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인데요. 남편이 요즘 계속 만성 피곤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육신을 강건케 해주셔서 맡겨진 직분과 생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915번님, 남편을 위해 늘 열심히 기도해 주시는 아내분이시잖아요. 네. 근데 남편분께서 만성 피곤으로 힘들어하고 계시다고
1: 그렇군요.
0: 합니다. 목사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또 보내주셨는데, 함께 위로의 말씀과 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 소박한 기도 내용 같은데 우리한테 꼭 필요한 그런 내용이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더운데 모두가 많이 필요한데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새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0: 아멘.
1: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소년이라도 넘어지며 장정이라도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0: 아멘.
1: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곤비치 않는 새 힘을 사랑하는 남편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만성 피곤으로 힘들어하는 남편을 위하여 중보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기도하는 아내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연약한 남편의 육신이 강건케 하시고 무엇보다도 마음의 담대함과 평강과 위로를 다하셔서 맡겨진 직분과 생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남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0: 아멘.
1: 무엇보다도 남편이 하는 범사에 주의 은혜를 더하시고 손으로 하는 것마다 번성하며 30배, 60배 열매 맺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사랑하는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부부의 금슬이 좋아지게 하시고
0: 아멘.
1: 자녀에게 감람나무 같은 축복을 더하시고 재물에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915번님, 남편분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저희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요, 4420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샬롬, 목사님 안녕하세요. 함께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제주 국내 단기 선교 모금 바자회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해 주셨는데요. 이제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청년부 제주 국내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려움 없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또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사진 속 빙수들은요, 제가 만든 거예요 라고 사진과 함께 이런 기도 제목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네,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굉장히, 네, 다양하게 친구들이 모여서 지금 빙수를 만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1: 아우,
0: 네.
1: 눈에 선하네요.
0: 네, 목사님. 이렇게 사진까지 함께 보내주셨는데, 네, 귀한 사역에 지금 동참하고 있는 우리 4420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1: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청년들이 제주도 국내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바자회를 또 시행하게 하시고 또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마음 모아 협력하고 기도하며 좋은 결과를 있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0: 아멘.
1: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가 생기는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공동체가 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0: 아멘.
1: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데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옮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0: 아멘.
1: 계획부터 진행하고 마칠 때까지 모든 계획과 일정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저들이 노력하고 준비한 것보다 더 많은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제주 선교지 현지에 주님께서 먼저 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기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0: 아멘.
1: 선교할 때에 함께 하시는 주의 놀라운 능력과 건세가 이 청년들을 통해서 그 제주 땅에 심어지고 열매 맺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사역에 힘쓰고 있는 우리 4420님과 또그 교회에 분명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저희도 계속해서 소망하도록 하겠습니다.

0: 하겠습니다. 네. 여기 목사님 함께 사진을
1: 아,
0: 또 네,
1: 그러네.
0: 보내주셨어요. 네, 그래서
1: 궁금했는데.
0: 목사님께서도 함께 지금 보고 계시고요. 저희가 이
1: 여덟 분이
0: 모습들,
1: 계시네.
0: 네, 많은 분들이 함께 빙수를 만들고
1: 아홉
0: 있는
1: 분.
0: 그런 모습입니다. 네, 저희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요, 0973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친정아버지께서 지난주 2차 항암 후에 집에서 쉬시면서 3차를 29일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팔의 혈관색도 시커멓게 돼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항암을 오래 하지 않고 췌장암 사이즈가 줄어들어서 잘 치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빠와 엄마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꼭 구원을 받아서 천국 백성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모든 암병동에 힘겹고 두려운 마음이 있을 환우들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고 상한 자를 고치시고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환우들이 이땅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버지가 지금 항암 가운데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계신 것 같습니다, 목사님. 네, 그 가운데서도요, 또 같은 병동의 분들을 구원하는 그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게 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 따뜻한 위로의 말과 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 아버지를 향한 따뜻한 마음을 느끼고 또 천국 백성 될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아버지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수 있고 또 응답되는 역사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0: 아멘.
1: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이다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의 고백이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하나님께서 진정 아버님의 연약한 그 육체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암이 사라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0: 아멘. 아멘.
1: 의사들의 손길과 또 약물이 필요하지만 근원적인 치료는 주님께서 오니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버님의 연약한 모든 육체를 사로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유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0: 아멘.
1: 아버지의 암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0: 아멘.
1: 일을 통하여서 진정 부모님이 인간의 유한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경험하며 영접할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될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0: 아멘.
1: 아버지 암병에 함께 치료를 받은 모든 환우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특별히 환우들을 보살피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심심한 위로와 격려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귀한 시간들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0: 아멘.
1: 모든 환우들이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귀한 병동이 될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0973번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능히,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분명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항암을 오래 하지 않고 그암 사이즈가 줄어들어서 잘 치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그렇게 될줄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믿음대로 된다 하셨으니까요. 꼭 믿음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이 기회를 통해서 꼭 영혼 구원의 그 시간이 될수 있기를 저희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요. 09623번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먹고 나면 속이 계속해서 더부룩합니다. 복부에 가스도 차고 한참 괜찮았었는데 소화도 잘안 되고 하루에 배변도 한 번만 보고 잠이 부족해서인지 몸이 개운치가 않습니다. 잠을 잘 자고 허리 디스크도 악화되지 않고 무릎도 또 오른쪽 어깨도 강하여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하겠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구력이상 성도님 몸에 여러 가지 고통과 아심을 느끼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도님의 육체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오매 복부의 가스도 차지 않게 하시고 소화도 잘 되게 하시고
1: 아멘.
0: 부족한 잠도 잘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단잠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 아멘.
0: 허리 디스크, 무릎, 오른쪽 어깨 모든 부분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힘들다 가오니 주의 능하신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1: 주여.
0: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이 사랑하는 성도의 연약한 육체에 적용되고 이루어지는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38년 된 가을사 환자에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시고 네 그러기를 원한나이다 말씀하실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사오니 연약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할 때에 모든 육신의 질병이 고통이 깨끗하게 사라지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의 감각과 열등과 모든 것들이 은혜로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9623번님, 예레미야 32장 17절 말씀해요.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9623번님 온몸이 아프고 너무 힘든 가운데 있지만 분명 주님 치료하실 줄 믿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함께 기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요, 2358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제 기도의 동역자이자 주님의 귀한 자녀인 이정 집사님의 몸에 있는 암과 그 씨앗들과 폐결절을 깨끗이 고쳐주시고 이석증 또한 고쳐주셔서 이 집사님의 몸이 이전보다 더욱 건강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주님께 쓰여질 온전한 그릇으로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참 2358님께서도 보내주셨지만
0: 네.
1: 몸이 아프신 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0: 네. 네. 네.
1: 지금 이정 집사님께서 암도 있으시고 폐결절까지
0: 네. 이석증
1: 네, 저도 사실 이석증을 겪은 적이 있거든요.
0: 그렇군요.
1: 네,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가만히 서 있을 수도 없고 근데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그 가운데 주님께 구하시는 그 믿음이 너무 귀합니다.
0: 네, 네.
1: 네. 목사님 기도를 네, 부탁드립니다.
0: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동역자를 이해하여 중보하며 마음을 함께 모으는 그 집사님의 애틋하고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 아멘.
0: 특별히 이정 집사님 암과 폐결절, 이석증 여러 가지 질병으로 날마다 공고하게 또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불쌍히 계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많은 믿음의 사람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이 시간에 함께 임하여 주시도록 이정 집사님 삶 속에 주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모든 암의 씨앗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소멸될지어다, 폐결절, 이석증 또한 주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나를 치료하시고 도우셨다고 믿음에 에베네셀 기념탑을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남은 여생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건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저희를 위해서 다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마음과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 속에 주님 응답해 주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2358님 동역자를 위한 귀한 기도 제목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분명 치유의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 시간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올리브교회 김억수 목사님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 제목을 문자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 가능합니다. 극동방송 어플로도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편하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익명으로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기도 제목 앞에 익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세요. 저희가 익명으로 소개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기도 제목은 한 번의 기도에 그치지 않고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 전달이 돼서 계속해서 기도의 줄을 이어갑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기다립니다. 기도 제목 보내주시는 동안 찬양 한곡 함께 합니다. 온누리 워십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0: 아멘. 계속해서 소망의 기도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507번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여조카 내년에 결혼을 하는데 남자친구가 주님을 안 믿는다고 합니다. 속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네, 결혼 정말 중요하잖아요.
1: 그렇죠.
0: 네, 인생에 정말 중요한 그 시점에 있는데, 또 배우자가 주님을 안 믿는다고 합니다. 목사님, 꼭 결혼 전에 예수님 만나실 수 있도록 뜨거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결혼 앞둔 조카의 그 남자친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 안타깝지만은 또 현실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사랑하는 남자친구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지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직까지 내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서오니 그동안에 우리 중보 기도를 제출하신 분과 함께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면서 남자친구의 마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길 때 반드시 남자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결과도 있게 되고,
0: 아멘.
1: 내년 결혼식 때는 믿음으로 성경책에 손을 얹고 결혼하는 그 모습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0: 아멘.
1: 주님, 결혼하는데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결혼 준비 기간이 저들의 믿음의 가정을 세운 기초가 되게 하시고 이루어 되는 귀한 시간들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0: 아멘.
1: 양가 어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마음을 베푸셔서 이 결혼 준비 기간이 행복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귀한 하고 즐거운 시간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9507번님 여조카를 위한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는데, 분명 남자친구분, 여조카의 남자친구분 주님 만나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의 때에 또 분명히 만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요, 김현옥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태중에 있는 기쁨이 손녀가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라고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습니다.
1: 네.
0: 태중에 손녀가 건강하게 자라나고 있나 봅니다,
1: 그렇네요.
0: 목사님. 너무 기쁨이 되는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이름처럼. 목사님, 이 손녀 기쁨이를 위해서 정말 이 아이가 태어나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에 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0: 아멘.
1: 태종에부터 성령 충만한 귀한 손녀가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0: 아멘.
1: 성령께서 태교하여 주시고 이 아들이 이 생명이 출생할 때에 모든 사람들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의 통로가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0: 아멘.
1: 그래서 성장할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키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성장할수록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사무엘처럼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태생에부터 성령 충만하고 출생할 성장하는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즐거움이 되는 귀한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김현웅님, 태중의 손녀 기쁨이 태어나게 되면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될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요, 익명의 성도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집안에 경제적 위기가 와서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회복되는 역사를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습니다. 아, 주일 성수를 할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으신 것 같아요. 또 집안에 경제적 위기까지 와서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은데,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가운데 역전의 명수라는 별칭도 있는데,
0: 네.
1: 그 하나님의 손길이 익명의 성도에게 있기를 믿음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 집안에 경제적인 위기가 와서 하루하루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0: 이것이 회복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1: 주여.
0: 역전의 명수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야곱이 인간의 생각으로 장자권을 취하다가 도망자가 되고 피난자가 될 때 주께서 함께 하셔서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야곱의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 익명의 성도의 가정 속에도 임하여 주시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베델에서 제단을 쌓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때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 아멘.
0: 특별히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고 싶은 그 마음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셔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의를 생명 걸고 보수하고 지켜나갈 때에 여호와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시는 놀라운 일들도 함께 경험하며 간증할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익명의 성도님 기도 제목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도 주일 성수 하실 수 있도록 또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힘내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도 제목이 될 것 같은데요. 0986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갑작스럽게 허리를 다치게 되셔서 11번, 12번 척추뼈에 골절이 생겼는데 큰 수술을 하신 적이 있어서 더 이상은 수술을 못하시고 입원 치료 중에 계십니다. 근데 그 과정에 통증으로 인해서 너무 힘든 과정을 보내고 계세요.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신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 빨리 나음을 받으실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네.
1: 네, 목사님, 어머니를 위한 기도 제목인데요.
0: 네.
1: 하나님의 종으로 열심히 섬기셨다는 거 보니까 또 오랜 생활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것 같아요.
0: 네, 네.
1: 네, 그 가운데 또 이 치유의 과정 가운데 있으신 것 같은데 하나님의 그 치료의 역사가 네. 정말 있을 수 있도록 그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0: 예, 네.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도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밝았던 것처럼 또 고통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고통도 떠나가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어머님께서 갑작스럽게 허리를 다치셔서 골절이 생기고 또 큰 수술을 하신 적이 있어서 수술을 못하시는 안타까운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분의 통증과 힘든 과정들을 지나가고 있어오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스데반에 주셨던 그 놀라운 소망과 또 믿음의 충만함으로 고통도 극복하며 진행하며 또 아버지 연약한 모든 육체가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어머님 권사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흘렸던 그 기도와 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결과가 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1: 아멘.
0: 권사님 육신의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1: 주여.
0: 빨리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의사들의 눈을 밝히시어 어머님이 의사님이 필요한 그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는 의사들의 만남도 허락해 주옵소서.
1: 아멘.
0: 어머님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깨끗하게 치료되고 회복되어 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는 권사님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0986번님 어머니를 위한 기도 제목 보내주셨는데요. 분명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더 어머니와 만나주실 줄 믿고요. 또 치유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목사님은 올리브교회 김억수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뜨겁게 함께 기도해 주셔서 정말 네, 감사합니다.
0: 샬롬입니다.
1: 이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믿음으로 올려드린 생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 지금까지 진행의 장혜윤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어떻게 하시오? 극동방송 들어보라. 은혜가 시원히 쏟아지네. 기쁨과 행복이 쏟아지네. 아,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사랑선교교회에서 선교단체 인투미션이 주관하는 목회자 선교사 자녀 캠프 MPKC 여름 청소년 캠프가 7월 20일 화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열립니다. 목회자 선교사 자녀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캠프는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선빵 필승이란 주제로 진행됩니다. 인투미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 사랑선교교회 지역번호 052-282-0341번 지역번호 052-282-034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수용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용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용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용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선한목자교회에서 찬양대원을 모십니다.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기쁘게 찬양하실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주일 예배 찬양과 정통 클래식 성가를 함께 연습하고 있으며 전도의 목적으로 11주년 가을 음악회를 준비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중구 복산 이동에 위치한 울산 선한목자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010-8213-257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7월 정기집회를 개최합니다. 7월 20일 월요일부터 23일 목요일까지 4일간 저녁 7시 30분에 동탄 생명나무교회 이의원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주일 2부 예배 찬양대 지휘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

27국에 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A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A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최종인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한세로교회와 함께합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7월 14일 화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먼저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중동선교의 역사적 거점이자 교민사회의 구심점이었던 이란 테헤란 한인교회가 예배당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한국선교계가 교민들의 예배 권리를 지키기 위해 외교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국내 최대 선교단체인 GMS 총회 세계선교회가 전 세계 선교 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첨단 디지털 역사 박물관 설립을 추진합니다. 교회의 주중 유휴 공간을 청년 창업과 비영리단체의 자립을 돕는 선교적 요람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공간 복음화 모델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전 세계 차세대 선교 지도자들에게 선결 신학을 전수하고 한국 교회의 부흥 현장을 공유하는 2026 웨슬리안 선결 프로그램 수료 예배가 개최됐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온열 질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지역 교회들이 주중 유휴 공간을 무더위 쉼터로 개방하며 폭염 취약 계층을 위한 안전망 역할에 나섰습니다.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을 앞두고 국제 인권 NGO와 대중 가수가 필리핀의 온라인 성착취 피해 아동을 돕기 위한 디지털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어집니다. 중동 선교의 역사적 거점이자 교민 사회의 구심점이었던 이란 테헤란 한인교회가 예배당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한국 선교계가 교민들의 예배 권리를 지키기 위해 외교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전합니다.
1: 한국세계선교협의회는 이란 최고 지도자 산하 자산관리기관이 150년 역사를 지닌 테헤란 성베드로교회의 소유권을 무효화하고 강제 퇴거 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977년부터 이곳에서 공식 예배를 드려온 테헤란 한인교회도 당장 공간을 잃게 됐으며 2017년 이후 담임 목사가 없는 9년 동안의 목회 공백 속에서 교민 공동체의 존속 자체가 위협받는 심각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도 최근 성명을 내고 이란 정부의 재산 압류와 강제 이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강대흥 선교협의회 사무총장은 이번 사안을 종교가

0: 대립이 아니라 전쟁 상황 속 교민들의 마음을 보듬는 종교의 자유이자 인권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며 공식 예배 허가를 위한 대체 공간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FABC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1: 국내 최대 선교단체인 GMS 총회 세계선교회가 전 세계 선교 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첨단 디지털 역사 박물관 설립을 추진합니다. 총회 세계선교회는 최근 본부 임원회를 열고 경기도 화성 본부 건물에 영상 자료와 실물 사료를 융합한 디지털 역사 박물관 건립준비위원회를 조직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번 박물관은 지난 1998년 설립 이후 세계 100여 개국에 2,50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총회 세계선교회의 방대한 역사와 시니어 선교사들의 노하우를 디지털 기술로 시각화해 선보일 계획입니다. 총회 세계선교회는 대형 프로젝터 20개를 활용해 생동감 있는 전시를 구현한 교계 선진 디지털 역사관의 공간 설계 기법을 도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교회의 주중 유휴 공간을 청년 창업과 비영리단체의 자립을 돕는 선교적 요람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공간 복음화 모델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두잉 굿센터는 청년 스타트업과 공익단체들을 위해 사무 공간을 저렴하게 대여하고 3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 팀을 통해 비영리단체의 바른 경영 인큐베이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양의 세중앙교회도 교회 비전센터 내 250평 규모의 공유 공간을 개방하고 창업기획사와 협력해 현재 13개 청년업체의 창업 보육과 정부 지원 사업 신청을 돕고 있습니다. 공간 전문가들은 교회가 주중에 비는 공간을 활용할 때 처음부터 전문가와 연계해 실질적인 보육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해야 장기적인 선교적 결실을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간 제공을 넘어 전문가의 경영 컨설팅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대안적 목양 사역이 청년 세대와의 새로운 복음적 접점을 넓히는 지속 가능한 선교 모델로 안착될지 주목됩니다. 전 세계 차세대 선교 지도자들에게 선결 신학을 전수하고 한국 교회의 부흥 현장을 공유하는 2026 웨슬리안 선결 프로그램 수료 예배가 개최됐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이번 수료식에는 인도와 카자흐스탄 등 해외 10명의 선교 지도자와 청강생 6명을 포함해 총 16명이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참가자들은 지난 2주 동안 복음주의와 사중복음 전략에 대한 집중 강의를 이수했으며 신촌교회와 여의도 순복음교회 방문을 통해 한국교회의 생생한 예배 현장과 순교 역사 인프라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국제선교단체 한국대표 송재흥 목사는 세미나를 통해 나눈 신학적 지식이 각자의 사역 현장에서 영적 변화를 일으키는 실천적 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온열 질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지역교회들이 주중 유휴 공간을 무더위 쉼터로 개방하며 폭염 취약 계층을 위한 안전망 역할에 나섰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해 누적 온열 질환자는 636명으로 집계됐으며 특히 지난 11일 발생한 환자는 99명에 달해 전날보다 5배가량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장충단 교회는 주민센터와 협력해 관내 지정 무더위 쉼터로 참여하고 일반 쉼터가 운영을 마치는 평일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 교회 공간을 지역 주민들에게 조건 없이 개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 양강교회와 서울 성락성결교회도 교회 마당에 냉장고를 설치해 지역 어르신들과 이동 노동자들에게 매일 시원한 생수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 교회들은 이처럼 주일에만 사용되던 일회성 공간 활용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자체 행정 인프라와 유기적으로 결합해 기후 위기 취약 계층의 생명을 구호하는 공익적 복지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을 앞두고 국제인권 NGO와 대중가수가 필리핀의 온라인 성착취 피해 아동을 돕기 위한 디지털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IJM 코리아는 어제 공식 채널을 통해 아동 구조 활동을 지원하는 디지털 캠페인 작지만 충분한 빛을 공개하고 가수 에녹 씨의 자작곡 고래 한 마리 음원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실시간 아동 성착취 영상 유포 범죄가 집중되는 필리핀 현지에서 피해 아동을 구출하고 범죄자를 검거하는 사법체계 정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민준호 IJM 코리아 대표는 온라인 아동 성착취는 국제사회가 공조해야 할 심각한 범죄라며 시민들의 따뜻한 관심이 아이들에게

0: 자유를 되찾아주는 마주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울산 지역은 구름이 많겠으며 낮 최고 기온은 32도, 바람은 초속 2.6m로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울산 지역 기온 31도, 습도는 55%입니다. 이상으로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김정호입니다. FABC.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폭염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중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일 때를 폭염이라고 하며, 국내에서는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이며 이틀 이상 지속될 때는 주의보, 35도씨 이상으로 이틀 이상 지속될 때는 경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폭염 발생 시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챙이 넓은 모자와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물병을 휴대해 가능한 물을 많이 마시도록 합니다.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는 햇볕을 가리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를 합니다.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는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 경련 등의 증세가 나타날 경우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합니다. 폭염에 대비해 여름철에는 관련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무더위에 필요한 용품을 준비하며 행동 요령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폭염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2: 얘들아, 밥 먹으러 온더라. 밥 다 식는다. 빨리 먹자.
3: 맛있는 대화가 오가는 주방에서도, 온 가족이 모인 거실에서도, 올여름 우리 집 어디서나 믿음의 고백이 흘러넘치도록 찬양과 함께 찾아오는 가장 시원한 은혜.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0: 심심해. 아, 무슨 신나는 일 없을까?
1: 너 아직도 모르니? 힘찬 찬양이 퍼포스처럼 마구 쏟아지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0: 아, 그래? 그게 무슨 방송인데?
1: 바로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2: 힘찬 찬양으로 우리 마음이 설레는 시간, 신나는 찬양으로 생기가 샘솟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김현주입니다. 이 시간에는 에너지 넘치는 찬양들만 엄선해서 들려드립니다. 템포가 느리거나 잔잔한 찬양은 선곡하지 않아요. 오직 신나고 힘찬 찬양들로만 채워지는 활력 넘치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오늘 이 시간 전해드리는 찬양들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기쁨, 그리고 삶의 소망이 한가득 충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도 다 같이 힘차게 즐겁게 가보자고요. Let's go!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활력 충전의 시간, 으라차차 찬성 메들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찬 찬양 계속 들으니까 숨이 차오르시는 것 같다고요? 그때가 더 힘차게 찬양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힘차게 찬양합시다. 으라차차 찬성 메들리.

힘찬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남은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통해 힘차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의 비타민 주타민 김현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바닷바람 타고 함께하고
1: 으이치, 사부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2: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3: 주문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4: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3: 여기는
5: 여기는 급동 방송
6: 써머.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무거동교회 유성기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무거동교회를 다니고 있는 유성기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다름이 아니고요. 혹시 예수를 믿어보셨는지 혹은 교회를 다녀보셨는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서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잠히 주변을 살펴보면 바람이 불면 가지가 흔들리듯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바람이든지 전파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꼭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느껴져야 있는 것은 꼭 아니죠. 가령 핸드폰이 있어요. 이 핸드폰은 전파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죠. 그리고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이 전파를 통해서 자료가 전송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운전을 하게 되면 내비게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비게이션도 위성의 GPS 전파를 통해서 연결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없고 미처 다 알 수 없고 심지어는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들도 너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영적인 세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엄마 뱃속에서의 태생 그리고 또 일생 그리고 또 일생이 끝나고 나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 영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생의 세계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죠. 이 태생과 일생과 영생을 만드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세상을 맞이할 수 있도록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천국과 지옥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은

것은 아니죠. 우리가 전파가 눈에 안 보이고 공개가 눈에 안 보이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계십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은 이시는 하나님이시라 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 핸드폰을 만든 공장이나 사람이 있듯 그리고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반드시 만든 사람이나 만든 공장이 있듯이 이 세상에 보이는 하늘 그리고 구름 그리고 별, 달, 해 하나님은 이 만물을 지으셔서 우리에게 눈으로 해, 달, 별 이런 것들을 다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연을 보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으려면 하나님을 믿어보면 아 하나님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꼭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새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꼭 전달되지요. 예수님은 늘 언제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셨으면 우리 선생님이 예수님을 믿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확인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이 없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보고 또 하나님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파스칼의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신학자이자 수학자이자 과학자인 파스칼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게임이 놀이나는 그런 학문을 가르쳤어요. 이 학문을 가르칠 때에 천국과 지옥을 비유해서 가르쳤거든요. 재밌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뭐냐면 두 사람에게 천국이 있다라고 그렇게 전제한 후에 한 사람은 천국을 믿고 한 사람은 천국을 믿지 않아요. 이 사람이 만약에 죽어서 영혼의 세계로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실제로 천국이 있다라고 믿은 사람, 천국이 있는데 천국이 있다라고 믿은 사람은 천국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대박이 났겠죠. 그런데 천국이 있는데 없다라고 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망했겠죠. 반대로 천국이 실제로 없는데 천국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 천국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죽어서 영혼의 세계로 갔어요. 근데 천국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확인을 보니까 천국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본전이겠죠. 그리고 천국이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도 본전이잖아요. 우리가 늘 언제나 세상을 살아갈 때 좋은 것을 취하고 우리의 이득을 취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좋은 것에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이 좋은 것을 우리의 삶에서 취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라면 간단해요. 천국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 나중에 죽어서 천국을 보게 되면 대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죽을 확률이 몇 프로일까요? 네 맞아요. 사람이 죽을 확률은 100%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갈 확률은 몇 프로일까요? 50%죠.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게임의 이론으로 보면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이 있다, 예수님이 있다,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것이 훨씬 더 이길 확률, 우리의 이익을 취득할 확률이 훨씬 더 커요. 왜냐하면 죽어서 영혼의 세계 가서 천국이 없거나 지옥이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손해볼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천국이 있다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러면 큰일 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우리의 인생은 태생과 일생과 영생이 있죠. 영생이 없어요. 혹시 보셨어요?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은 꼭 단정 지을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천국이 있다고 믿고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 믿을 거야 오늘 시간 결단하시면 여러분 마치 보험에 들어서

마음에 안심이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사는데요. 길면 80, 90이잖아요. 이 기간 동안 암에 걸릴 확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36%입니다. 한 3분의 1 정도 되죠. 이 3분의 1의 확률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험에 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을 위해서 실손보험을 들죠. 그런데 생명보험이나 암보험이나 이런 것 자칫 우리가 타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늦게 병을 발견하거나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잘못된 것 때문에 혹시나 실수로 우리가 저 세상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좋은 보험 상품을 하나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이게 뭐냐면 천국보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보험은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보험을 넣어도 못 타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보험은 천국보험인데 천국에 가서 타먹는 거예요. 이 천국보험은요, 나이도 그리고 남녀도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진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들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공짜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나 어디에서나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내 마음속에 사인만 하면 그 즉시로 발휘가 돼요. 여러분 천국보험에 들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 천국보험에 들면 내가 이 땅 가운데서도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믿으면서 그렇게 보험에 들고 준비를 하는 것처럼 죽을 확률이 100%인데 우리가 아까 파스칼의 게임 이론처럼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예수를 믿지 않을 이유가 있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만져지는다고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믿고 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간 그래서 저는 우리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순간에 천국보험에 드셔보시는 거 어떠실까? 천국보험에 드는 그런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지금 이 순간 지금 여러분의 마음 밖에서 여러분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맞이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문을 활짝 여시면 돼요. 지금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바로 제가 기도할 때 우리 선생님도 두 손을 상호 오시고 마음에 전혀 부담 없이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면 그러면 천국보험에 들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천국이 여러분에게 100% 보장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때까지 예수님을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고 그렇게 부인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세상에 편하지 않는 죄들을 지어가면서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는데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나를 예수님의 자녀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내 마음에 내 삶에 거하여 주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늘 언제나 나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 기도 잘 하셨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모셨다면 이제 그냥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겠죠?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 혹시나 왕궁에 살거나 아니면 사람이 적절한 곳에서 살게 되면 그곳에 맞는 법을 따라가야 되겠죠. 우리가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냥 그대로 이때까지의 생활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라, 섬겨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그 신앙생활은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셨으니까 이 다음에 다시 만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쁜데 제 말씀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7월 14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상균입니다.

저는 고향을 갈 때 경부고속도로를 주로 이제 타게 되는데, 경부고속도로에 이런 표지판 보신 분 많으실 거예요. 아시안 하이웨이라는 표지판입니다. 아시아의 여러 나라를 육상 도로망으로 연결하는 국제교통 프로젝트인데요. 일본에서 시작해서 우리나라, 중국, 인도를 거쳐서 터키까지, 이 단순히 길을 잇는 것을 넘어서 물류나 관광, 산업, 문화 교류까지 연결하고자 하는 그런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입니다. 지금은 불가능한 상황이죠. 특히 우리는 북한과 단절이 돼 있어서 뭐 북한을 지나서 중국으로 또 아시아 대륙으로 나아가는 길이 우리에게는 항공과 바닷길 뿐입니다. 그래도 꿈꿔야죠. 통일이 돼서 저 중국을 거쳐서 또 러시아를 통해서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선교 여행을 가보겠다라는 꿈. 여러분, 절대 헛되지도 않고 허황되지도 않습니다. 분명 우리 시대에 이루어질지도 모를 일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통일의 꿈. 운전하면서 또 기차 타고 복음 전하러 떠나는 길. 그날이 속히 오기를 오늘도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복음 통일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생방송 오 해피데이 서머 스페셜. 오늘도 여러분의 출석 체크 기다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 지금 로그인하셔서 얼른 남겨주세요. 어디에서 또 이 아시안 하이웨이를 타고 북한을 지나 중국과 러시아를 거쳐서 저 유럽과 중동과 아프리카까지 그 복음을 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출석 지금 남기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샵 1069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 얼른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면서 함께 하실 첫 번째 찬양은 최명자 사모님 음성을 함께합니다. 나가서 전하라.

생방송 OFP데이 서머 스페셜 오늘의 첫 찬양 최명자 사모님의 음성을 함께했어요. 나가서 전하라 함께했습니다. 가슴이 뛰셔야 돼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그래서 기도해야지라고 마음 먹으셔야 합니다. 자, 아시안 하이웨이뿐만 아니라 뭐 기차도 타고 직접 운전도 해서 북한 땅을 지나 또 중국 러시아 거쳐서 인도 거쳐서 저 중동에도 닿고 아프리카까지 가고 여러분 왜 이게 허황되다 어이 그럴 날이 오겠어 에이 믿음이 없으신 거예요. 꿈꾸자고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니까요. 분명 북한 땅이 열리고 우리가 하나가 되면 중국을 거쳐 또 러시아를 거쳐서 그렇게 선교갈 날이 우리 때에 만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가슴이 뜁니다.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면서 우리 1440 성도님도 세종에서 출석을 해 주셨고요.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니까요. 저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7141님도 함께 남겨주셨네요. 기도하면 된다니까요. 그리고 울산에서 꿈꿉니다 하시면서 1257 성도님은요. 찐 평양냉면 평양 가서 먹어봐야죠 하셨는데 저도 참 좋아하거든요. 진짜 그곳에서 한번 좀 먹어봤으면 그날이 빨리 와야겠죠. 자, 7606님 아멘. 하나님께서 북한의 문 열어주셔서 그 땅을 통해 육로로 전 세계를 향한 복음의 길이 활짝

열리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셨는데요. 자, 계속해서 여러분 이런 출석 체크와 함께 한 줄의 기도들, 그리고 여러분 꿈꾸시는 내용들 문자로 어플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에 1069번으로 남겨주시고요. 신청 찬양도 같이 꼭 보내주십시오. 자, 서머 스페셜 맞아서 여러분의 신청곡들 많이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 배우기라는 서머 스페셜 코너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죠. 매일 북한과 또 통일에 관련된 시사 상식들 우리가 두 가지씩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아시안 하이웨이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길, 도로, 철도 이런 문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잠시 후에 여러분 많이 풀어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크룩스의 찬양 준비했어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함께 하시죠.

자, 전국 곳곳에서 아시안 하이웨이를 타고 올라가서 선교할 그날을 꿈꿉니다. 기도합니다 하신 분들 출석 계속해서 남겨주고

계신데 끝까지 보내주시고요. 북한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 통일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먼저 바로 알고 바로 서길 원합니다. 서머 스페셜에 만나보는 오늘의 통일 배우기. 자, 서머 스페셜 맞아서 지난주부터 통일과 북한에 대한 상식 퀴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많이 알아야 또 관심을 갖게 되고 관심이 생겨야 기도도 더 많이 하게 되겠죠. 오늘도 오늘 하루의 두 뼘 남북한에 멀어졌던 또 통일과 멀어졌던 그 마음의 거리 좁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문제 바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보내실 준비하시고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우리나라 철도와 도로는 수도인 서울 중심으로 뻗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은 이 남북한이 분단되기 전부터도 일제시대 또 그전에서도 조선시대 때도 대한제국 때도 수도였잖아요. 한양, 경성, 서울이라는 이름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보면 서울 경자를 써서요. 서울과 부산을 잇는 선은 철도 노선은 경부선, 서울과 인천을 잇는 것은 경인선입니다. 자, 그렇다면 경의선이 있어요. 이 서울 수도권 사시는 분들은 요즘에는 뭐 지하철이나 그 국철 이런 거 다니니까 노선 아실 텐데 경의 선이라는 노선이 있거든요. 자, 서울과 또 다른 지역을 잇는 것인데 경의선에 서울과 어느 도시를 잇는 것일까요? 1번은 개성, 2번은 의주, 3번은 함흥입니다. 자, 경부선은 서울과 부산을 잇는 거, 경인선은 서울과 인천을 잇는 겁니다. 경의선은 그러면 서울과 어느 도시를 잇는 걸까요? 1번 개성, 2번 의주, 3번 함흥. 정답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샵 1069번 또는 극동마스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힌트를 드릴까요? 조선시대에는 여기 이 도시가 더 유명했지만 새로운 신이 도시가 요즘에는 북한에서도 그렇고 중국을 오가면서 아주 더 유명하고 큰 도시가 됐습니다. 나중에 정답 들으시면 오 그러실 거예요. 자,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파이팅! 사무사모님 처음 참여하셨는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전에 경의선에 비둘기호부터 봤는데요 하셨는데 야 나이가 나와요. 그쵸? 근데 6581님 서울과 의정부 연결하는 거예요 하셨는데 아닙니다. 잘못하셨어요. 자, 경의선이라는 철도 노선이 있습니다. 지금은 분단이 돼 있어요. 그래서 1번 서울과 어느 도시를 잇는 것이냐 문제 다시 보기 드릴게요. 1번이 개성, 서울과 개성을 잇는 게 경의선이다. 2번 의주, 서울과 의주를 잇는 것이다. 3번 서울과 함흥을 잇는 게 경의선이다. 아니, 보기 안에 정답이 문제에서부터 벌써 있잖아요. 이 정도면은 거저 떠먹여드리는 건데도 참여하는 사람이 오늘은 많진 않지만 어제보다 저는 감사합니다. 신청 찬양도 또 여러분의 지역도 같이 적어서 정답 남겨주십시오. 자, 신청해주신 찬양입니다. 1351 성도님의 신청 찬양이에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홀리파이어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문제를 많이들 맞춰주시고 계십니다. 처음 알았어요. 저도 의정부인 줄 알았어요 하신 분들이 제법 있으신데, 자, 정답을 발표해 드릴게요. 경의선입니다. 경의선은 서울과, 정답 2번, 의주를 잇는 철도 노선을 뜻합니다. 어떤 분이 서울하고 파주요 하셨는데, 이게 가다가 파주 이제 문산에서 이게 단절이 됐잖아요. 끊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자, 의주가 어딨냐면요, 평안북도에 있습니다. 북한의 서쪽이에요. 우리 한반도 지도를 토끼 모양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약간 토끼 입쪽, 거기에 의주라는 지역이 있고요. 바로 서해를 더 접한 왼쪽 편에 신의주가 있습니다. 의주보다 조금 더 크고요, 이제는. 그래서 새로운 동네다에서 신의주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의주까지가 원래는 조선시대에 엄청 유명한 또 지역이었다 보니까 서울과 의주까지 가는 이거를 경의선이라고 했고요.

어떤 분이 찾아주셨는데 500km가 넘는 철도 노선이에요 하셨는데 맞아요. 그런 철도 노선 지금은 단절되어 있지만 통일이 되면 왜 철마가 달린다 뭐 이런 거 보셨잖아요. 예. 그게 다 경의선을 타고 지나는 겁니다. 자, 복음에 한 걸음씩 다가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9950님도 정답 남겨주셨고요. 북한학 전공자로서 가장 애정하는 방송입니다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복음 통일돼서 얼른 가고 싶어요. 전주입니다. 8291님도 문자 남겨주셨고요. 자, 이번 7월 1일자로 새롭게 행정구역이 통합이 돼서 탄생한 전남 광주특별시 목포에서 듣고 있습니다. 8732님도 남겨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여기는 문산인데요. 바람은 많이 불고 날은 덥네요 하시면서 정답 의주 1989님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자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참여해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하고요. 아, 어떤 분께서 토끼가 아니라 호랑이 형상이에요. 일본이 폄하한 거예요 하셨는데 아, 그렇군요. 자, 호랑이 형상이라고 이제 다시 한반도 모양 그렇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입 모양 쪽에 있어요. 아셨죠? 자, 입모양 쪽에 의주 신의주가 있습니다. 참고로 또 아시면 좋겠습니다. 북한에도 극동방송이 자유롭게 들려지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하시면서 0625님도 남겨주셨네요.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렇게 통일 배우기 첫 번째 상식 문제 풀어봤고요. 두 번째 문제 바로 드리겠습니다. 역시 정답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에 1069번으로 보내주시고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로그인하시면 무료 문자 남기실 수 있는데 여기로 들어오면 다른 사람들이 남긴 것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또 지리 문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철도를 했고 이번에는 도로예요. 우리나라 각 지역을 잇는 나라에서 관리하는 도로를 국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속국도도 있고 일반 국도가 있는데요. 이 도로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고유 번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국도는 우리나라의 1번 국도는요. 전남 목포에서 출발해서 조금 전 말씀드렸던 북한 평안북도의 신의주까지 연결되어 있는 도로가 1번 국도입니다. 이것도 우선은 단절이 돼 있죠, 지금은. 자, 그러면 문제 드립니다. 부산에서 출발해서요. 울산, 포항 거쳐서 속초, 강릉, 속초 또 원산 거쳐서 이렇게 남북한의 동해안을 쭉 타고 북한 함경북도 온성까지 연결되는 국도가 있거든요. 자, 1번 국도는 전남 목포에서 신의주까지 서해안을 이렇게 지나는 거고 서해안 쪽으로, 서쪽으로 그리고 오늘의 문제, 지금 문제는 부산에서 출발해서 동쪽 동해안을 거쳐서 함경북도 온성까지 연결되는 국도가 있습니다. 이거 잘 모르실 텐데 이 국도는 몇 번 국도일까요? 자, 1번 5번 국도다. 보기 2번 7번 국도다. 보기 3번 10번 국도다. 자, 5번 국도일지 7번 국도일지 10번 국도일지 우리 8261님 제일 처음 정답 남겨주셨는데 39번 도로 하셨는데요. 아닙니다. 자, 1번이 5번 국도, 2번은 7번 국도, 3번은 10번 국도입니다. 아, 이게 뭐가 중요해 하시지만 여러분 남북한 사이에 이렇게 원래는 하나였던 길들이 다 단절돼 있으니까 그 길이 다시 복원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도 놓고 여러분 같이 기도해야 돼요. 자, 1번 국도는 상징성이 있어서 많이들 아세요. 목포에서 출발해서 신의주까지 가는 게 1번 국도인데 반대편 부산에서 출발해서 함경북도 온성까지 가는 거는 몇 번 국도일까? 자, 정답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지금 남겨주십시오. 자, 1번이 5번 국도다, 2번이 7번 국도다, 3번이 10번 국도다인데요. 힌트를 드리면 5번, 7번, 10번 중에서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숫자 완전수,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일주일에

요일수. 힌트 다 드리네 오늘. 예, 여러분 좋아하시는 그 행운을 상징하는 수. 잘 맞춰주세요. 예, 참여하시는 데 또 의미가 있고 여러분 신청해 주신 찬양과 함께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신청곡 계속 전해드릴게요. 남궁송옥입니다. 나를 통하여. 제주에서 신청해 주셨거든요.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조금이나 기쁨이나.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해배워도 사랑의 교회 쉐키나 찬양단의 음성으로 찬송 준비했습니다. 계속 신청 찬양 전해드릴 텐데요. 자, 오늘 국도 문제를 두 번째로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 7번 국도가 있어요. 부산에서 출발해서 지금은 단절되어 있지만 또 울산, 포항,

동해, 삼척, 강릉, 속초 지나서 원산 지나서 함흥, 청진 지나서 저기 북한 온성, 함경북도 온성까지 연결되는 우리나라 동해안을 이렇게 딱 지나는 국도가 있어요. 몇 번 국도일까? 북한까지 연결되어 있는 국도인데 우리는 지금은 갈 수 없지만 언젠가 가게 될 그날을 꿈꾸면서 기도하면서 자, 이 국도는 몇 번일까 여러분 맞히시면 돼요. 1번 5번, 2번 7번 국도다, 3번 10번 국도다. 아직 정답 못 남기신 분들 있으시죠? 얼른 들어오세요. 샵 1069번입니다.

0: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또 출석 체크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0: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1: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0: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
1: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0: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1: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의다육이에서 다육이를,
0: 100% 국내에서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0: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1: 건강한 삶을 기대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0: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1: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0: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1: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문제까지 여러분 많이 푸셨어요. 정답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1번 국도는 목포를 출발해서 신의주까지 가는 거, 서해 쪽으로 가는 거고요. 자, 오늘의 문제는 그러면 부산에서 함경북도 온성까지 가는 것은 몇 번 국도일까요? 였죠. 정답은 바로 2번! 7번 국도였습니다. 뭐 울산이나 포항에서 이쪽 강원도로 가는 7번 국도 많이들 이용을 해보셨을 텐데 어떤 분께서 부산 자갈치에서 출발해서 고성 화진포까지 연결된 게 7번이 하셨는데 맞아요. 근데 거기까지 끝난 게 아니라 고성을 지나서 예, 강원도 고성입니다. 지나서 금강산을 지나서 이렇게 쭉 저기 두만강 끝까지 온성까지 가는 게 7번 국도예요. 지금은 이렇게 분단돼 있고 끊겨 있지만 다시 연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복음 통일이 될 그날, 또 남북이 하나 될 그날 함께 그 도로를 또 누비면서 금강산도 가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 정답은 그래서 1번, 2번 다 정답이 2번이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다. 어떤 분께서 주로 정답이 2번이 나오네 하셨는데 제가 어제는 3번, 1번 정답으로 했는데 내일은 몇 번 나올까요? 자, 경주입니다. 3407님. 이렇게 북과 북한과 연결돼 있었다는 걸 몰랐어요. 이제 피서철로 한창 붐빌 텐데 통일이 돼서 붐비는 그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하셨는데요. 아멘입니다. 7048님도 처음 참여하시면서 정답 남겨주셨는데요. 7번 국도입니다. 고등학교 때 한국 지리 과목에 시험 문제로 나왔었어요 하셨는데 야, 이걸 기억하시다니. 야, 대단하십니다. 자, 2617님. 아유, 여기 부산인데요. 빨리 문자 한다는 게 부산 극동으로 보냈지 뭐예요 하셨는데 괜찮아요. 정답 잘 도착했고요. 잘 맞춰 주셨습니다. 자, 전라도 나주에서도 9918님 함께 하셨고 또 8261님, 5880님, 9571님도 처음 참여하셨는데 자, 영으로도 하나 돼야 되지만 남북의 길도 하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의정부에서 일하러 가시면서 참여하신 분들 계셨고 강릉까지 울산에서 강릉까지 드라이브 했던 기억도 나요. 4870님도 정답 보내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정답 맞히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릴 거예요. 당첨자분들께는 저희가 답장 드리고 답장에는 링크 클릭하셔서 주소 성함 연락처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는 이제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뵈야 될 텐데 야, 우리 2009 성도님처럼 출발점인 부산에서부터 부산 중앙동에서 저 온성까지 쭉 달리고 싶습니다. 우리 자동차로 운전하면 몇 시간 정도 걸릴까요? 아마도 한 10시간은 가야 될 텐데 10시간이 가더라도 통일에 된 그날 7번 국도를 달리고 또 1번 국도를 달려가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그쵸? 그날을 꿈꾸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뤄가실 복음통일의 시작은 우리의 기도부터 출발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생방송 오해피데이 서머 스페셜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십시오. 주님만이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0: 극동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2: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사랑선교교회에서 선교단체 인투미션이 주관하는 목회자 선교사 자녀 캠프 MPKC 여름 청소년 캠프가 7월 20일 화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열립니다. 목회자 선교사 자녀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캠프는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선빵 필승이란 주제로 진행됩니다. 인투미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 사랑선교교회 지역번호 052-282-0341번 지역번호 052-282-034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수용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사역자를 세우는 더 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용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용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용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선한목자교회에서 찬양대원을 모십니다.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기쁘게 찬양하실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주일 예배 찬양과 정통 클래식 성가를 함께 연습하고 있으며 전도의 목적으로 11주년 가을 음악회를 준비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중구 복산 이동에 위치한 울산 선한목자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010-8213-257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7월 정기집회를 개최합니다. 7월 20일 월요일부터 23일 목요일까지 4일간 저녁 7시 30분에 동탄 생명나무교회 이의원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주일 2부 예배 찬양대 지휘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A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ABC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환경 오염 물질을 환경 친화 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 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 기업과 함께 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이 시간은 울산 강남교회 정병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부르주아라는 말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부르주아라는 말은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 중세시대나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성벽 도시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고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성 안에 살았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나 또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성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성 밖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나 농사를 짓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성 밖에 거주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 안과 성 밖이 왜 차이가 나느냐 하면 성 안에는 안전이 보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 밖에는 적군이 쳐들어오면 제일 먼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포로로 잡히는 사람들이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대문, 남대문부터 시작해서 사대문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서울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원래 사대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요즘처럼 뭐 경기도까지 수도권이다, 서울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강남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사대문 밖에 있는 것입니다. 서울 사람들, 성벽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대문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벽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과 직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몸과 마음을 잘 지켜야 우리가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성벽을 잘 지켜야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성벽을 지키지 못한다면 내 마음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성벽, 마음의 성벽을 지키지 못하면 평안함이 없어집니다. 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내 마음이 난장판이 되어버립니다. 염려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성벽이 무너지게 되면 내 마음의 평안함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성벽을 잘 지키면 내 마음이 어떤 환경이라도 평안함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복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탄의 미혹으로 인해서 마음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에덴의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니체가 이렇게 말한 말이 있습니다. 인생이 혼자 있을 때에는 생각을 조심하고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입을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것이 크고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 내 마음의 생각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을 자칫 잘못하면 내 인생이 엉망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있을 때에는 내가 말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야 나를 지킬 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불행이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내 마음을 지키지 못했을 때, 내가 말을 함부로 했을 때 불행이 시작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가 풍요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만은, 많이 발전한 시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생각을 담는 그릇입니다. 잠언 23장 7절을 보시면은요, 대저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 또 그러한즉,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도 생각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셨을 때에 계속해서 예수님께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을 제자들이 지키지 않고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유전을 지키지 않고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입에서 뒤로 나오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삐뚤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행동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안경을 쓰고 있는데 빨간색 안경을 쓰고 있으면 모든 사물이 다 빨갛게 보일 겁니다. 노란색으로 안경 유리알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사물이 다 노란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행동도 모든 결과물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이 마음은 믿음을 담는 그릇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내 마음에 이 믿음을 담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병자의 상황에 대해서 묻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꼭 질문하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 있느냐, 그가 어떤 병에 걸렸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있느냐, 이 문제를 항상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대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반드시 잘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으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지난 6개월을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열심히 준비해도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땅은 녹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몽골 같은, 뉴질랜드 같은 초원이 아니란 그 뜻입니다. 양만, 소만 풀어놓으면 알아서 살 수 있는

그런 땅이 절대로 아닙니다. 황무지입니다. 물이 잘 없습니다. 초지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양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목자가 양을 초지로 인도를 해 주어야만 합니다. 물이 없으니까 목자가 샘을 찾아서 양을 데리고 가야 그 양이 물을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야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문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바로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 있는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비결이 뭐냐?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1장에서 11장까지는 바울이 교리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의롭다 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나인데 그러면 실생활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느냐? 12장에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한번 제사를 드리는 제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산제물로 살아야 한다. 여러분, 내 생활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로, 살아있는 제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산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야 가장 복 있는 삶을,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방법은요, 마음 그릇을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릇을 준비를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변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천지개벽하듯이 바뀐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 따라가는 삶을 살지만 하루아침에 확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의 모습들이 남아있지만, 옛날의 사고방식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나는 오늘 또 주님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벗어버린다는 말은 원어적인 뜻은 잘라버린다, 수술을 해버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의 사고방식이나 옛날의 잘못된 것들을 벗어버린다, 수술을 해서 잘라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다면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수술을 받는 겁니다. 그 부분을 정리하지 못하면 그 부분 때문에 멀쩡한 몸들이 병에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내 신앙의 모습 속에 수술이 필요한 부분들은 수술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그 굳어진 부분들을 수술해서 정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욕심으로 가득하다면

나의 욕심의 부분들을 정리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옥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좋은 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내가 받아들일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소중한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받아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부분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해석할 줄 아는 믿음이 내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에서 믿음 생활 하시면서 부자 되셨습니까? 신앙생활 하면 하늘에서 돈다발이 떨어지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뭐가 바뀌었습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뀐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게 오셔서 내 마음이 바뀌었고 내 생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며칠 동안 기도하고 나면 세상이 바뀝니까? 내 삶이 바뀌었습니까?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내가 기도하게 되면 세상은 바뀌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내 주변의 삶은 그대로인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내 마음이 변화가 됩니다. 내 생각이 바뀝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변화가 되고 내 마음이 부유하게 되면 더러운 것을 씻어내고 내 마음이 변화가 되면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되는 것도 마음에 달려 있고 안 되는 것도 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 분들은 봄이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제일 먼저 하겠습니까? 논을, 밭을 쟁기로 갈아엎어서 기경을 해야 합니다. 부드러운 밭으로 반드시 만들어야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선수들이 운동을 잘하겠습니까? 몸이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또 몸이 부드러우면, 자세가 바르고 몸이 부드러우면 운동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코치들이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이야기하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세 바르게 하고 힘을 빼야 된다. 공을 차는데도 힘 빼고 공을 차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을 던져도 힘 빼고 공을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힘을 주고 공을 던져야 멀리 갈 것 같은데 반대입니다. 힘을 빼고 공을 던져야 멀리 간다는 겁니다. 홈런 타자가 홈런을 잘 칠 수 있는 비결은 힘을 빼고 방망이를 휘두르기 때문에 공을 맞출 수가 있고 공이 홈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일 반대로 힘을 잔뜩 쓰고 배트를 잡고 있으면 공을 맞출 수도 없고 그리고 멀리 보낼 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것도
금요일에 기도하는 것도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힘을 빼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려고 하고 내 힘을 내려놓고 내 힘을 빼는 시간이 오히려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담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으려면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을 구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1절과 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중요한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되는 삶을 너희들은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왜 구별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에 사는 모든 장자들은 바로왕부터 시작해서 장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다 살았습니다. 누가 살려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린 양을 대신해서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뛰어넘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순종한 가정들은 장자들이 다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살려주셨느냐? 여러분, 어린 양이 대신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서 구원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장자가 태어나면 그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속전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집에 당나귀가 태어나면 당나귀를 대신해서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당나귀는 제사를 드리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당나귀는 살려서 집에 유용한 도구로 집에 일을 하기 위해서 당나귀를 살려야 되는데 첫 번째 태어난 당나귀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당나귀를 드릴 수 없으니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었고 장자가 살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은 것이니 너희들은 거룩히 구별되는 삶을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구별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수입에 11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표시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안에 거해야만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 삶의 100% 전체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가 살은 것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니 너희들은 거룩히 구별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터는 우리가 매일 수염을 깎듯이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루터가 왜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가 매일 수염을 깎듯이 내 마음을 잘 다듬어야 내 마음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잘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0: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생기게 만듭니다. 내 마음에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게 만듭니다. 내 마음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생기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마음을 내가 잘 다스리지 못하면 내 마음의 성벽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벽 안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벽이 무너지면 성전이 멀쩡하겠습니까? 성벽이 무너지게 되면 성전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성벽을 잘 지켜야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담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내 마음 관리는 내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 남아있는 6개월 복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내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담을 수 있느냐, 그것은 내게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전부를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전부를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담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내가 잘 지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아있는 6개월 마음 관리를 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을 잘 구별하는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또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내 마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 복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남구 삼산로에 위치한 울산 강남교회 정병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2-272-4521번 울산 강남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요양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 요양원과 함께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아멘.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김라희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극동방송을 위해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사랑선교교회에서 선교단체 인투미션이 주관하는 목회자 선교사 자녀 캠프 MPKC 여름 청소년 캠프가 7월 20일 화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열립니다. 목회자 선교사 자녀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캠프는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선빵 필승이란 주제로 진행됩니다. 인투미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 사랑선교교회 지역번호 052-282국에 0341번, 지역번호 052-282-034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수용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용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용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용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선한목자교회에서 찬양대원을 모십니다.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기쁘게 찬양하실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주일 예배 찬양과 정통 클래식 성가를 함께 연습하고 있으며 전도의 목적으로 11주년 가을 음악회를 준비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중구 복산 이동에 위치한 울산 선한목자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010-8213-257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7월 정기집회를 개최합니다. 7월 20일 월요일부터 23일 목요일까지 4일간 저녁 7시 30분에 동탄 생명나무교회 이의원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국에 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주일 2부 예배 찬양대 지휘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국에 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개 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A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오늘도 이 극동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무더운 여름, 푹푹 찌는 이 여름 정말 잘 선택하셨습니다. 자, 오늘 시원한 방송을 여러분께 선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를 통해서 그 한 영혼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잠깐 떠난 분들, 예수님 잘 모르시는 분들, 교회를 지금 다니는 일을 잠깐 쉬고 계시는 분들, 일명 우리 새깨라에서 방학이라고 표현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고 계시는데, 학교 방학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이미 방학한 학교도 있고, 그 학교 방학이 아니라 교회 방학, 교회를 지금 쉬고 있는 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쏙쏙 찾을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보석 같은 그 한 영혼 찾는 귀한 시간, 보물 퀴즈 시간입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여러분께서 핸드폰 한번 꺼내보십시오. 날은 덥지만 핸드폰은 우리 하잖아요. 핸드폰 꺼내보시고 문자 보낼 준비, 어플 메시지 보낼 준비 되셨습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0: 보물 퀴즈. 자, 숨겨진 보석 찾는 보물 퀴즈 시간입니다. 성경 속에서 보물을 찾고 청취자 가운데 교회를 지금 쉬고 있는 방학생들 그 보물을 찾는 시간이에요. 교회 지금 쉬고 있는 방학생이나 무교생들 이 시간에 정답 문자를 주시면 무조건 선물을 드립니다. 무조건 무조건 정답 옆에다가 여러분께서 방학 무교라고 쓰시는 분께 무조건 선물을 드립니다. 물론 교회를 잘 다니시는 분들 정답을 맞히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좋은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오신 것 같아요. 한화교회 김창무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한화교회 김창무 목사입니다.
0: 반갑습니다. 네,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도 오셨어요.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현 집사요.
0: 예. 네. 아, 지금 뭐 비 안 오고 지금 푹푹 찌죠?
2: 네. 네.
0: 어제 뭐 그제부터 네. 계속 덥지만 우리 이 방송을 통해서 시원한 방송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목사님과 집사님과 제가 우리 셋이 짧은 꽁트를 할 겁니다. 꽁트를. 여러분께서 이제 꽁트를 잘 듣고 뭐 연기 평가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연기 평가하는 시간이 아니라 잘 귀 쫑긋하다가 여러분께서 정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근데 너무 꽁트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은 답 보내는 시간이니까 네. 너무 심취하면 안 돼요. 아, 그렇구나 하고 뭐 연기를 하는구나 하다가 이제 문자가 팍 문제가 나갈 거니까 그 문제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꽁트, 어떤 성경의 이야기를 꽁트로 준비했을지 기대하시고요. 목사님, 오늘 정답을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1: 네, 여러분 정답을 아시는 분은 50원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0: 그렇습니다. 자, 오후 3시 때는 전국 생방송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서울국동방송 수신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플 메시지, 예, 그거 무료입니다. 극동방송 어플 들어가셔서 여러분께서 어플 메시지로도 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고현 집사님 여수에서 응원합니다.
2: 오, 여수?
0: 여수 바다에서 어떻게 누구실까?
2: 글쎄요.

0: 너무 궁금하네요, 저도.
1: 목사님, 목사님 들으려고, 목소리 들으려고 오늘만 기다렸어요.
2: 저 이런 거 무작위 좋아.
1: 그러니까. 어, 근데 보니까 이분 같은 분이네요.
2: 아, 같은 분이에요?
1: 뭐 여수 갔다가 목사님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네, 하시고 계십니다.
2: 감사합니다.
1: 자, 비가 오려 합니다. 더위가 식혀졌으면 좋겠어요. 9578분님도 오셨는데. 자, 오늘 이 퀴즈로 더위를 식혔으면 좋겠습니다. 꽁트! 지금부터 나가는데 여러분 귀 쫑긋하시고 마지막에 여러분께서 다 듣고 문제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샵 1069번으로 정답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출발해볼게요.
0: 하이 형님들 제 옷 예쁘죠? 아버지가 저만 특별히 사주신 프랑스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든 완전 핫신상 채색 옷이에요. 아주 번쩍번쩍 무지개 빛깔이 나죠.
3: 야, 둘째야. 저거, 이번 시즌 파리 패션위크 한정판 아니냐?
1: 아유, 저 얄미운 녀석. 지만 아들이야? 우리는 평생 땀내 나는 작업복만 입고 말이야.
3: 아버지가 차별을 해도 너무 차별하시네. 속 터져. 우리는 10,000원에 새팩 묶음 작업복만 사주시더니.
1: 아우, 배 아파. 형님, 배가 아파서 살 수가 없네요.
0: 에이, 형님들, 와. 아, 작업복도 나름 빈티지하고 멋있어요.
3: 뭐야? 저 녀석이 보자 하니까 보자기로 보나?
1: 맞아요.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나?
3: 예.
0: 아, 맞다. 아, 제가 어제 기가 막힌 대박 꿈을 꿨는데요. 형님들 곡식단이 제 곡식단에게 아주 그냥 넙죽초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나중에 우리 가문의 왕이 되려나 봐요.
3: 뭐야? 왕? 야! 둘째야, 나 지금 혈압 올라서 뒷목 잡았다.
1: 아유, 형님 참지 마세요. 저 녀석이 오늘 아유 매를 부르네요.
3: 야, 요새 봐. 너 저기 깊숙한 구덩이 보이지? 저기 들어가서 꿈 한번 더 꾸자. 형들이 아주 따끈하게 할 말이 있다. 너 따라와.
1: 네, 형들의 엄청난 질투를 한 몸에 받은 요셉은 결국 구덩이에 던져지고 이집트로 팔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기와 질투의 구덩이 속에서도 요셉을 향한 위대한 계획을 쉬지 않고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0: 자, 정치자 문제 나갑니다. 야곱이 아들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특별히 지어 입힌 알록달록하고 화려한 이 옷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 자, 오늘 이렇게 요셉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야곱이 입힌 이 옷의 이름입니다. 목사님, 이게 성경책에 나와 있는 단어잖아요. 그렇죠?
2: 아, 그렇죠. 성경책에 나와 있는데.
1: 나와 있습니다.
2: 아, 네, 그냥 뭐 색깔 네. 옷이에요.
1: 그렇습니다.
2: 아, 요셉 많이 나왔어요. 네. 일찍부터 예. 요셉. 정답은 요셉은 아닙니다.
1: 예,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2: 요셉이 입은 옷.
1: 꽁트 하면서 정답이 나왔어요, 사실은.
2: 아,
1: 나왔습니다.
2: 그랬군요. 맞아요.
1: 자, 먼저는 주관식입니다. 자, 누가 더 빨리 오느냐, 아니면 뭐 중간도 좋고요. 자, 샵 1069. 오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께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고 극동방송 어플로도 보낼 수 있습니다. 어플로도 보낼 수 있어요. 자, 누가 정확한 정답을 보내시느냐. 그런데 또 중요한 거 정답 옆에다가 우리 지금 교회 안 다니는데 나 이 정도 알겠다 하시는 분들 방학 몇 년 방학이라고 써주시면 더 좋습니다. 교회 5년 동안 코로나 이후로 안 다니고 있다. 그럼 5년 방학 나 종교가 없다 무교 예, 방학 무교생들 이렇게 좀 적어주시면 좋겠고 옆에다가 혹시 통화 가능이라고 써주시는 분 전화 걸어가지고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들입니다. 선물 고를 수 있는 한 문자로 그렇게 세 가지 두 가지 그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니까 오답도 있어요. 뭐 세마포도 나오고 땡입니다. 땡이에요. 어떤 옷, 어떤 옷입니다. 어떤 옷. 야, 네. 꽁트 잘 들으셨죠. 요셉이 입은 그 옷 그겁니다. 샵 1069. 몸을

0: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네, 앤 프렌즈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세상을 깨운 라디오 새끼라 보물 퀴즈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꽁트 아까 이제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아까 어떤 분이 교회에서 단막극 유초등부에서 네. 사용하고 싶다고.
1: 아, 네.
0: 이 대본을 받고 싶다고. 야.
2: 우리 집사님이 직접 와, 쓰신 겁니다.
0: 그러니까 우리 고현 집사님이 늘 매주 이걸 직접 쓰세요. 연기도 연기지만 원고 쓰는 솜씨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곡 나가는 중에 물어봤거든요.
1: 네.
0: 이거 한 장에 50원이랍니다. 자, 우리 샵 1069, 예, 50원에 한 문자잖아요.
2: 네.
0: 같은 가격이네. 예, 5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로 네. 문자가 그렇게 왔어요. 아까.
1: 네, 진짜로. 네.
0: 혹시 필요한 분 있으면,
2: 네.
0: 예, 그 문자에 남겨주시면,
1: 그럼요.
0: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너무 감사하죠. 예, 진짜 감사합니다. 많은 이들이 들을 수 있다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0: 그러니까 네. 뭐 10명이면 500원이네.
1: 오, 진짜 되겠어?
0: 10명이면 500원. 예. 자, 오늘 꽁트 요셉 이야기 나왔습니다. 우리 고현 집사님께서 요셉을 연기해 주셨고, 목사님께서 큰형, 저는 둘째. 뭐 보니까 뭐 보자기 나오고 가만히 나오고 옛날 거 막 나오고 그럽니다. 뭐 깊숙한 구덩이 들어가고.

0: 그런데 지금 옷 지금 물어봤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뭐 정답도 있지만 자색옷이 많네요. 자색옷. 일단은 땡이입니다. 일단은 땡이에요. 성경 속에 나오는 진짜 그옷 이름이 오늘 정답이거든요.
1: 네,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0: 예.
1: 방학 중이신 분들은 좀 이해할 수 있지만 무교이신 분들은
0: 예.
1: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0: 네.
1: 색깔 들어가는 옷입니다. 근데
0: 예.
1: 자색옷은
0: 네.
1: 일반적으로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 마지막에 십자가 지전에 왕의 옷을 상징하죠.
0: 네.
1: 그래서 자색옷은 아니고요.
0: 그렇습니다.
1: 자색 말고.
0: 네.
1: 네, 어떤 분 남대문에서 듣고 계시다는데요. 정답이 잘 알고 계시네. 거기서 파는 지
0: 네.
1: 모르겠습니다. 아마 반드시 팔
0: 그렇습니다.
1: 겁니다.
0: 뭐 색동적으로도 나왔습니다. 색동적으로도 나왔고 일단은 9515번님이 아주 빠르게 정답을 보내주셨고요.
1: 아.
0: 아, 그다음에 아주 예, 또 이분도 빠르게 2127번님도 아주 빠르게 보내주셨습니다. 빠르게 보내주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좀 뒤늦게 보내신 분에게도 상품을 저희가 드려야죠. 자, 방금 보내신 분. 거의 뭐 가장 뒤에 보내신
2: 네.
0: 1257번님께도
2: 와.
0: 드리고요. 자, 중간은 가자. 중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이 어디 쪽이냐? 오, 딱 200번째.
2: 200번.
0: 3797번님에게도 좋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목사님 말씀대로 오늘 어려울 수가 있어요.
1: 네.
0: 50억. 난 요새 뭐 이렇게 꿈 얘기는 들어봤는데 우리가 옷에는 좀 생각을 못했었는데
1: 네.
0: 자 그래서 오늘 보기가 있잖아요.
1: 보기 드려야지, 보기
0: 예,
1: 드려요.
0: 보기.
1: 자색옷도 있습니다, 보기 중에.
0: 예.
1: 네, 아니라고 말했으니까 또 오기로 쓰시는 분도 알아서 하세요. 자, 1번
0: 예.
1: 보랏빛 아우터 자색옷.
0: 네.
1: 2번 구제시장에서 떼어온 청색옷. 아, 색깔은 색깔입니다.
0: 네네.
1: 아, 이것도 나왔네요. 3번, 만 원의 새 세트, 작업복,
0: 아,
1: 작업옷.
0: 네.
1: 자칫 그거 찾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겠네.
0: 네.
1: 네 번째,
0: 네.
1: 리미티드 한정판, 채색옷.
0: 그렇습니다.
1: 아, 자색옷이냐, 청색옷이냐, 작업복, 작업옷이냐,
0: 네.
1: 채색옷이냐.
0: 그렇습니다.
1: 채색 옷이냐?
0: 예.
1: 4번 채색 옷이냐?
0: 그렇습니다.
1: 네.
0: 그만.
1: 아,
0: 거기까지,
1: 네.
0: 거기까지,
1: 아니, 뭐
0: 거기까지.
1: 읽어드리는
0: 아,
1: 거예요,
0: 우리
1: 그냥. 나.
0: 영업 비밀 탈로
1: 아,
0: 나가니까. 예.
1: 읽어드리는 거라니까. 네, 못
0: 그렇습니다. 자,
1: 들으셨을
0: 여러분,
1: 것 같아.
0: 샵 1069, 우물정 1069. 예, 서울극동방송 수신 문자로 내가 이제 드디어 아리까리 했는데 알겠다 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무교생, 방학생들, 이제 알겠잖아요.
1: 그렇죠.
0: 이제 알겠으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꼭 강조하는 포인트가 있어. 그게 보면 시험 문제 나오잖아요. 목사님 뭐 강조를 좀한것 같아요. 자, 샵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십시오. 아니면 어플 메시지를 통해서도 여러분께서 지금 정답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좋은 선물 또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 잘 다니는 분 드릴 수 있고, 내가 교회를 안 다니는데 이 정도는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정답 옆에다가 방학 아니면 무교 그거를 꼭좀 써주시면 우리가 무조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년 방학 이렇게 써주시면 더더욱 좋습니다. 더더욱 좋아요. 자색 옷이냐 청색 옷이냐 작업 옷이냐 채색 옷이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 방학생 무교생 얼른 오세요.

0: 주나목 앨범에서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했습니다. 새끼라 보물 퀴즈 오늘 꽁트 요셉 이야기 여러분께 들려드렸는데요. 저희가 이제 두 번째는 객관식으로 드렸습니다. 자색옷, 청색옷, 작업옷, 또 채색옷 여러분의 정답 샵 1069번으로 받고 있는데 정답 옆에다가 방학생, 무교생들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모두 다 선물 드리고 시간 되는 대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번 정답 발표해야 되죠? 예.
1: 정답은 채색옷.
0: 그렇습니다. 리미티드 한정판 채색옷.
2: 리미티드 한정판. 네. 그래 혼자만 입었으니까 맞네. 리미티드 한정판.
0: 그러네 맞네요.
2: 아, 맞긴 맞아요. 예. 그러나 그거는 빼고 그냥 채색옷. 예. 네. 뭐 정답은 4번 채색옷.
0: 그렇습니다. 네. 요셉을 유독 그 야곱이 이뻐했잖아요.
2: 아, 오늘 꽁트에서 들어봐도 그렇지만 네. 내가 형 역할을 하긴 했어도 아 이거 요셉 진짜 얼마나 미웠으면 구렁이에 넣어보고 싶겠어요. 네. 아무래도 동생인데 네. 얼마나 죽이고 싶었을까. 그건 좀 이해가 네. 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자, 그렇지. 자,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이거예요. 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다. 결국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0: 네.
2: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죽이려 했어도 요셉이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구덩 속에 있는 요셉을 혼자 두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 요셉을 통해서 온 가족과 민족이 구원을 받죠. 우리가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고 당하는 모든 일은 힘들고 억울한 일입니다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결국은 가장 좋은 선으로 이끌어주신다는 것. 요셉의 형들처럼 괘씸하고 분한 일이 있을 때 내가 원수 갚아야지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하다 보면 또 요셉처럼 억울한 일 당할 때도 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면 언젠간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주신다라는 겁니다.
0: 네.
2: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애청자 여러분 이런 좋은 하나님 믿으세요.
0: 아멘.
2: 방학 중에 있는 분들
0: 네.
2: 꼭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0: 아멘입니다. 자, 여러분 많은 분들이 채색옷 정답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아우 연기를 또 이렇게 또 호평을 또 해주셔가지고 아우 너무 감사하고 네. 그다음에 우리 이제 그 오늘 꽁트 대본
1: 네.
0: 이렇게 받는다는 분이 많을 줄 몰랐어요.
1: 아우 그러니까요.
2: 일거리 생겼어요. 이제 일일이 그러니까. 다 받아서 그러니까. 보내주려면.
0: 아이고. 아 근데 우리 일거리 근데 50원은 어떻게 받지?
2: 50원.
1: 그러니까요.
2: 문자로 받았잖아요. 50원.
0: 한 사람당 50원.
2: 아 유료 문자 50원. 아니,
0: 그거는 이제 문자 사이트가 가져가는 거고.
2: 또 받으려고?
0: 50원 받아야 되는데.
2: 에이, 제가 다 내드릴 테니까 그냥. 다 해야 뭐 돈천원 뭐 만원 안 할 것 같은데 뭐 내가 만원 안 할 것 같은데 자, 설마 더 넣겠어요?
0: 어떻게든 연구 잘 해가지고
2: 네.
0: 오늘 요청한 분들에게 우리 고현 집사님께서 작성한 꽁트 대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야, 그냥 주신답니다.
0: 예, 네. 예. 자 오늘 채색옷 정답 맞추신 분.

0: 가운데서 일단은 방학생들 전화 한번 해보겠는데, 야, 이거 30년 방학생
1: 30년 방학 나왔습니다.
0: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아오, 센 방학 나왔습니다.
1: 8773번 끝번호 8773번 네, 전화
0: 저희가
1: 받아주세요.
0: 일반 전화로 하니까요. 8773번님 전화 받아주셔야 됩니다. 여보세요? 네,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지금 누구 다른 분, 본인이 지금 운전 중이세요? 옆에 다른 분도 있었는데?
2: 딸이요, 딸.
0: 딸이 옆에 있어요?
2: 네.
0: 누가 방학생이에요?
2: 엄마가요.
0: 엄마가 방학생. 그럼 엄마 지금 좀 정차해 주셔야겠는데?
2: 정차할게요.
0: 오케이, 오케이. 보니까 지금 딸이 보내라고 해서 엄마가 보낸 것 같아요.
1: 딸이
2: 지금,
1: 맞아요. 이제 PD님 그런 게 보이나 봐, 오래
0: 그런지,
1: 하니까.
0: 네. 딸이 지금 막 보내라고 했고, 엄마, 아무튼 엄마는 뭐 됐고, 저 아무튼 정차할게요. 지금 이거야, 지금. 네. 엄마 의견은 물어보지 마세요. 뭐 이러면서. 자, 천천히 정차하십시오. 혹시 고속도로이실까?
2: 아니, 이제 정차했습니다.
0: 정차하셨어요. 어우, 빨리도 하셨네. 어느 지역이세요?
2: 구로고척동이요.
0: 구로구.
2: 네, 저희 엄마는 시흥이요.
0: 엄마는 시흥에 사시고,
2: 네.
0: 엄마하고 오늘 만났군요.
2: 네, 엄마랑 아빠랑요.
0: 엄마랑, 아빠도 있어요?
2: 네.
0: 아빠는 조석에요?
2: 아니, 아빠 두 분이서 부모님 타고 계세요.
0: 두 분이서 타고 계시고, 운전은
2: 네.
0: 엄마가 하고 있었고,
2: 아니요, 운전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0: 아, 운전을 본인이 했군요. 엄마가
2: 네.
0: 엄마가 뒤에 있고. 자, 엄마가 30년 방학생 맞아요?
2: 네.
0: 아유, 갑자기 왜, 대답이 뭐,
1: 그럼
0: 아니,
1: 따님은.
0: 뭐 죄진 거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는 막 환영한다니까, 30년 방학생.
2: 네.
0: 따님은 지금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거죠?
2: 네, 잘
0: 잘
2: 다니고 있어요.
0: 다니고 있고,
1: 와,
0: 네. 어머님은
1: 할렐루야.
0: 30년 방학생, 아버님은?
2: 네, 계속 기도 제목입니다.
1: 와.
0: 아버님은 몇년 방학이에요?
1: 60년
0: 자, 자.
3: 파티예요, 파티.
0: 자, 합이 90년이네. 자, 일단은 지금 어머니하고 아버님이 방학생들이니까 각자 선물을 하나씩 받을 자격이 되시거든요.
2: 와.
0: 제가 선물을 불러볼 테니까 아버님도 뒷좌석에서 잘 들어보세요.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라라스팸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도토리묵, 도토리 냉면, 한국 비닐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 세트, 강화성 김치의 정승댁 순무열무 김치 세트,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과네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세트, OJ 153 시푸드에서 매운맛 미스터 쭈꾸미, 루브르파리에서 주얼리, 그 다음에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어요.
2: 1번 소곱창.
0: 소곱창, 어머니는 소곱창.
4: 아, 나도 같이 해야지. 같이
0: 아버님은
4: 할게.
0: 따로, 아버님은 따로, 아버님
2: 나도.
0: 원하시는 거.
2: 그럼 연어.
4: 아니, 쭈꾸미 뭐.
0: 쭈꾸미. 오케이.
1: 미스터 쭈꾸미.
0: 아버님은 쭈꾸미, 어머님은 소곱창. 아우, 아버님은 60년, 어머님은 30년. 저희가 참 좋아하는 고객입니다. 좋아하는 고객. 우리 따님은 극동방송을 잘 들으시는 분이신가요?
2: 애청자하고 그 전파 선교사예요.
0: 전파 선교사시고,
2: 네.
0: 우리 따님은 시흥에 사시고,
2: 아니요, 저는
0: 아,
2: 구로고척동이고
0: 구로구청.
2: 부모님은
0: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딸을 만나면 이 극동방송을 자연스럽게 듣게 되시는 건가요? 어머님 그러면 옛날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셨군요.
2: 네, 조금 했어요.
0: 조금 했어요.
2: 네.
0: 그러면서 이 방송은 오늘 처음 들으신 거예요? 아니면 좀몇번 들어보셨나요?
2: 몇번 들었어요.
0: 몇번 들었어요. 저희 방송이 어머니와 같은 분들, 아버님 같은 분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가지고 하나님 잘, 우리 예수님 잘 믿고 우리가 정말 천국 갈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프로그램이에요. 선물도 드리고. 딸이 엄마 아빠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기도하다가 오늘 이때다 하고 이제 이렇게 도전을 해주셨는데, 예. 딸의 소원일 거예요, 소원. 그래서 이제 방학 이번에 이제 끝내고 아버님, 어머님하고 이제 꼭 교회 가서 이제 예배 드리고 예수님 잘 믿으셨으면 좋겠다고. 어때요, 어머님? 그럴 생각이 좀 드세요? 진짜요? 그러면 구로구에 고척 그쪽에다가 이번 주에

0: 네, 교회 소개해도 되죠?
1: 아니요, 저는 시흥서 살아요.
0: 아, 제가 죄송합니다. 계속 헷갈리네. 시흥에 있는 그 교회 저희가 소개시켜드려도 되죠?
1: 아니요, 아직은요.
0: 아직은? 그럼 네. 언제쯤 될 것 같아요, 마음이?
1: 좀 더 있다 맥시멈 갈게요.
0: 좀 더 있다가 이제 30년 왔는데 한 또 또 더 더 막 늘어날 것 같은데. 그래서 네. 오늘 이렇게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생방송 중에 전화 연결된 거 아시죠?
1: 네.
0: 전국 생방송으로 전화 연결이 됐고 이게 전화 연결도 이 생방송 중에 쉽게 되는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아버님 어머님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오늘 이렇게 된 거니까 하나님의 사인으로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네. 지금 부르고 계시니까
1: 네.
0: 꼭 이번 주가 아니더라도 아니 뭐 네. 이번 여름 안에 내가 가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빠르게 네. 하나님께로 네. 돌아오셔서 예배를 꼭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1: 네, 감사합니다.
0: 자, 우리 목사님도 지금 앞에 계시는데 네,
2: 제가 네. 볼 때는 최고의 효녀예요. 최고의 효녀.
1: 네.
2: 왜냐하면 우리 아기 때 엄마가 딸에게 먹이고 싶고 좋은 거 주고 싶잖아요.
1: 네네.
2: 딸은 이제 커서 엄마에게 너무 좋은 걸 주고 싶은 거야. 그 너무 좋은 네. 게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야, 네. 이제 우리 어릴 때도 엄마가 탁 주고 싶으면 딸이 받을 때 기뻐하는 것처럼 엄마가 너무 소개시켜주고 싶은 딸이 엄마에게 예수님을 소개시켜드리고 꼭 교회 가기를 원하시니까 딸 네. 소원 좀 제발 들어주세요.
1: 네,
0: 딸 소원이고 우리의 소원이고 청취자들 모두의 소원.
2: 그 이번 주부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갔으면 좋겠고 나중에 따로 연락해서 네. 교회 소개시켜드리고 자 어머니 저 따라서 한 번만 기도해 주세요. 다녀봤으니까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으신 하나님.
1: 좋으신 하나님.
0: 아버님도 따라서.
2: 아버님도 같이.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2: 죄로 죽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2: 지금 나는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2: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2: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예배 드리길 소망합니다.
2: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파티네요 파티. 야, 90년 합의 90년 제일 길지 않을까?
0: 그러니까 진짜 90년 제일 긴 것 같은데.
2: 아 저희도 파티입니다. 에이. 너무 감사해요.
0: 어머님 아버님 오늘 있었던 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1: 네.
0: 이렇게 미루다 보면 계속 미루고, 정말, 아, 천국,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천국 가거든요.
1: 네.
0: 나중에 천국에서 우리 딸 봐야 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예수님 꼭 마음속에 영접하고, 교회 꼭 빠른 시일 안에 가셨으면 좋겠고, 따님 네. 통해서 저희가 교회도 꼭 소개시켜 드릴게요.
1: 네, 감사합니다. 네,
0: 방송 끝나고 제가 따님께 전화해서 우리 따님은 또 다른 선물 제가 하나 더 챙겨드릴게요.
1: 아,
0: 구로구 쪽으로도 하나 가야지 또 선물이.
1: 네.
0: 예,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0: 아, 이 부모님 진짜 꼭 가셨으면 네. 좋겠네요.
2: 될 것 같아요. 꼭 가실 것 같아요. 네. 와,
0: 그러니까 아버님도 열심히 지금 따라하셨어요.
2: 그럼 네. 기도하실 때 느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 바로 가실 것 같아요. 네. 하나님 사랑하시네요.
0: 천천히 이분들 한번 네. 했으면 좋겠고 자, 이번에 이분 한번 전화를 해보는데 이분은 보니까 여러 번 문자를 보내셨네요. 네.
3: 와.
0: 자, 이번에는 10년 방학생. 와, 이번에
2: 계약이라고 하는 것도 뭐죠? 요새 네? 계약 방학했다 계약하셨다는 뜻인가요? 그러면 63
0: 잠깐만 네 지금 계약을 하셨다는 얘기인지
2: 네
0: 방학 다시 방학이라고 보내셨는데 이분이 아주
2: 통화해보자
0: 열정이 아주
3: 네, 네.
2: 오늘 처음 들으셨는데
0: 그러니까요
2: 보내주셨는데
0: 자 본인이 방학생이 전화 연결이 돼야 됩니다.
2: 6321
4: 안녕하세요. 녹음을 통해 이름과 용건을 말씀해 주시면

0: 상대방이 통화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어. 자, 극동방송 김인수 PD인데요. 방학생이면 전화를 받아주세요.
2: 오, 이런 시스템?
3: 오, 전 처음인데요.
2: 저도 처음인데요.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1: 네, 있어요.
2: 오, 야. 6321.
1: 기다려야 돼요. 살짝 기다리면.
2: 아, 기다려야 네, 돼? 네. 말하면 안 돼?
0: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1: 제 지인에도 이렇게 걸어놓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2: 아, 그렇구나.
1: 근데 방송 중에도 이렇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
3: 아, 그래요.
2: 오. 그렇다고 가만히 쉬면 방송사고 아니에요? 네? 그래도 기다려? 아무 말도 안 하고?
1: 여보세요?
4: 네?
1: 6321번님. 저 김인수 PD예요.
4: 아, 네. 안녕하세요.
1: 본인 10년 방학생 맞아요?
4: 네.
1: 오, 그래요? 아~ 근데 처음에는 계약이라고 써져 있길래.
4: 네.
1: 어, 지금 10년 동안 교회를 쉬고 있는 거 맞죠?
4: 네.
1: 어, 어느 지역이세요?
4: 어, 저희 동탄이요.
1: 동탄.
4: 어, 네.
1: 앞에 뭐 이렇게 뭐 장애물이 살짝 있었는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계속 한 밀어붙였네요. 네. 알고 계세요? 뭐 아무튼 네. 뭐 있어요. 참고하시고. 네. 10년이면은 지금 어, 좀 긴 세월인데
4: 네.
1: 오늘 문자는 처음 주셨어요.
4: 맞아요.
1: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이 방송?
4: 아, 저번 주에 처음 들었어요.
1: 어떻게요? 어떻게 알고?
4: 아니 저희 친형이 그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보고 그 한번 들어봐라.
1: 한번 들어봐라.
4: 네.
1: 한번 들어봐라. 거기에 네. 진짜 많은 들어봐보고.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4: 네, 참여해봐라.
1: 동생이 지금 쉬고 있다라는 걸 형이 알고 있죠?
4: 네, 알고 있어요.
1: 그러니까. 자, 우리 6321번님 동탄에 계신 분. 아까 혹시 네. 제가 이제 아버님 어머님에게 선물 부르는 거 들었나요?
4: 아니요, 제가 그것까지 못 듣고.
1: 제가 그러면 선물 약간, 빠르게 네. 불러볼 테니까 기억나는 네. 거 있으세요?
4: 아니요.
1: 네, 소곱창.
4: 아, 뭐 저번에 들었을 때는 뭐 김도 들었습니다.
1: 자, 소곱창, 단백질 쉐이크, 네. 도토리 냉면, 네. 유산균, 김 세트, 김치 세트, 연어, 커피, 견과, 네. 쭈꾸미,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4: 아, 그럼 전 단백질 쉐이크 할게요.
1: 오케이, 단백질 쉐이크. 자. 방송을 지난주부터 이제 일주일 동안 들으시면서.
4: 네.
1: 혹시 느끼는 게 있으세요?
4: 저도 한번 이어 통해서 다시 교회를 갈 수 있다면 용기가 생기지 않을까.
1: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문자를 많이 보내신 거 보니까 정답을 네. 맞추고자 하는 열정도 있지만 뭔가 네. 전화 연결되고 싶은 마음이 좀 보였어요. 이게 들으면서 나도 전화 연결이 됐으면 나도 누군가 한번 이끌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군요.
4: 네.
1: 야, 잘 됐네. 잘 됐어. 예. 6321번님 하나님이 이제 계획하시고 형을 통해서 이 방송 듣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연결까지 해 주셨네요. 그러니까
4: 네.
1: 이렇게 딱 하나님이 자리를 딱 깔아 주셨을 때 이번 네. 주부터 딱 용기 있게 가는 겁니다.
4: 네, 알겠습니다.
1: 형님이 야. 동탄에서 전도사님이세요?
4: 네.
1: 그럼 가면은 형님 교회 가나요?
4: 아, 고민하고 있어서 형은 오라고 하는데 웬만하면 근데 형 있는 교회 가려고.
1: 예, 형님 있는 교회 그리고 가까운 교회 이렇게 가면 네. 좋으니까. 자 이번 주부터 꼭 가셔서. 다시 그 네. 신앙을 찾으시면 좋겠어요.
4: 네, 알겠습니다.
1: 자, 목사님과 함께 네. 결단의 기도 한번.
2: 아이고, 잘 네. 오셨습니다. 자, 저 따라서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 이 네. 시간에 성령으로 함께 하실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
4: 좋으신 하나님.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4: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2: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4: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2: 구원해 주시고.
4: 구원해 주시고.
2: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4: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2: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4: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2: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4: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 아멘.
1: 아유,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1: 자, 우리 형 전도사님은 무슨 선물을 좋아할까요?
4: 단백질 쉐이크요.
1: 아, 둘 다?
4: 네.
1: 알겠습니다. 우리 형님이 또 이렇게 극동방송 소개해 주셨는데, 네. 형님에게도 그 선물 잘 좀 전해 주시고, 네. 계속 방송 이제 들어주시면서 다음 주에 교회 잘 갔다 왔다고,
4: 네.
1: 그 문자 제가 꼭 기다리겠습니다.
4: 네, 알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자, 이렇게 또 와. 10년 방학생. 와. 오, 이분.

0: 갈 것 같습니다.
1: 네. 야, 우리 PD님도 대단하네요. 웬만하면 딴 분 탁 넘어갈 것 같은데 끝까지. 이야, 네. 역시 하나님 선택하신 분은. 네. 예, 자, 있습니다.
0: 자, 이번에 또. 네. 이번에 또 2분, 2분 한번 해볼까요?
1: 1175.
0: 2분은.
2: 선생님, 지금 가신 번호는.
1: 천천히. 1175번. 1175번입니다. 그리고, 6년 방학이라고.
0: 6년 방학.
1: 네. 정답도 잘.
0: 이번은 문자가 아니라 이제 어플로 보내신 분이신데.
1: 네.
0: 1175번.
1: 1175번.
0: 자. 자, 전화가 다시 한번 제가
1: 다시 한번 눌러 주세요. 네. 부천에서 듣는다고 보내 주셨습니다. 부천에서 아, 듣고 계시는 1175번. 네.
2: 이어서 삐 소리 이후 음성 사정.
0: 아, 이게 지금 통화 중이라는 얘기인가요?
1: 네, 네.
0: 아, 아쉽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다른 분 먼저 해보고
1: 네.
0: 시간 그래. 되면 좀 하는 걸로.
3: 네.
0: 자, 이분
3: 문자를 여러 번 주셨네요.
1: 네. 방학 중인데. 네.
0: 5914.
1: 네, 5914. 끝번호 5914입니다.
0: 5914인데, 자, 전파 선교사라고 하셨어요?
1: 네. 방학 중인데 전파 선교사.
0: 자, 5914번님 전화 받아주십시오. 일반 전화.
4: 예.
0: 예, 예.
4: 예, 감사합니다.
0: 예, 예. 저, 김인수 PD인데, 옆에 라디오를 예, 예. 좀 꺼주시고요.
4: 예.
0: 운전 중이신가요?
4: 아니에요, 집이에요.
0: 집이세요?
4: 예.
0: 본인이 방학 맞으세요?
4: 예.
0: 몇 년 방학이신 거예요?
4: 3개월.
0: 3개월?
1: 3개월.
0: 아, 귀여운 방학이네.
4: 부천에 입에 가고요.
0: 예?
4: 이사를 왔어요. 제가 이사를 왔어요.
1: 아, 이사를 가셨구나.
0: 어디로 이사 가셨어요? 저
4: 죽전으로 이사, 용인 죽전으로 이사 갔어가지고요.
0: 예, 예.
4: 교회를 못 정했어야지요.
0: 아, 못 정했어요. 그럼 예. 저희가 건강한 교회를 집 근처에 있는 교회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4: 예, 알겠습니다.
0: 우리 전파 선교사님이시고.
4: 예, 예.
0: 선물은 뭐 드릴까요?
4: 아, 쭉 핸드폰가 여러 가지 되는데.
0: 예.
4: 소곱창?
0: 아, 소곱창. 알겠습니다. 소곱창 전해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예, 예. 이사 때문에 교회 소개권이니까 방송 예, 끝나고 예. 저희가 다시 전화 드릴게요.
4: 예, 예.
0: 고맙습니다.
4: 예, 감사합니다. 예.
0: 자, 이분은 신앙이 있고 이사 때문이니까 아까 우리 통화 중이었던 분 있잖아요.
1: 네.
0: 그분을 다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3: 지금쯤이면
0: 1175님. 네. 그렇죠. 1175번.
1: 네.
0: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예. 네. 아까 앞에 분은 좀 빨리 끊었고요. 방송 후에 교회 소개를 위해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75번이 이제 신호 가네요.
3: 네.
0: 여보세요?
5: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예예, 예, 저 새끼라 김인수 PD인데요.
5: 네.
0: 네네. 지금 부천이시라고요?
5: 네, 경기도 부천시입니다.
0: 6년 방학생.
5: 네, 맞습니다.
0: 운전 중 아니죠?
5: 집에 있습니다.
0: 집에 있어요.
5: 네.
0: 방송은 언제부터 들으셨나요?
5: 처음으로 들은 지가 벌써 3년 됐습니다.
0: 3년 정도 들으셨어요?
5: 네.
0: 그렇구나. 6년 동안 방학이시고. 오늘 채색 옷도 잘 맞춰주셨고.
5: 네.
0: 3년 동안 방학,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아까 그 네. 남성분처럼 나에게도 좀 전화가 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5: 두번 정도 해봤어요.
0: 두번 정도 해봤습니까?
1: 정확하시군요.
0: 정확하네.
1: 아, 역시.
0: 정확한 분이에요. 정확한 네. 분. 그러면은 선물은 어떤 걸 드렸으면 좋을까요? 선물.
5: 무슨 선물이요?
0: 아, 저 선물. 전화 연결되면 선물 드리잖아요.
1: 받고 싶은 선물.
0: 예. 네.
5: 알려주세요.
0: 아, 다시 제가 불러드릴게요. 소곱창, 단백질 쉐이크, 도토리 냉면, 유산균, 김치, 연어, 커피, 견과, 쭈꾸미, 주얼리, 캡슐세,
5: 예? 김이요.
0: 김, 알겠습니다.
1: 네.
0: 김 보내드리도록 하겠고, 우리 네. 1175번님, 네. 두 번 정도 그런 생각 하셨다고 했잖아요.
5: 네.
0: 이제 오늘 세 번째 딱 용기 내서 문자 주셨는데,
5: 네.
0: 하나님의 오늘 다 계획 속에서 전화 연결된 거니까,
5: 네.
0: 다시 하나님께로 꼭 돌아오셔야 돼요.
5: 네, 알겠습니다.
0: 부천에서 다니시는 교회가 있나요?
5: 바로 그 교회 다입니다.
0: 어디요?
5: 바로 그 교회에요.
0: 바로

0: 그 교회.
1: 어. 바로 그 교회.
2: 바로 그 교회.
1: 어, 이름 좋네.
2: 원래 다니던 그 교회입니까?
0: 네. 한사 때부터 다녔어요.
2: 자,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다시 꼭 가시는 걸로 결단하면서 우리 목사님과 한번 기도 한번 하시죠.
1: 네. 자, 이번 네. 기회입니다. 이번 주에 다시 교회로 복귀 계약 확실하게 네. 하십시다.
2: 네.
1: 자, 저 한번 따라서 기도해 주세요. 좋으신 하나님.
0: 좋으신 하나님.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죄로 죽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나의 구주로
0: 나의
1: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네,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예수님의 기도 기도합니다.
1: 아멘.
2: 아멘.
1: 감사합니다.
2: 자, 우리 형제님 이번 주에 꼭 그 네. 다녔던 교회 꼭 네. 나가시고요. 방송도 네. 계속 애청하시고 건강하시고 오늘 용기 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2: 네. 자, 이렇게 오늘 이렇게 생방송 중에는 여기까지 저희가 이렇게 전화 연결을 하고
1: 아 오늘 좋네 네. 100% 다 통화되고 아 맞네 네. 기도가 보람 있는 네. 날이
2: 그러니까
1: 너무
2: 일단
1: 감사합니다.
2: 전화는 됐는데 네. 방학이라고 주신 분을 다 전화는 못했습니다.
1: 아 그렇죠.
2: 이분들은 네. 저희가 방송 끝나고 나서 네. 열심히 네. 전화를 하겠고
1: 다시 전화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2: 예. 아 그러니까 뭐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아요. 아 무더운 여름 시원한 냉수와 같은 새끼라 응원합니다. 꽁트 대본 간절히 원합니다. 꽁트 전달 사역을 좀 해봐야겠는데.
1: 네, 우리 집사님 앞으로 이거 많이 우리 써서 책으로 한번
2: 그러니까
1: 해야 되겠는데.
2: 우리 앞으로 집사님 대본 쓰는 거 이거 손가락이 좀 네. 떨리겠는데.
1: 이야, 네. 이거 매주 또 대본 달라 그러면 또 어떡하지?
2: 그러니까. 아, 예. 참 아무튼 오늘 여러 사연이 있었는데 다 소개를 못해서 여러분 너무 죄송하고 필요한 부분들 저희가 방학생들을 비롯해서 방송 끝나고 꼭 자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애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 하나교회 김창무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2: 조현출 김인수도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

0: 잠시 후 은혜가 많은 구간입니다. 속도를 줄이시고 찬양에 귀 기울여 주세요.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1: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립니다. 울주군 범서읍 굴화에 위치한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리며 수익금 전액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회 건립에 후원하는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무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합니다. 나의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시간, 위드힘. 이 시간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드힘의 찬양 예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의 삶이 참 작고 초라하지만 이 작은 마음에 이 나라와 온 열방을 품고 기도합니다. 나 한 사람의 기도 소리는 작지만 이 나라를 위한 간구가 주님 안에 모이고 모여서 이 땅의 교회들이 회복되고 무너진 것들이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주목해 보시는 기도의 일꾼 일꾼들이 이 위드힘 예배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더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유튜브 검색창에 위드힘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다시 보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위대힘과 함께하는 찬양 간증 예배 여러분의 교회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하는 뜨거운 찬양, 은혜로운 간증, 방송 선교에 대해 깊은 도전을 드리는 위대힘 찬양 예배. 신청을 원하시는 교회나 단체,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2-229-9000번, 지역번호 0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매주 이 시간에는 울산 성일침례교회 조충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의 섭취 두 번째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오히려 경건한 백성을 만들기 위함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어서 부단히 훈련하고 부단히 연마해야 얻을 수 있는 영적 보석입니다. 물론 훈련 그 자체가 여러분의 어떤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그 자체가 여러분을 경건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가져다 놓게 될 때 하나님은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경건하게 빚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꼭 훈련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가져다 놓는 삶, 하전 삶, 영적 훈련,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섭취하는 또 다른 훈련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첫 번째 요점은 이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합니다. 우리 지난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그리고 연구해야 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네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셔야 돼요. 잠언서 22장 17절과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움이라 하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므로 성경 암송을 정의해야 할 것인데, 성경 암송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필요할 때 입술로 꺼내 쓸수 있도록 그 말씀을 단단히 붙들어 두는 것, 이것을 성경 암송이라고 정의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보존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입술로 꺼내 사용하게 되는 이 성경 암송, 이것은 잠언서의 말씀을 따르면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아름답다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나임이라고 합니다. 이건 겉모습이 예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 암송에서 겉모습이 예뻐질 것 같으면, 성경 암송하고 그 다음날 쌍꺼풀이 생기고 콧대가 높아질 것 같으면 아마 시키지 않아도, 훈련받지 않아도 너도 나도 다 성경을 암송하려고 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말하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아름다움은 내면의 질서와 조화로부터 나오는 아름다움이라 할 것입니다. 말씀을 간직할 때 우리의 마음을 그 말씀에 맞춰서 조정하게 될 때, 우리 내면에 조화가 이루어져요. 우리 마음에 질서가 생기게 됩니다. 그때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기쁨이 회복되어 이런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나임, 우리말로는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필요할 때마다 입술로 꺼내 쓰는 사람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마음의 중심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면이 잘 정돈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영적 시야가 선명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나임이라고 하는 것이고, 아름답다는 것의 번역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입술로 꺼내 쓸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있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이 혹은 사람의 내면이 자꾸자꾸 어긋나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마음이 맞지 않으니 이유 없이 불안해지는 겁니다. 작은 일에도 흔들리게 되는 것이에요. 마음에 걸리는 것이 많은 것입니다. 이것이 나임의 정반대 상태입니다. 말씀의 부재가 가져오는 영혼의 부조화가 있어요. 그러니 그런 심령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무슨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나임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게 되므로 여러분의 심령 안에 환경과 상황은 어떠하든지 하나님 주신 평강이 깃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오늘 가득한 심령 가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어느 집사님이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 하는 말이, 오늘은 전철역까지 택시를 좀 타고 가야겠어. 아니, 왜요? 우리 집 차가 도난당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 도둑놈이 하필 이분들의 낡은 차를 훔쳐간 것이었습니다. 그때, 바로 그때가 중요해요. 바로 그때 이 여자 집사님의 마음속에 성경 말씀 한 구절이 떠오르게 됩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이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몰고 다니던 그 차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는 말씀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걸어오시는 것 같더래요. 질문을 하시는 것 같더래요. 너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내게 받은 구원 때문에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시는 것 같더랍니다. 이 집사님의 답은 당연히 아멘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차를 도난당한 상황 속에서
마음이 속상하기는커녕

마음에는 평화가 찾아오고 이 순간 말씀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없더래요. 여러분, 마음에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어 사용할 때 경험되는 내적 평화가 있습니다. 감격이 있는 거예요. 나임의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 이들 부부는 도난신고를 하고 평소와 같이 출근을 했고 주일을 맞아서는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감사하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헌금 봉투에 이 내용을 적어서 감사의 헌금까지 했다. 여러분, 차 도난당하고도 감사의 헌금을 할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있은 지 사흘 후 경찰서에서 도난당한 차를 찾았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한 걸음에 달려가 보니 차가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수리비만 해도 그 당시 좀 오래전 이야기인데 110만 원 나왔더래요. 요럴 따지면 아마 2, 300만 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1년 전에 중고로 100만 원에 산 차이니 본전은 뽑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폐차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보험회사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이들이 차체 보험을 들어두었기 때문에 보험금으로 118만 원, 수리비 얼마? 110만 원, 또 보험료 얼마? 118만 원. 그 8만 원 뭘까요? 아마 택시 타고 왔다 갔다 하는 데 쓰는 비용까지 하나님 다 정산해서 주셨던 모양이에요. 참 절묘한 타이밍 아닙니까? 이런 일들 여러분도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암송의 유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암송하는 것에 유익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큰 유익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말씀이 있는 곳에 임재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계신 성령께서는, 여러분 안에 보존되어 있는 그 말씀을 그때그때 떠올려 주셔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를 한번 주목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가 명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성령께서는 말씀을 떠올려 주시는 영입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영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성령의 인도하심은 매우 구체적으로 경험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많이 보존되어 있지 않다면 마치 강물을 건널 때 징검다리가 촘촘하게 박혀 있으면 안전하게 강을 건널 수 있지만은 징검다리가 띄엄띄엄 놓여 있다면은 위태한 느낌을 가지고 강을 건너게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이치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의 유익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매우 구체적으로 인도해 가시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을 암송하는 가장 큰 유익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예요. 많은 사탄의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전신갑주의 여러 장비 가운데 공격용 무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방어의 무기입니다. 그 공격용 무기가 뭐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수비를 잘한다고 해서 축구에서 이길 수 있지는 않습니다. 수비를 잘하면 최선이 무엇입니까? 무승부예요. 경기에서 이기려고 한다면 수비도 잘해야 하지만은 공격해서 골을 넣어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하고 말해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의 보화를 캐어 여러분의 심령에 보존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사용하시므로 하나님 주시는 나임, 그 아름다움의 복,

하나님 주신 그 내면의 평강의 복, 그 기쁨의 복을 풍성히 누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성경을 암송하셔야 합니다. 오늘 설교 두 번째 요점은 이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여호사서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의 삶이 형통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이 내면적으로 부조화를 경험하고 있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암송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가기 시작하면 그 내면의 질서가 회복되고 평강과 형통의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암송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관직하는 것이라면 묵상은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그리고 오래도록 음미하는 것, 이것이 암송이에요. 제가 조금만 더 풀어 정의를 하자면 성경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되새기면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또 내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지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물론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뭐 묵상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 보통 명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명상과 성경적 묵상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종교의 명상은 마음을 비우는 것에 초점을 두어요. 그러나 성경적 묵상은 비우는 것이 아니라, 물론 첫 번째는 비워야 합니다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는 것과 관련된 거예요. 다른 종류의 묵상은 마음을 비우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적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시간 24시간 제한된 시간 내에 일상을 살아가기도 해야 될 텐데 그럼 언제까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이냐? 5분 하면 되나? 10분 하면 되는 것입니까? 1시간 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말씀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하나님께 내 마음이 사로잡힐 때까지 하는 거예요. 심령에 이런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직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내면의 경험을 해보지 못한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의 좋은 영적인 과제가 생겼으니 한번 경험해 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39편 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이 경험되는 이런 감정들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었습니다 하고 말을 해요. 물을 가열하면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100도씨에 도달하게 되면,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부터 물이 부글부글 끓게 돼요. 이런 현상은 자연계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도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으면, 묵상하면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영적인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불 붙는 것 같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말씀이 주는, 하나님이 주는 그 열정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안 됩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림을 감상하듯 말씀을 붙들고 충분히 그리고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느껴질 때까지, 제가 좋아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감각될 때까지, 그리하여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영혼 안에 내적인 각성과 열정이 일어나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때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오래간 묵상의 자리에 머물러 계셔야 합니다. 잘 안 돼요. 훈련하셔야 합니다. 17세기 청교도의 전통을 가장 완성도 높게 계승한 인물로 평가받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 계세요.
이 시대 가장 우리 역사상 교회 역사상 가장 경건했던

시대, 그리고 그 경건했던 시대를 살아갔던 분들을 청교도라고 부르는데, 청교도를 히말라야 산맥에 비유한다면,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에베레스트 산, 그 히말라야의 정상에 해당하는 분이다라고 말할 만큼, 인류 역사상, 혹은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었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일기를 남겨두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의 영적인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자산을 남겨놓게 되었는데, 그 일기장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성경의 구절마다 강렬한 빛을 발하고 있었고, 나는 그 빛을 보는 듯하였다. 그래서 나는 줄줄 읽어나갈 수가 없었다. 각 구절은 나의 마음을 신선하게 하는 음식이었다. 종종 한 구절을 오랫동안 곰곰이 생각하며 그곳에 담겨있는 경이로운 것들을 보았다. 그런데 거의 모든 구절이 경이로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았다 하고 고백해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경험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도록 묵상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묵상 없이는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아멘. 성경에서는 형통과 함께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묵상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없다면 영적인 성장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다고 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나이가 많이 들어 몸은 어른이 되었습니다만 마음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성인 아동 이렇게 불러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뭐라 말합니까? 영적 성인 아동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기쁨과 생명력, 그리고 지속적으로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의 마지막 요점은 이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먼저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뜻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은 아니에요. 자라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아이가 태어난 이후로 무엇합니까? 여러분, 부지런히 자라고 성장해 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다면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갓난 아기가 젖을 먹지 않으면 자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자라가지 않습니다. 성장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아 이만큼 성장해 계신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그만둬도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 먹을 만큼 먹었으니 이제부터 밥 먹지 않겠다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밥은 나이가 많든 적든 먹어야 살수 있습니다. 그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여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멋진 교회의 어른으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꿈이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제 겉사람은 자꾸 노화되어 갑니다. 병간 맨날 한 소리가 노화 증상이래요. 그런데 성경 말씀 안에 저의 노년기를 위한 저의 준비 과제가 있어요. 고린도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겉사람이 자꾸 낡아져 갈수록 여러분 낙심이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겉사람은 날로 낡아져 가는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 이것이 저의 노년을 위한 준비이기도 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 땅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 땅에서의 마지막 호흡을 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을 곁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그것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삶을 지속해가므로 우리 영혼의 신선함을 계속 유지해가는 것, 그것은 성도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다른 방법은 없어요. 신령한 젖,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노년을 준비하셔야 돼요.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의 저자 미우라 아야코에게는 그에게도 소원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을 만나 그들을 섬겨보는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그 소원이 이루어져서 하루는 하룻밤 나병 환자 수용소에서 하룻밤을 지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들을 위로해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해야겠다. 이렇게 찾아갔다가 오히려 미우라 아야코가 위로를 받고 돌아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50세 남짓한 중년의 한 남성분이 그렇게 밝고 즐거울 수가 없더래요. 그는 나병으로 인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였고 손가락은 다 녹아떨어져서 마디마디 다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밥도 못 먹고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또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데도 그렇게 밝고 명랑하더래요. 이 비결이 무엇인가? 미라 아야코는 그의 주변을 살펴보고야 그가 가진 기쁨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뭐 옆에 통장이 있었나? 친구들이 있었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곁에는 머리맡에 점자 성경책이 놓여 있었어요. 그는 손가락도 없고 손에 감각도 없어서 점자를 손가락으로 읽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읽었느냐? 혀 끝으로 점자를 읽어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그가 누리는 기쁨의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두 번에 걸친 설교를 통해서 경건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방법으로 오늘까지 다섯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중에 어떤 특정 것들을 더 많이 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모든 것을 골고루 다 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훈련을 보통 말씀 손이라는 예화로 설명하곤 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손가락을 가지고 붙드는 방법입니다. 가장 수동적인 것으로부터 가장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것으로 오른편에서부터 왼쪽으로 갈수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가장 소극적인 것은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요, 읽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요,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검지손가락은 암송하는 거예요. 엄지손가락은요, 제일 중요하다고 묵상에 배정해 놓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연구하고 암송을 한다 하더라도 엄지손가락으로 비유되는 이 묵상이 없다면 그냥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있을 뿐이잖아요. 사탄이 여러분 금방 뺏어갑니다. 그걸 지켜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듣고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게 될 때 엄지손가락이 성경을 단단하게 붙들어주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갈 수 없도록 묵상을 통해 단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심령 가운데 묶어두시게 될 때

0: 말씀의 능력과 위력을 경험해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자양분을 섭취하여 영적으로 지속적으로 자라고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함께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섭취하여 지속적으로 영적인 성장을 도모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남구 거마로에 위치한 성일침례교회 조충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25-3375번, 지역번호 052-225-3375 성일침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3: 1분 찬양. 쾌적한 노인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시편 147편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시는 주님, 그리고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해 비를 준비하시는 우리 주님, 그분의 위대하심과 사랑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입니다.

심영진의 찬양 비 준비하시니 이어서 그 큰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박신화 과여의 찬송가로 보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입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지요. 우리 귀에 듣기 좋은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이 시간 각자의 일상의 자리에서 또 이 방송 함께하고 계실 텐데요. 찬양을 귀로만 듣지 마시고 마음으로도

찬양하고 또 상황이 된다면 소리내어 주님께 찬양 올려드려도 좋겠습니다. 같이 걸어가기 서머 스페셜 기간에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 찬양 받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도 드리고요. 신청 찬양도 이 기간에 더 많이 들려드릴 수 있겠습니다.

버핏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영어 찬송 함께 했고요. 어노인팅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어서 샌디 패치의 It is well with my soul,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가까지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같이 걸어가기, 지난주부터 서머 스페셜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름 기간에 또 더위에 지치기도 하고 또 장마가 이어져서 또 우울해지기도 하는 계절인데요. 이럴수록 더욱더 우리는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려야겠죠. 이 기간 동안 멘트나 코너를 좀 축소하고 은혜로운 찬양을 더 많이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하는 동안 어떤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하시는지 샵 1069번으로 참여해 주시면 또 신청 찬양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찬양을 신청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십니다. 실로암 히즈가든의 곡으로 함께합니다.

0: 주님과 같이 극동방송과 같이 걸어가는 여러분을 축복하며 선물 소개합니다. 믿음의 기업 한독 화장품에서 화장품 세트, 지리산과 강원도에서 모녀가 키워내는 산삼을 정성껏 담았습니다. 천지삼에서 천지삼 스틱과 흑염소 진액을, 건강한 변화의 시작 두피케어 전문 브랜드 별촘에서 탈모 샴푸 토닉 선물 세트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의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업 이루다 상점에서 행리마 춘천 순살 양념 닭갈비를 드립니다.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쑥떡 전문점 예선당에서 떡 선물을, 친환경 웰빙 세제 전문 제조업체 주식회사 지크린에서 아기와 엄마를 위한 젖병과 과일용 친환경 주방 세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 김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태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포를 드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개역개정판 성경책을 드립니다. 극동방송의 방송사역에 협찬으로 동행해 주시는 아름다운 사업장에 감사합니다.
1: Summer Special로 함께한 같이 걸어가기,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송영주의 연주 찬송으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양 전해드리며 오늘 순서 마무리합니다. 다가오는 저녁에도 주님과 깊이 긴밀하게 교제하며 동행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이었습니다.

0: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꿈과 사랑이 있는 웅촌교회 오석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안녕하십니까, 청자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한 마리 양을 찾을 때 얻게 되는 것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교회는 두 가지 마인드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목자 마인드고 또 다른 하나는 어떤 비즈니스적인 마인드입니다. 비즈니스 마인드라는 것은 교회를 사업장같이 생각하고 성장하고 부흥을 위하여 교회가 경영을 잘해야 한다, 뭐 이런 마인드죠. 이제 목자 마인드는 가족 같은 교회, 패밀리 의식을 가진 교회를 이렇게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감독의 자격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어떤 세상적인 능력이나 세상적인 자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성품과 인격을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한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분명한 조건을 제시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하죠. 감독의 자격의 조건, 가정을 얼마나 잘 다스리느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교회는 가정과 같은 곳이라는 것이죠. 가정에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딸이 있는 것 같이 교회는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가 교회를 잘

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하겠느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참 쉽게 오늘날 시대에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떤 효율의 시대, 생산성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하는 일에 뭐 효율이 높아야 되고 능률이 좋아야 되고 생산량이 좋아야 되고 그렇죠. 그렇다면 99마리 양을 덜에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는 것은 비생산적, 비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곁들여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것을 보고 가룟유다가 왜 허비하느냐? 차라리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다. 이 뭐에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노동자의 1년의 수입을 예수님 발에 붓는 것은 비효율적, 비생산적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가룟유다는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낭비하는 것이고, 사랑은 비효율적인 것이고, 사랑은 비생산적이고, 사랑은 비능률적이죠. 사랑은 눈이 삐어서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 그래서 제대로 계산할 수 없는 것, 계산이 안 되는 것, 이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든 하나님을 사랑하든 누구를 사랑하는 사랑은 비생산적, 비효율적, 거기에는 계산이 들어가지 않는 거죠. 계산이 들어가는 순간에 사랑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에 이런 비즈니스적인 의식이 들어오면 어찌 보면 교회가 잘 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양 한 마리 양을 생각해 보면 어찌 보면 뭐 질이 안 좋은 골치 아픈 양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양, 차라리 없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그런 양입니다. 효율적인 면과 생산적인 면으로 본다면 99마리 양을 잘 키우는 것이 한 마리를 찾아다니는 것보다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말 안 듣는 이런 양 한 마리에게 신경 쓰는 것보다 말 잘 듣는 99마리 양을 돌보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는 거죠. 이것이 비즈니스적인 마인드입니다. 교회는 가정입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교회는 패밀리 의식입니다. 교회는 사업장이 아니라는 거죠. 비즈니스적인 마인드가 아니라 이런 한 마리 양에게 관심을 가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목자의 마인드가 무엇입니까? 아마 이스라엘에서는 양에게 뭐 이름을 이렇게 붙여주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의 이름을 부르죠. 양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집에서 개를 키우면서 다 개 이름을 부르잖아요. 반려견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동물을 가족과 같이 여기죠. 잃어버린 개를 찾기도 하고 개를 병원에 데려가기도 하고 개에게 장례식도 이렇게 치루어주고 물론 우리가 이거 개를 키우는 것이 성경적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떠나서 동물을 가족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게 돈을 쓰고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죠. 이게 가족이라는 겁니다. 가정의 구남매가 자녀들 가운데 한 명을 잃어버렸다. 가족들이 뭘 그까지 그 갖고 걱정하느냐고 아직 8명이나 남아있는데 그런데 왜 찾아다니는 거죠?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가족이기에 잃어버리면 찾는 것입니다. 자녀들 가운데 한 명이 어려움을 당하고 병들어 앞에 죽게 된다며 뭐 한 명 더 나으면 되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없어도 되는가 죽어도 되는가 안 된다는 거죠. 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99마리 양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사회입니다. 하나보다 99마리 다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세상이죠. 우리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실용주의, 공리주의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99마리를 위해서 하나쯤 어찌 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 속에서 살아가죠. 사회는 모든 합의가 다수결입니다. 우리는 다수결로 결정하고 다수결로 밀어붙이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실용주의와 공리주의와 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인 99보다 죄인 한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집 나간 아들 다 잃었다라는 개념이죠. 다시 잃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마리의 양, 드라크마 하나, 집 나간 아들 거기에 관심이 더 많은 것이죠. 하나님

0: 백성은 죄인, 세리, 창녀, 작은 자, 약한 자, 어린아이에게 관심을 가지는 거, 약한 자에게 관심을 가지는 곳이 바로 가정이잖아요. 가정에 갓난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모든 것이 갓난아기 중심으로 재편이 되는 거죠. 먹고 자고 움직이고 여행하는 거다 갓난아이 중심입니다. 가족 중에 누가 아프다, 약하다, 모든 것이 그 아픈 자, 약한 자 중심으로 움직이는 곳이 바로 가족입니다. 세상은 99 중심으로 가지만, 그러나 교회는 71마리 양 중심으로 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비밀은 교회는 이런 양한 마리를 중심으로 갈 때에 모두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적인 쓸모없는 자, 부담스러운 자, 피곤한 자, 세상적으로 존재감이 없는 자 중심으로 감당해 나갈 때 교회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잘못하면 가족이 아닌 세상의 마인드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필요 없는 사람, 보기 싫은 사람, 존재가 없는 사람, 비생산적인 사람, 이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이런 자를 중심으로 찾아 나갈 때, 그게 생명력이 있고, 그게 힘이 있고, 거기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를 빼면 9마리가 남지만, 선한 목자의 계산은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가 빼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것이 바로 선한 목자의 계산의 방법입니다. 세 사랑에는 100에서 하나를 빼면 아직까지 99이 남아있어. 99마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해 하지만, 선한 목자는 99에서 한 마리를 빼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서 이 99마리 양을 들판에 두고, 그 무수운 들판에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갔던 것이 바로 선한 목자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선한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나가고, 이런 양들을 찾아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우리의 신앙의 여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웅촌교회 오석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2 225국에 690번, 225에 0690번 웅촌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더운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위도 더위지만 습도가 같이 올라가면 두 배로 힘든 느낌이 좀 있지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몇몇 휴양지들은 날이 더워도 습도가 낮아서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한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육신의 더위만큼이나 쉽지 않은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지요. 이 때로는 무덥기도 한 우리 인생 가운데 생수의 원천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신다면 우리의 영혼은 어떤 상황에서도 시원하고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방송가족 여러분과 함께하는 서머 스페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출발합니다.

두 곡의 찬양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김도현의 음성으로 우리 아버지는, 그리고 한이의 행복, 두 곡이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일하고 계시네. 우리 아버지는 역사하시네. 때로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지요. 그 주님이 또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이 고백은 정말 우리니까 알 수 있는 거고요. 우리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예수 믿는 기쁨, 구원받은 그 기쁨이 그 어떤 더위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원한 고백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들, 또 여러분들의 이야기들도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그리고 찬양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0: 바람 타고 함께하고
1: 으이치,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2: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3: 주문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4: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3: 여기는
5: 여기는 극동방송
6: 써머

두 곡의 찬양이어서 함께 하셨어요. 먼저는 보이시스가 부른 주님은 시원한 바람. 그리고 두 번째 방금 들으신 곡은 6576번님의 신청 찬양입니다. 예수전도단 캠퍼스 워십 앨범에서 은혜로다.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도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내일도 이어집니다. 우리 삶이 지속되는 그 동안에, 우리가 주 안에 있는 동안에 주의 은혜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요. 그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 그리고 찬양으로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김석균과 나윤선이 부른 사랑의 종소리, 함께 하시지요.

어노인팅의 찬양으로 푯대를 향하여 함께 하셨습니다. 자,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극동방송 복음성가 경연대회 제25회 대상을 수상한 곡입니다. 하은의 음성으로 주님의 보혈.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 찬양은 바피치가 부른 영어 찬양입니다.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우리나라에서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두곡 들으시고 저는 내일 다시 오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김정호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우리는 무서운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나는 것을 진짜 두려워해야 합니다. 마틴 루터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포가 노크할 때 믿음으로 문을 열면 문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시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라고 고백한 다윗의 고백처럼 이 시간 풍성한 찬양 함께 나누시다가 주님만 주실 수 있는 평안함이 우리에게 온전히 머무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면서 오늘도 내 삶의 노래로 첫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자, 찬양으로 두려움을 물리치는 시간입니다. 세상 두려움은 물러가고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시간. 오늘도 풍성한 찬양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텐데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신청곡으로 또 풍성해지는 내 삶의 노래로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참여해 주실 곳 알려드릴게요.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샵 9330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청곡과 함께 기도 제목 아니면 소소한 간증들 모두 좋습니다. 이 시간 보내주시는 동안 먼저 들어왔던 사연 함께 나눌게요. 0691번님께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에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주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시면서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모든 애청자분들과 함께 이 찬양 나누기 원하셨어요. 잠시 뒤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722번님께서 여기는 양산이에요 하시면서 잘 듣고 계시다고 또 창원 극동방송 통해서 듣고 계시대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도 전국 방방곡곡 내 삶의 노래로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고 싶은 찬양 계속해서 보내주시고요. 자, 신청해 주신 찬양 먼저 들을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나무엔의 찬송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두 곡은 호산나 싱어즈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신보라의 예수 안에 능력 있네 듣고 오셨어요. 계속해서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문자 보내주시는 동안 세 곡의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에이미 그랜트의 참 아름다워라 영어 찬송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한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으로 두려움은 사라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모든 것에서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또 하루 승리하시다가 저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문자로 참여해 주시고 신청곡 보내주신 모든 분들 또귀 기울여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생명수 시내가에 생명수 시내가에 매주 이 시간에는 은광교회 김현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주님과 대면하기 원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미국의 대공황 시절에 이 평생 헌신했던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해고를 당한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경제가 워낙 어려운 때이다 보니 다른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찾아가는 곳마다 연신 퇴짜를 맞는 남자는 풀이 꺾여서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하소연합니다. 더 이상은 방법이 없는 것 같소. 어디서도 일자리를 구할 수 없고 아침 인력시장에 나가도 허탕이요. 모은 돈은 다 써버렸고 가만히 앉아서 이제 죽는 것밖에는 할 게 없소. 이러한 처지에 있어서 당신에게 참 미안하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이 말을 하는 남자는 속으로 이제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살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신앙이 깊은 아내가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아직 우리가 해보지 않은 게 한 가지 있어요. 여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해보지 않겠습니까? 아내의 말에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은 남자는 그날부터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과 도전을 받고 그리고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사업이 지금은 미국 최대의 호텔 중에 하나인 홀리데이인이라고 하는 호텔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아무 소망이 없는 그가 기도로 주님을 만나자 놀라운 변화가 그에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기도하지 않았다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아직 주님을 대면하지 않았다면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대면할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바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이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힘써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대면하는 자리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좋은 날이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날을 좋은 날, 아름다운 날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 그분 안에 거하는 그날, 그날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을 사모합니다. 그날을 사모하며 주님을 대면하기 위해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모두가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나온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 축복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놀라운 복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서 그렇게 부름받아 나와놓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는 우상을 만들어 우상을 섬겼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와 같은 죄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하여지기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민족을 다 진멸하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생명을 담보한 그와 같은 간구를 들으시고 그의 백성들을 사하시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사함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과 율법을 체결하고 그러는 동안 11개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11개월이 지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자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1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그 땅에서부터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이르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앞에 보내어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올라가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3절 하반절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를 밥먹듯 하여 목이 곧은 백성이 되었으니 그들과 함께 올라가다가 또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길에서 그들을 진멸할까 염려하여 나는 함께 안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하나님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절하며 이는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우리의 신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 경배하며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을 보면 모세에게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반역하는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진멸하도록 너 간섭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내가 이 민족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는 모세 너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일으켜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 큰 나라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돌을 들어 모세를 치려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는 겁니다. 모세의 마음에 네 주님 그렇게 하옵소서, 때마다 반응하는 저들 나도 이제 지겹습니다. 이들을 다 멸하시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주십시오. 모세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광야를 걸어 무려 38년 동안 수많은 원망과 불만을 들으면서 또 그들을 중보하며 그렇게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모세가 편안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11절 12절에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모세는 때마다 자신에게 반역하여 돌을 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세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길이고, 그리고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아마도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하며 돌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친히 올라가지는 않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너무 기쁜 소식일 수 있었습니다.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 하나님은 불편하고 두렵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분인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들어가고 싶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사자를 앞세워 그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는데 나는 안 가겠다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이게 웬일이냐, 그리고 기뻐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혹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 같은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내가 편한 대로 살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며 살고 싶은 마음은 큰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기에는 자꾸만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막히니까 불편한 마음, 싫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스스로 절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이기에 그것이 번거롭고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마음은 우리에게 없습니까? 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의 입술로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상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필요 없고 그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갈 적과 꿀이 흐른 가난한 땅, 그것만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러니 하나님은 불편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내가 갖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올라가지 않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가나안 땅, 그것이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은 결국 애굽과 다를 바 없는 것이고, 그리고 멸하여질 가나안 땅 일곱 족속들이 살아가고 있는 땅과 다를 바 없는 결국 멸망의 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좋아하며 올라갔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땅에서 그 민족은 처참하게 짓밟히고 죽임을 당하는 그와 같은 역사를 그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방 열강을 들어치셔서 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그 성전 돌 하나에 돌 얹혀지지 않도록 다 무너지고 다 불타버리고 그 민족 이방 나라에 끌려가는 그와 같은 처지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편안함, 하나님이 없는 나의 원대로 되어지는 것, 그건 결코 복이 아닙니다. 그건 결국 멸망으로 달려가는 길인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아닌 스스로 주인인 삶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그러했고 출애굽 1세대가 38년 동안 경험한 것이 그것이고 사사시대가 그러했고 이스라엘 왕조 말기가 그러했으며 장차 심판받을 이 땅도 그러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의 주제시며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며 내 편한 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즐거운 삶, 그것이 기쁜 삶이라고 말하는 것, 그건 사탄이 주는 생각인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에도 인생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삶이 없습니다.
사탄이 아담에게 꼬인 게

이게 뭡니까? 너 하나님 없이도 돼. 네가 하나님 되면 되잖아. 너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어떻게 된 겁니까? 너는 정녕 죽으리라. 죽음으로 이어지는 삶이 되고 만 겁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기쁨, 하나님을 떠난 편안, 하나님을 떠난 즐거움, 그것이 대단히 좋은 것처럼 사탄은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그것은 결국 멸망으로 끝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늘나라의 그 샬롬의 평화를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그날까지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5절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목이 고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장신구를 떼어내라 이렇게 번역된 이 문장은 사실은 원어를 보면은 두 단어가 해석이 안 된 문장입니다.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그러므로 이제 이 말이 빠졌는데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지금까지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너희의 장신구를 너희에게서 제거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목이 고든 백성이니 너희 몸에서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몸에서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기서 장신구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에드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자기를 치장했던 귀고리, 목걸이, 팔찌, 발목걸이, 손목걸이 등등 온몸에 치장했던 여러 은근 폐물들을 말하는 겁니다. 본문군의 장신구를 떼어내라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너희에게서부터 우상을 제거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나온 장신구는 누구의 것입니까? 어디에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그것은 애굽 사람들의 것이고 애굽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신구는 애굽의 우상의 문화가 그대로 거기에 각인되어 있고 또는 그 우상을 형상화하여 만든 것들인 겁니다.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떠난 목이 고든 백성이 되었던 이유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했을까요? 애굽에서부터 이미 우상 문화에 너무나 깊이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너희에게서부터 그 우상을 떼어내라. 이제는 철저히 우상에서부터 결별하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나만 너희 하나님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장신구를 몸에서 떼어내라고 하는 것은 몸을 치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몸을 치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행위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 장신구로 자기를 치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장신구를 떼어내라 말씀하시며 너희가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하는 것은 너희 자신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갈 때 그때 너희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7절 이하에서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른 또 다른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막이 이스라엘 회중에 지어지지 않은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막 하나를 선택하여 이스라엘 진영 밖에다가 설치하고 그리고 그것을 회막이라 부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임하여서 모세와 함께 만나는 장소로 회막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9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다 말합니다.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기를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대면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주인이 되어 자기 삶을 유익하게 하고 편하게 하는 것을 따라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을 위협하고 그것에 거추장스럽게 걸림이 되는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대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사라진 모세 그리고 그의 하나님, 그는 더 이상

우리의 안위를 지켜줄 수 없고 우리의 평안을 보장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안 된다고 판단되자 그들은 가차없이 모세와 하나님을 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가능성 있는 다른 대체물을 세운 것이 금송아지였던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달랐습니다. 그도 처음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자신 안에 있는 이유를 이야기하며 내가 그 말씀 순종할 수 없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초라한 늙은이가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입이 어둔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왕 앞에 가서 이야기하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제발 할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그러나 내 백성을 구원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모세의 사명이 되자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사명을 주신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했습니다. 그가 그의 입으로 고백했듯이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만 비로소 가능하고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을 모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모세는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분이 나의 사명 주신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그분의 능력 없으면 안 되는 걸 알기에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주인입니다. 적과 꿀이 흐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도 자기의 삶의 안위와 평안을 위해서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도움이 되지 않으면 그런 하나님 나에게 필요 없는 겁니다. 얼마든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버렸던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38년 동안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은 모세처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어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들이 들어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 모세와 같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목적지가 불분명한 사람은 원하는 목적지에 이를 수 없는 것처럼 나를 살게 하시는 삶의 이유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방황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을 붙드시는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로 무엇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고 그것을 나의 삶의 이유로 붙드는 사람들이 성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우리의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사명을 맡은 자가 구할 것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세는 회막에서 구름 기둥 가운데 임하시는 여호와를 대면했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때마다 원성하고 원망하고 때마다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마치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교제하는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마음속으로 그려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그와 같은 갈망이 있기 원합니다. 주님, 나도 주님과 그러한 교제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능력이 나의 삶을 이끌고 가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이라고 하는 찬송의 후렴 부분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세상이 알 수 없는 친구 같은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머물며 살아가다가 그 능력으로 맡겨주신 사명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다가,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게 될 성도는 그날 영화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모두 심판받을 수밖에 없기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날마다 그분을 사모하며 날마다 거룩함으로 날마다 영화로움으로 다시 거듭나는 그와 같은 삶을

0: 또 이 소망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생명수 시내가에 지금까지 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은광교회 김현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수 시내가에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2: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사랑선교교회에서 선교단체 인투미션이 주관하는 목회자 선교사 자녀 캠프 MPKC 여름 청소년 캠프가 7월 20일 화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열립니다. 목회자 선교사 자녀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캠프는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선빵 필승이란 주제로 진행됩니다. 인투미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 사랑선교교회 지역번호 052-282-0341번 지역번호 052-282-034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수용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용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용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용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선한목자교회에서 찬양대원을 모십니다.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기쁘게 찬양하실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주일 예배 찬양과 정통 클래식 성가를 함께 연습하고 있으며 전도의 목적으로 11주년 가을 음악회를 준비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중구 복산 이동에 위치한 울산 선한목자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010-8213-257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7월 정기집회를 개최합니다. 7월 20일 월요일부터 23일 목요일까지 4일간 저녁 7시 30분에 동탄 생명나무교회 이의원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주일 2부 예배 찬양대 지휘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십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병영교회 서진교 목사님의 메시지 함께 들어보시죠.
1: 안녕하세요. 병영교회를 섬기는 서진교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28장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28장에는 베델에서 사닥다리 환상을 보았던 야곱 이야기죠. 그런데 형의 축복권과 또 장자권을 가로채고 이제 도망갔던 그 야곱이요, 이 베델에서 하룻밤을 지내는 동안 하나님을 만나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기꾼 야곱이 어느새 기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기꾼이 어떻게 기도자가 될까요? 참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럴까요? 분명한 건 아마 누군가가 야곱을 위해 이미 기도를 했기 때문이고, 생각해보면 그 기도들이요 계속 쌓였던 것 같습니다. 모든 건 다 정립되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밝은 미소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인상 정립되죠. 그리고 많이 그러면요 건강이 또 정립되잖아요. 다독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교양과 지식이 또 정립됩니다. 약속 잘 지켜보세요. 신용이 정립되죠. 그리고 감사가 넘치면, 우리 늘 그러잖아요, 은혜가 넘친다고요.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위해 꾸준히 기도해 보세요. 그 기도가 사라지겠습니까? 분명히 정립됩니다. 분명히 정립되고 그 기도가요 어쩌면 그 사람을 바꿔냅니다. 야곱에겐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있었고 아버지 이삭이 있었어요. 다 아시죠? 그분들이 아마 야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그 기도들이 하늘과 땅을 잇는, 땅과 하늘을 잇는 계단으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지더니 어느 날 때가 되니까요 야곱이 가장 집을 떠났죠. 또 고향을 떠났죠. 가장 외로울 때, 그때 사닥다리 환상으로 보였던 거 아니겠어요? 이게 야곱을 바꿉니다. 참 희한해요.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보세요. 누군가 기도를 했죠. 그 기도가 쌓인 곳은요 아무리 떠나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놓치지 않아요. 하늘에서요 땅을 잇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할 만큼 하나님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기도가 있는 그 자리였어요. 기도가 쌓이는 그 자리였어요. 아무리 떠나도요, 집을 떠났죠, 고향을 떠났죠, 부모를 떠났죠, 다 떠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떠나게 버려두지 않아요. 기도가 있는 한, 기도가 쌓인 그곳에. 저는 제 할아버지의 기도로 사실 제가 저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었다고 굳게 제가 확신해요. 제 할아버지는 선교사가 방문했던 집에 머슴살이 하면서 선교사의 구두 정리하다가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었습니다. 고향 일대에서는요 저희 할아버지 부를 때 집사 영감님, 집사 영감님 이렇게 불렀어요. 왜 그랬냐 하면 할아버지는 교회를 집처럼 드나들며 늘 기도하셨던 분이었어요. 저를 업고 키우셨어요. 농번기 때

아버지 어머니 모신 게 나가면요, 할아버지는 저를 늘 등에 업으시고 교회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우리 진교는 잘 된다. 우리 진교는 앞으로 큰 일꾼 된다. 하나님 우리 진교를 큰 일꾼 삼아주세요. 큰 일꾼 삼아주세요. 늘 노래처럼 기도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때 할아버지 믿음의 기도는요, 한 계단 한 계단 쌓여갔어요. 게다가 고향에서 안수 집사님으로 평생을 섬기셨던 제 아버지, 가난해서 초등학교 중퇴자였어요. 그 아버지가 고향 교회를 건축하는데 순수하게 감동되어 땅을 드렸던 그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이 외동아들을 또 주의 종으로 바치면서 새벽마다 하나님 내 아들 목사가 되고 학자가 되게 해주세요. 늘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기도가 그 성전에서 또 한 계단 한 계단 쌓여갔습니다. 2006년 아버지가 천국으로 부름받은 그 해였어요. 저는 학위 과정을 다 마치고 박사학위를 받았고 동년 늦여름에 영국으로 학업의 길이 열려서 무려 한 15년간을 런던에서 공부와 목회를 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기도로 구축된 이 사닥다리 덕분에 일명 런던 비사잖아요. 세계적인 살인 물가라 불리는 그곳에서 굶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은혜로 학업과 목회도 성실하게 정말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기적 같았어요. 그때그때마다 저는 생각했어요. 땅과 하늘을 잇는, 하늘과 땅을 잇는 기도의 사닥다리가 제가 한국을 떠났더라도 그곳에 기도가 있으니까, 기도가 쌓여 있으니까 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며 저를 도와준 것을 저는 뼈저리게 느꼈어요. 너무 놀랍게 느꼈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 제가 영국 생활을 마무리하고 오게 되었는데요. 참 여기에도 기도하신 할아버지, 아버지의 그 기도가 너무 컸다는 걸 느껴요. 이 야곱이 그가 머문 그곳을요, 이름을 바꿔요. 루스에서 베델로. 저도요, 완전 제 삶의 현장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이제 울산으로 바뀌었는데요. 제가 이곳에 오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부임받은 교회가요, 울산 최초의 복음의 근원지인 병영교회입니다. 따지고 보면요, 기도가 제일 많이 쌓인 곳에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또 기도의 사닥다리를 보라고 이곳에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쌓아놓은 한 계단 한 계단, 그래서 땅과 하늘을 잇는 사닥다리를 늘 봅니다. 그리고 사닥다리 기도 목회를 지금도 펼치고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기도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떠나 있어도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정립돼요. 행여나 지금 교회를 떠난 분들 계시죠? 전 이해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사기꾼 야곱이 기도자로 바뀌면서 그가 머물렀던 루스라는 곳도요, 베델로 바뀝니다. 하나님 집으로 바뀌어요. 신기하지 않나요? 전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부르세요. 하나님 떠난 사람, 야곱, 사기꾼, 누구도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했던 그 기도가 쌓이면서 끊임없이 땅과 하늘을 잇는,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로 연결시켜서 불러내시거든요. 그리고 축복하세요. 변화시키세요.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기도자와 기도했던 그 자리를 완전히 바꿉니다. 돌아오시면 돼요. 그리고 교회인이 성전에서 기도를 정립하세요. 쌓아놓으면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세요. 돌아오셔서 성전에서 기도해 보세요. 기도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로스가 하나님의 집 베델로 바뀐 것은 야곱이라는 한 사람의 변화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움의 끝에서 그가 선택한 것은 다름 아닌 기도였습니다. 첫째,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둘째, 교회로 돌아와 기도하세요. 수많은 사람의 기도가 쌓인 그곳,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부르짖은 수많은 이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혹시 신앙생활을 하다가 잠시 멈춰 계신가요? 돌아오세요. 골목 어귀에서 탕자를 기다렸던 아버지처럼 예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 다시 영접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겠다는 마음이 드시는 분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예수라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세요. 예수님에 대해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원하시는 분에겐 좋은 교회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건강한 교회. 김현태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은광교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모든 기도가 이루어졌다면, 주님, 만일 제가 주님께 드린 모든 기도가 이루어졌다면 지금 저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겸손을 잃어버린 오만한 사람이 되었거나, 독단과 편견으로 가득한 예술가가 되었거나, 주님께서 주신 축복을 훈장처럼 가슴에 달고 과대포장된 신앙을 겸손히 간증하는 거짓 신앙인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 밖에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는 목사님 말씀이 사무치게 아픕니다. 주님. 연탄길의 작가 이철아님의 흔들리는 날들의 기도 가운데 읽어드렸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사랑한다는 고백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 말씀 시편 86편 말씀 함께합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지혜 말씀 시편 86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악한 세대에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진리의 잣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하루들 이어가셨으면 좋겠네요. 은혜의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걷는 삶의 길이 이정표도 가로등도 없는 길이

이라고 느껴질 때마다 이 말씀을 이정표 삼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명철이 아닌 주님을 신뢰하고 나의 결정이 아닌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며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안녕하세요, 조시현입니다.

오늘 첫 곡은 팀 루고십의 주와 함께 걸어가네 들려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로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진행을 맡은 조시현입니다. 오늘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묵상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살아가다 보면 내비게이션 없이 운전하는 것처럼 나의 삶이 어디로 향하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게 되는 순간들이 찾아오곤 하죠.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정표 삼아, 가로등 삼아, 든든한 내비게이션 삼아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업데이트도 필요 없고 오류도 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붙잡고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저 주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Evening Praise,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들 가득 준비했는데요. 이어서 들으실 곡은 링컨 브루스터의 Love the Lord, 그리고 브라운 워십의 우린 빛을 향해 걷겠네. 두 곡의 힘찬 신나는 찬양 띄워드릴게요.

에어컨보다 더 시원한 건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사람들 북적이는 바다 대신 찬양 속 주님과 단둘이 있는 여름. 이건 나만 알고 싶은 은혜의 플레이리스트. 지금부터 마음까지 맑아지는 서머 스페셜. 여기 극동방송이에요.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십니다. 링컨 브루스트의 Love the Lord 그리고 브라운 워십이 부른 우린 빛을 향해 걷겠네 두곡 띄워드렸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히스플랜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들려드릴게요.

히스플랜의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리고 윌러브가 부른 보시기에 좋았더라 띄워드렸습니다. Evening Praise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준비한 끝곡은 믿음으로 나아가네, Walking by Faith, 마커스 워십의 찬양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제작진에게 조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평안하세요.

0: 주님, 나의 삶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오늘도 인도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1: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어떻게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 지원하게 되신 거예요?
2: 방송국이라는 곳이 우리가 쉽게 이렇게 접근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어린이 합창단도 과연 우리가 저기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랬는데 해보자, 용기를 어떻게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찬양을 하면서 애가 또 신앙에서 잘 자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입단을 하게 되었죠.
1: 네, 그렇게 실제로 어린이 합창단에 보내셨는데 솔직한 마음 궁금합니다.
2: 모두들 다 잘해주셔가지고 아이들을 너무나 이렇게 다 똑같이 이렇게 사랑해주고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적응을 잘했고 아이들을 잘 돌봐주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주셔가지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너무 융화가 잘 되고 신앙의 선후배, 네, 선후배가 또 생겨졌고 공연을 하고 이제 막 자기가 애를 쓰고 이제 너무 보람을 느끼고 뿌듯해하고 그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아, 아이가 좀 잘 성장하고 있구나 뭐 그런.
1: 자녀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것 같으세요?
2: 제가 이제 오면서 얘기를 해봤거든요. 하고 네가 어떤 점이 좀 많이 좀 좋은 것 같냐 물어보니까 이제 공부에서 오는 스트레스 우울감이 있대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될까? 뭐 이런 거 있는데 여기 오는 시간만큼은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고 그런 감정이 많이 없어진 것 같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고맙잖아요. 이게 애들이 너무 건전하게 안정된 단체에서 이제 일상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여기서 신앙 안에서 이렇게 해결이 되고 있다는 자체가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1: 네, 여러분,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이런 곳입니다. 학원도 좋고 학업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 자녀에게 찬양하는 아이로 자랄 수 있게끔 좋은 기회를 선물해 보는 건 어떨까요? 입단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거나 울산 전화 052-229-9000번, 052-229-9000번,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아멘.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김라희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극동방송을

0: 여러분과 함께한 믿음의 출판사 생명의 말씀사와 함께합니다. 거룩한 전쟁은 철로 역정으로 알려진 존 번연의 또 다른 대표작으로 악의 세력들이 어떻게 성도의 내면을 공격하고 그로 인해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다양한 묘사를 통해 소설의 형태로 구성한 작품입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명철경과 자유의지경, 양심씨는 왕자가 정한 시간에 광장으로 향했다. 그들이 왕자가 전날 하산 옷을 입고 걸어가자 그 영광으로 거리가 환해졌다. 공적인 문서를 낭독하는 광장 아래쪽에서 주민들이 왕자가 자신들에게 전하는 말을 듣고자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 서기관 양심씨가 일어나 손을 들어 사람들을 조용히 시키고 큰 소리로 사면 선언을 낭독했다.
1: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흠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셨다. 너희가 행한 모든 불경함도 용서받을 것이다.
0: 그는 이 선언에 이어 맨소울 주민의 이름을 하나도 빠짐없이 불렀다. 서기관이 사면 선언을 다 낭독하자 주민들은 성벽을 돌며 기뻐 뛰었다. 임마누엘 왕자의 막사를 향해 일곱 번 절하며 외쳤다.
2: 임마누엘 왕자 만세!
0: 종이 울리고 사람들이 노래하고 맨소울 집집마다 음악이 흘러나왔다. 서기관이 사면 선언 낭독을 마치자 임마누엘 왕자는 수경지의 모든 나팔을 불고 은혜 산과 공의 산에 깃발을 반씩 나눠 올려 휘날리게 하라고 명했다. 모든 장군들에게 맨소울을 행진하며 군사와 무기들을 보여주라고 명했다. 신앙 장군마저도 이날은 조용히 있지 않았다. 궁전 꼭대기로 올라가 기쁨의 함성을 지르고 맨소울과 왕자의 수경지 앞에서 깃발을 흔들었다. 이 모든 의식이 끝나자 왕자는 장군들과 군사들에게 맨소울의 전투 기술을 보여주라고 명했다. 그들이 민첩하고 용맹하고 노련하게 전투 기술을 선보이자 맨소울은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그들은 한 방향으로 행진하다 뒤로 돌아 행진했다. 그리고 우측으로 돌아 행진하고 다시 좌측으로 돌아 행진했으며 두 그룹으로 나누고 다시 네 그룹으로 나누어 행진했다. 간격을 좁히더니 원형 대형으로 돌았다. 이외에도 무기를 정확하게 다루며 스무 가지도 넘는 기술을 선보였다. 맨소울 주민들은 왕의 위대한 군대가 보여주는 놀라운 전투 기술 시연에 흥분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시연이 끝나자 맨소울의 모든 사람들은 수경지에 있는 왕자에게로 가서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며 그를 찬양했다. 왕자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영원히 왕자와 군사들이 맨소울에 머물러 주시기를 간청하기로 했다. 그들은 먼저 왕자에게 일곱 번 절하며 가장 겸손한 자세로 청했다. 그러자 왕자가 말했다.
3: 그대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0: 왕자가 허락하자 주민들은 왕자의 보좌에 다가가 금규를 만졌다. 그리고 임마누엘 왕자와 그의 군대가 맨소울에 영원히 머물러 주기를 청했다. 공성기와 투석기는 왕자의 필요에 따라 사용하고 맨소울을 보호하기 위해 맨소울에 두자고 했다.
4: 저희에게는 왕자님과 왕자님의 군대가 머무실 공간이 있습니다. 또한 왕자님의 무기들을 보관할 공간도 충분합니다. 임마누엘 왕자님, 저희의 청대로 하시고 영원히 맨소울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왕자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희를 다스리시며 장군들과 군사들 아래 관리들을 두십시오. 저희는 왕자님의 종이 되어 왕자님의 법에 따라 살겠습니다.
0: 또 이렇게 덧붙였다.
4: 왕자님이 장군들과 함께 이곳을 떠나시면 맨소울은 죽을 겁니다. 복된 임마누엘 왕자님, 왕자님이 저희를 위해 이루 말할 수 없이 선한 일을 많이 행하시고 큰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왕자님이 저희를 떠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의 기쁨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0: 저희의 원수가 이전보다 더욱 광포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왕자님이 이 불쌍한 성의 힘이요 생명이십니다. 부디 저희의 간청을 들어주십시오. 오셔서 저희 가운데 거하시며 저희를 왕자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십시오. 주님, 게다가 디아볼로스의 부하들이 아직 맨소울에 많이 숨어있습니다. 왕자님이 떠나시면 그들이 저희를 다시 디아볼로스의 손에 넘길 겁니다. 그들이 이미 음모와 술수, 속임수를 준비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들의 끔찍한 소나기에 다시 걸려들고 싶지 않습니다. 부디 저희의 궁전을 왕자님의 거처로 삼으시고 이곳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의 집을 군사들의 진지로 사용하소서. 그러자 왕자가 대답했다.
1: 내가 그대들의 성에 거하면 나와 그대들의 원수를 처단하도록 하겠습니까? 나를 도와 그들을 처단하겠습니까?
0: 주민들이 대답했다.
2: 저희가 어떻게 할지 저희는 모릅니다. 저희가 샤다이 왕께 반역을 행하게 될 줄 저희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주께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왕자님이 저희 궁전에 거하시며 저희 성을 요새로 삼아주십시오. 고귀한 장군과 전사들을 저희 위에 두십시오. 사랑으로 저희를 정복하시고 은혜로 저희를 압도하여 주십시오. 전과 같이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를 사면하신 그날 아침처럼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저희는 저희 주께 순종하며 주의 길을 따르고 원수를 대적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를 근심하시게 하지 않겠습니다. 왕자님, 저희는 왕자님의 지혜가 얼마나 깊은지 알지 못합니다. 저희가 지금 누리는 이 만족이 저희가 처음 당한 쓰라린 시련을 통해 온다고 그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 빛으로 저희를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덮어 보호해 주십시오. 주의 손으로 붙드시고 저희를 언제나 주님의 지혜로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모든 일이 우리의 유익을 위함입니다. 맨소울로 오셔서 주님 뜻대로 행해 주십시오. 맨소울로 오셔서 우리를 죄악에서 지키시고 주님의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2: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2: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2: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1: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각은 그 지체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들입니다. 서로 다른 우리가 모여 하나의 몸을 이룹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로 살아가는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 오늘 밤 그 은혜를 감사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조찬미가 부른 교회였습니다. 지체라는 말이 참 흥미롭습니다. 몸의 각 부분을 뜻하죠. 손이 따로 있고 발이 따로 있고 눈이 따로 있지만 하나의 몸을 이룹니다. 손이 발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눈이 귀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할 때 몸 전체가 건강해집니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몸은 온전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작다고 느껴지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내 역할이 눈에 띄지 않아도,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나는 그리스도의 몸에 꼭 필요한 지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C.C. Winans의 Come Jesus Come, 브루클린 테버너클 콰이어의 What He's Done, 그리고 Reuben Stu라는

비틀즈의 Center of My Joy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현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노래 바로 아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주리의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조준모의 주 날개 밑에서, 유효림의 내가 나 된 것은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살다 보면 혼자서 다 해결하려다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또 말을 하면 무언가 짐이 될것 같고 부탁하면 민폐가 되는 것 같아서 그냥 혼자 떠안고 가는 경우가 더 많죠. 근데 곁에 있는 사람한테 솔직하게 말했더니 의외로 가벼워진 경험 한 번쯤 있을 겁니다.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 하나, 그냥 옆에 있어주는 사람 하나가 생각보다 큰 힘이 되죠. 우리가 서로의 지체라는 말이 그런 게 아닐까 싶네요.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 그냥 들어주는 것, 그게 우리가 서로에게 할수 있는 일이 아닐까. 그래서 곁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새삼 감사하게 느껴지는 그런 밤이기도 하네요.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Maverick City Music의 Hymn of the Ages, Hillsong Worship의 Magnificent, Michael W. Smith의 Turn Your Eyes Upon Jesus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랑, 이번주는 희락과 화평 함께하는데요. 이 세 가지 열매가 모두 하나님을 향한 열매라고 합니다. 희락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성령 안에서 솟아나는 깊은 영적 기쁨을 말하고요. 화평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타인과 평화를 이루는 평안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화평에 대한 열매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화평을 이뤘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화평하고 평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이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는 화평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시편 37편 37절입니다.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아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소마트리오의 아름다운 연주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송 크룩스의 내 영혼이 그윽히 깊은 데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서윤영입니다. 이번에는 서머 스페셜이 6주간 진행이 되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에 대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아홉 가지 열매는요, 개별적인 열매가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 함께 나타나는 단 하나의 온전한 열매를 뜻합니다. 이번 주는 희락과 화평의 열매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는데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얻은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잃은 사람들은요, 그 열매의 연장선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아멘. 내가 화평을 이루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이 가깝게는 뭐 배우자, 가족일 수도 있고요.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 내 주변의 이웃, 그리고 또 내가 품고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화평을 주신 그 하나님 기억하며 이 시간 찬양으로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오늘의 말씀은 시편 37편 37절입니다.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아멘, 아멘입니다.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0: 잠시 후 은혜가 많은 구간입니다. 속도를 줄이시고 찬양에 귀 기울여 주세요.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1: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간에는 희락과 화평이라는 테마,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입니다. 이 첫 번째 사랑, 희락, 화평,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열매라고 해요. 나머지 세 가지는 이웃을 향한 열매, 그 마지막 세 가지는 자신을 향한 열매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나오죠. 그 아홉 가지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찬양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으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영어 찬송입니다. For Him의 It is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 하루 화평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화평을 이루고자 최선을 다하셨어요? 분명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은 삶 가운데 화평을 이루고 또 주변에 계신 분들과 화평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삶 가운데 있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감사의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0: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롤 필름을 발명하고 카메라를 고안한 코닥의 창업자인 조지 이스트먼은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두 여동생과 함께 자랐습니다. 어머니 혼자 아이 셋을 키우느라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는데요. 가난했던 시절 그는 두 가지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어머니께서 가정부로서 근면 성실하게 일하던 모습이었고 다른 하나는 어머니께서 늘 전해주신 말씀이었는데요. 나는 나를 위해서 일한 적이 없다. 나는 너희를 위해 일하고 있다. 그러니 너도 커서 너를 위해 일하지 말고 남을 위해 일해라. 이 말씀은 그로하여금 섬김의 자세로 인생을 살게 했다고 합니다. 이스트먼을 향한 어머니의 섬김이 곧 더 많은 이들을 섬김으로써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고 섬기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한웅제의 소원으로 달빛간 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주님께서 보이신 사랑, 그 높은 길로 걸어가길 소원합니다. 조찬미의 같이 걸어가기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텐트메이커즈의 예수 나의 치료자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JS의 주의 이름 높이며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Simply For의 오신실하신 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문소아의 고난 내 영혼 편히실 곳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나무엔의 구주 예수 의지함이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이승철의 시련이 와도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라일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마커스 월십의 내 맘이 낙심되며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이길승의 닮아가네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김영범의 말씀하시면 띄워드리고요. 여수 캠퍼스 월십의 예수담길을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근심, 걱정이 생길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세요? 회피형도 있을 거고, 맞서 싸우는 적극형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그냥 전전긍긍, 불안하며 또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묵묵히 지내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근심, 걱정을 하는 이유는 불확실함 때문일 겁니다. 불안함이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방법도 모르겠고, 또 앞으로 나아가자니 뭔가 더 어려워질 것 같은 이 불확실함.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불안함, 근심 걱정을 덜어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무려 365번이나 하셨다고 하죠. 두려워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라는 이런 주님의 말씀. 성경 곳곳에 수백 번이나 적혀 있는데도 우리는 왜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할까요? 세상 속에 고정되어 있는 우리의 눈을, 시선을 주님께로 돌려야 할 때입니다. 이거는 제 모습이 그래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근심, 걱정이 너무나도 많아지지만 나를 보내신 이도 주님이시고 맡기신 이도 주님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니 근심 걱정 대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펼치실 찬란한 미래를 기대해 보면 어떨까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송 함께 하셨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전해드렸는데요. 이 찬송에서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 너를 지키리, 지키시리,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상기시켜주는 그런 귀한 찬양이었는데요. 근심 걱정할 일이 너무나 많죠. 당장 어떻게 어떤 것을 먹으면서 하루를 또 버틸까? 북녘계 성도분들은 이런 고민, 또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 계실 것 같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하루하루 달라져가고 또 조금은 안 좋아진다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경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도 더운 날씨와 지금의 여러 가지 분열과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내 생각이나 의지를 지켜가기가 쉽지 않은 이런 세상 속을 또 바라보면서 살아내면서 근심 걱정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가정에서도, 또 일터에서도, 또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주님이 지키신답니다. 그리고 힘을 주신다네요. 오늘 근심 걱정을 덜어낼 이유를 다시 찾으셨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남북한 전역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들, 조선족 여러분들, 고려인 여러분들, 그리고 탈북민 여러분들,

여러분들께 그리고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께도 복음의 귀한 소식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요. 특별히 북녘에 계신 영혼들에게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는 외부의 소식을 전하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깨우쳐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북한에서 군복무하다가 우리 대한민국으로 귀순하신 탈북민 임바울 목사님의 칼럼 준비하고 있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뿐만 아니라 북한 관련된 보도 내용을 분석하면서 기도 제목까지 나누는 북한 바로 보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도 함께 전해드릴 텐데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또 야외 활동하실 때 특별히 주의를 각별히 하시면 좋겠고요. 이 한밤중에도 더위가 이 남쪽에는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네, 또 냉방병이나 아니면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AM 1188kHz 또 1566kHz 두 채널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FM 채널과 또 어플을 통해서도 함께하시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귀한 마음들 특별히 북녘 성도들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와 한 줄 기도도 함께 나눠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0: 임바울 목사의 나의 하나님. 매주 이 시간에는 북한군 병사로 복무하시다 휴전선을 넘어서 귀순하셨던 임바울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꼭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1: 안녕하세요. 국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지난번에 인사드렸던 임바울 목사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유를 제한할 때 인간은 답답함을 경험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많은 국가들이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때로는 목숨도 바치고 투쟁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 자유 중에서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인천공항에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북한에서는 일반 평민들이 외국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고위급 외교관들이나 비행기를 탈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나라가 북한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다 어디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왜 여행이 중요할까요? 특별히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여행이 제한적인 나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북한 지도자들은 북한 주민들이 여행을 할 수 없도록 국가 안에서도 통제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행이 익숙한 삶에서 벗어나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행은 단순한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인식이 이동하는 것입니다. 몸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삶의 방식이 변화되는 과정, 그것이 바로 여행입니다. 인간은 일반적으로 익숙한 환경에서는 새로운 생각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 다른 문화권, 또 다른 언어를 만나면 우리의 사고가 흔들리게 됩니다. 철학에서는 이것을 낯설게 하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익숙함은 사고를 멈추게 하지만 낯설면 질문은 말들고 질문은 성장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행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확장이 되고 생각의 공간이 넓혀져 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행은 인간 안에 있는 호기심, 자유, 탐험 본능을 일으킵니다. 자, 여기서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익숙한 곳에서 벗어나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려는 인간의 본성을 깨트리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이 때로는 잘못되었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떤 세상에서는 진리가 아닌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생각의 확장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사고를 경험하고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여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독일 통일의 사례입니다. 여러분, 동독과 서독이 분단의 과정에서 통일을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여행이 그 중심에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동독 정부가 동독 주민들의 여행의 자유화를 막으려다가 거의 관료의 실수로 인해서 여행이 자유화가 선포되면서 그 견고했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독과 서독이 하나 되는 사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동독 주민들은 서독과 유럽 세계를 여행하면서 동독뿐만 아니라 우리와 다른 자유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생각과 사고의 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독일의 통일은 어떤 의미에서 여행이 만들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북녘 동포들도 이제는 마음껏 여행하고 마음껏 세계를 경험하여서 생각이 확장되고 사고가 넓어지는 그런 주민들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 어떤 것에 의해서 통제받고 사고가 감시받는 그런 세상을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 각자가 새로운 것들을 보고 경험하고 우리의 생각이 넓어져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발견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북녘 동포들도 언젠가는 자유롭게 여행하여서

0: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진리, 새로운 생각의 패러다임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북한군 병사로 십수년 전에 우리 한국으로 귀순하셨던 임바울 목사님께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0: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보도된 북한 관련된 뉴스, 대내외 소식들을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며 함께 기도의 시간도 갖는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이번 주 다룰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1: 이번 주 북한 바로 보기 소식입니다.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 이후 북한과 중국 사이의 협력과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최근에는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 사이에 새로 놓인 신압록강 대교에서 차량 운행이 포착됐는데요. 2014년에 건설돼 12년 동안 이용을 하지 않다가 최근 물류업체 등의 시험 운행인 듯한 움직임이 생긴 겁니다. 아마도 개통을 위한 점검으로 파악되고 있고 이미 중국 측의 준비는 마친 만큼 북한의 결단만 남은 상황인데요. 이 신압록강 대교가 개통되면 북한과 중국의 무역과 물자 교류는 이전보다 크게 늘어나 북한 주민들의 생활의 어려움에 일부 해소될 수 있지만 반면에 북한의 경제가 중국에 더 예속될 수도 있을 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을 살펴보고 함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0: 오늘도 이 소식을 놓고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이신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오늘은 북중을 잇는, 북한과 중국을 잇는 신압록강 대교에서 차량 운행이 포착됐다는 소식이네요.
2: 네, 그렇습니다. 북중을 잇는 신압록강 대교에서 차량 운행이 포착

0: 되어서 아마 개통이 임박한 징후가 아닌가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자, 북한과 중국을 오가는 기존의 다리는 조중우의교 압록강 철교가 있었지 않습니까? 자, 이 신압록강 대교는 추가로 건설된 다리인가요?
0: 네, 추가로 건설된 다리입니다. 신압록강 대교는 조중우의교, 즉 압록강 철교를 대체하고 북중 간 물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중국 자본으로 건설됐습니다.
1: 네.
0: 중국의 랴오닝성 단둥과 북한의 평안북도 신의주를 잇는 대교로 건설되었는데요. 하지만 이 대교는 2014년도에 이미 완공이 되었습니다.
1: 네.
0: 이후로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개통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수 없습니다. 다만 추측하기를 대북 제재 상황, 코로나19, 북중 간의 정치적 상황 등이 겹치면서 장기간 개통이 지연된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런데 2014년에 건설됐으면 벌써 12년이 지난 건데, 이 다리로 버스가 건너갔다고요?
0: 예, 그렇습니다. 없던 모습이 포착된 것인데요.
1: 네.
0: 소식통에 의하면 6월 27일 오후 2시께 신압록강 대교 중국 측 시작 구간에서 북한 무역회사 소속 30인승 버스가 북한의 함경북도 신의주 방향으로 향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는 것입니다.
1: 네.
0: 승객이 없이 운전기사와 선탑자만 탑승해서 시범 운행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 예, 승객이 없이 운행이 됐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해당 버스는 북한 무역회사 소속 차량으로 기존에도 압록강 철교, 조중의교를 통해서 북한 주민을 태우고 신의주와 단둥 사이를 오갔던 버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버스의 운행은 실제 승객이나 화물을 나르기 위한 운행이 아니라 압록강 대교 개통 전에 동선, 또 시설 운영을 점검하기 위해서 시범 차원으로 운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자, 최근 있었던 북중 정상회담 이후에 포착된 변화기 때문에 개통을 위한 준비가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1: 예.
0: 이번 시범 운행은 북중 정상회담 이후 포착되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1: 예.
0: 신압록강 대교는 단순한 교통 인프라가 아니라 북중 경제 협력과 또 정치 관계 회복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1: 네.
0: 따라서 대교 개통은 양국 간의 교역 확대를 넘어서서 정상회담 이후에 관계 확대를 보여주는 정치적 메시지가 될수 있다라고 봅니다.
1: 네. 그러면 이 개통을 위한 뭐 막바지 준비 모습이나 이런 것들도 포착이 됐을까요?
0: 네, 포착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측 구간은 공사가 거의 마무리됐고,
1: 네.
0: 대신에 북측 쪽에는 세관 내부 공사, 또 주변 도로 공사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네.
0: 이런 가운데 지난달부터 현재까지 매일 오전 7시에서 8시 사이에 중국 측 인력들이 북한 측 공사 현장으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먹을 도시락과 생수까지 챙겨가지고 매일 북한 측으로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1: 네.
0: 이는 단순 공사 차원의 수준을 넘어서서 정식 개통 전 마무리 점검과 운영 준비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1: 네. 하지만 실제 개통 시점은 이 공사 진행 상황만으로는 결정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0: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공사가 마무리되고 개통되는 것이 당연하게 보이는데요.
1: 네.
0: 북한 외교관들 사이에서 나온 말에 의하면 신압록강 대교 개통 날짜는 위에서 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섣불리 예상하기 어렵고 개통돼야 되는 거다라는 소식입니다.
1: 네.
0: 공사가 마무리되더라도 정식 개통 시점과 개통 행사 방식 또 참석 인사들은 양국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 예. 자, 오늘 나눠주실 이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2014년에 건설되었다면 지금 12년이 되었는데
1: 그렇죠.
0: 아직까지도 정식 개통이 미루어지고 있고 또 시진핑이 북한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정식 개통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기대 차원의 소식입니다.
1: 네.
0: 두 번째로는 신압록강 대교가 실제로 개통될 경우 기존 압록강 철교에 집중되었던 인적 물적 이동이 분산되면서 단둥과 신의주를 중심으로 한 접경적 경제가 적지 않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세 번째로는 다른 나라 같다면 일정을 당겨서 개통하려고 했을 텐데
1: 그렇죠.
0: 이 북한은 12년이나 미루고 또 시진핑 방문을 계기로 개통을 기대하고 있지만 그것도 확신할 수 없다고 하니까 도대체 북한은 경제보다 정치가 더 우선순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백성들은 살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예.

0: 마지막으로 개통이 늦어지는 것은 중국 측 원인보다는 북한의 원인이 있는 것 같은데요. 대북제재나 코로나19가 늦어지는 이유가 될 수는 있지만 12년씩이나 미루고 아직까지도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은 이것은 북한이 어떤 나라인지 북한이 미래에 어떤 모습을 갖게 될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봅니다.
1: 네.
0: 백성이 먹고 사는 문제가 이렇게 후순위로 밀린다고 하면 12년이 아니라

0: 한옥강 대교회 시범 운행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이 포착이 됐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살펴봤는데요. 목사님, 이런 문제들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지 오늘도 기도 제목 세 가지 준비하셨죠? 부탁드립니다.
1: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시진핑 방북 이후에 신압록강 대교가 개통 준비를 하는 것 같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것이 기대에 그치지 않고 현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백성들이 먹고 사는 민생 경제가 국가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데, 북한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북한이 실질적으로 인민 대중 제일주의로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이 개혁개방의 용기를 내게 하옵소서. 개혁개방을 하면 나라가 무너진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발전할 수 있으며, 개혁개방을 하지 않아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남북이 하나 되어 한반도에서 백성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나눠주신 이 기도 제목 오늘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북한 바로보기 함께 해주신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 이수봉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북녘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이란의 군사시설을 추가 공습하며 양국 간의 무력 충돌이 다시 격화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유혜란 선수가 LPGA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며 박인비 이후 13년 만에 한국 선수로는 여자 프로골프 대회 메이저 2연승을 달성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프랑스와 아르헨티나, 스페인, 잉글랜드가 월드컵 4강에 오르며 사상 처음으로 FIFA 랭킹 1위부터 4위까지가 모두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자가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었고 10명 가운데 4명은 아버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제9호 태풍 바비가 중국 동부에 상륙해 240만 명 이상이 대피하고 항공편과 고속철 운행이 대거 중단됐습니다. 연합뉴스는 베네수엘라 연쇄 지진 사망자가 4,490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1,000차례가 넘는 여진이 이어지면서 복구 작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장마당의 수입 과일과 온실 채소가 늘어나 겉으로는 풍성해졌지만 치솟은 물가로 빈부격차와 주민들의 박탈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는 또 북한이 전승절을 앞두고 노동 적위군과 붉은 청년 근위대를 대상으로 불시 검열을 실시하며 내부 결속과 전쟁 분위기 조성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이란 군사시설에 대한 추가 공습을 실시하며 양국 간의 무력 충돌이 다시 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호르무즈 해협을 자유롭게 지나는 민간 선박과 상선을 위협하는 이란의 군사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추가 공습을 단행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공격은 최근 일주일 사이에 네 번째이자 이틀 연속 실시된 공습으로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이 다시 최고조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습은 호르무즈 해협 관문인 반다르 아바스를 비롯해 게슘 섬과 자스크 등 주요 군사 거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이란 남

남부와 남서부 여러 지역에서도 연쇄적인 폭발음이 들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군은 전투기와 드론, 정밀 유도 무기를 동원해 군사시설과 미사일 기지, 방공체계, 소형 함정 등 군사 목표물 약 140곳을 타격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이란은 미국의 공격이 유엔 헌장을 위반하고 국제 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종전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에도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과 상선 항행 문제를 둘러싸고 군사적 충돌을 이어가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장기화할 가능성과 국제 유가, 글로벌 공급망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의 유혜란 선수가 LPGA 투어 메이저 대회인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연장 승부 끝에 우승하면서 박인비 선수 이후 13년 만에 한국 선수 메이저 2연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유혜란은 최종 합계 19언더파로 브룩 헨더슨과 공동 선두를 이룬 뒤 연장 첫 홀에서 침착하게 버디를 성공시키며 우승을 확정했습니다. 지난달 KPMG 여자 PGA 챔피언십 우승에 이어 두 대회 연속 메이저 정상에 오른 것으로 불과 2주 만에 메이저 트로피 두 개를 들어올리는 눈부신 성과를 거뒀습니다. 한국 선수가 메이저 대회에서 연속 우승한 것은 박인비 선수가 2013년 메이저 3연승을 달성한 이후 13년 만입니다. 특히 유혜란은 3라운드에서 이글 1개와 버디 9개를 몰아치며 18홀 기준 메이저 대회 역대 최소 타인 60타를 기록해 또 하나의 새 역사를 썼습니다. 이전 기록인 61타를 한타 줄이며 자신의 이름을 메이저 역사에 새겼는데요. 이번 우승으로 유혜란은 우승 상금 140만 달러를 추가해 최근 두 차례 메이저 우승으로만 약 50억 원의 상금을 획득했습니다. 유혜란은 불과 3주 전만 해도 메이저 우승이 한 번도 없었는데 연속 우승을 하게 돼 믿기지 않는다며 마지막 버디 퍼트를 성공시킬 수 있었던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준결승 대진이 확정된 가운데 프랑스와 아르헨티나, 스페인, 잉글랜드가 나란히 4강에 오르며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FIFA 랭킹 1위부터 4위까지가 모두 준결승에 진출하는 기록이 세워졌습니다. 세계 최강으로 평가받는 네 팀이 모두 살아남으면서 이번 대회 준결승은 사실상의 결승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아르헨티나는 스위스를 연장 끝에 3대1로 꺾고 준결승에 올랐으며, 리오넬 메시는 선제골을 도우며 월드컵 개인 통산 20골 10도움이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잉글랜드는 주드 벨링엄이 두 골을 터뜨리는 활약을 앞세워 노르웨이를 2대1로 꺾고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와 잉글랜드는 결승 진출을 놓고 맞대결을 벌이게 됐으며, 양 팀은 월드컵에서 여러 차례 명승부를 펼쳐온 대표적인 라이벌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준결승에서는 우승 후보 프랑스와 스페인이 격돌합니다. 프랑스는 킬리안 음바페를 중심으로 한 막강한 공격력을 앞세우고 있고, 스페인은 이번 대회 6경기에서 단 1실점만 허용한 견고한 수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세계 축구 최강으로 꼽히는 네 팀이 모두 살아남으면서 이번 월드컵 우승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가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일과 가정 양립제도 이용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상반기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는 10만 3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5% 증가했으며,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연간 이용자 수도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 이용자가 크게 늘면서 전체 육아휴직자의 약 40%를 아버지가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제도 이용 여건 개선이 남성들의 참여 확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육아휴직뿐 아니라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도 모두 증가하면서 상반기 일 가정 양립지원제도 이용자는 모두 2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필요한 시기에 짧게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오는 9월부터는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었을 경우 휴가를 확대하는 등 이른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은 앞으로도 일과 가정을 함께 꾸릴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출산과 육아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남성과 여성 모두가 육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제9호 태풍 바비가 중국 동부 저장성에 상륙하면서 중국에서만 240만 명이 넘는 주민이 긴급 대피하고 항공기와 고속철 운행이 대거 중단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대 풍속 시속 144km의 강풍을 동반한 태풍 바비는 저장성에 상륙한 뒤 상하이와 저장성, 푸젠성 등 동남부 지역에 폭우와 강풍을 몰고 왔는데요. 저장성에서는 220만 명 이상이 대피했고, 푸젠성에서도 20만 명이 넘는 주민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학교 수업과 기업 업무, 교통 운행, 야외 활동도 대부분 중단됐으며 상하이와 항저우 일대에서는 생필품을 미리 사두려는 주민들이 몰리면서 일부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에서 생필품이 동나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중국 당국은 전국 45개 공항에 뇌우 경보를 발령하고 국내선과 국제선 2,800편 이상이 항공편을 취소했으며 항저우를 비롯한 주요 지역의 고속철 운행도 중단했습니다. 앞서 태풍의 영향을 받은 대만에서도 100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하고 17만 가구 이상이 정전 피해를 입었는데요. 태풍 바비는 북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점차 세력이 약해져 소멸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지난달 발생한 베네수엘라 연쇄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4,49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베네수엘라 국회는 공식 집계를 통해 사망자가 하루 만에 150여 명 늘었으며 부상자는 16,700여 명, 구조된 인원은 6,400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건물 850여 채가 파손됐고 이 가운데 190채는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지금까지 수거된 건물 잔해만 6,700톤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피해 지역에서는 지금까지 모두 1,220여 차례 여진이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도 규모 3.6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주민들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조대원과 자원봉사자 등 6만 5천여 명이 복구와 의료 지원에 투입되지만 반복되는 여진과 도로 통신 등 기반 시설 붕괴로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당국은 추가 붕괴 위험이 남아 있는 건물이마다 수색과 복구 작업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장마당에 중국산 과일과 온실 재배 채소가 대거 유통되면서 겉으로는 코로나19 이전보다 먹거리가 풍성해졌지만 높은 물가로 인해 주민들의 체감 생활은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회령시를 비롯한 각 지역 장마당에서는 파인애플이나 바나나, 오렌지 같은 중국산 과일은 물론 자매나 딸기, 가지 등 시설 재배 농산물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품목이 다양해졌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품목의 가격이 예전보다 2배 이상 오르면서 주민들은 물건을 구경만 하고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반면 높은 가격에도 과일과 채소를 거리낌 없이 구입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 장마당에서는 주민들의 경제적 격차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주민들은 과거에는 물건 자체가 귀해 포기했다면 지금은 눈앞에 물건이 넘쳐나는데도 살 돈이 없어 더큰 박탈감을 느낀다고 토로했습니다. 소식통은 장마당의 외형은 풍성해졌지만 대다수 주민들의 구매력은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생활 수준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이 전승절인 7월 27일을 앞두고 노동 정위군과 불군 청년 근위대 등 민간 무력을 대상으로 전쟁 준비태세 불시 검열을 실시하며 내부 긴장 분위기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안남도 소식통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대남 타격용 무기 시험을 참관한 이후 중앙당이 각도 인민위원회에 전쟁 동원 태세를 무작위로 점검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으며 이달부터 전국에서 관련 검열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당 검열단은 예고 없이 지역을 찾아 비상 소집 시 대원들의 집결 속도와 무기 탄약 관리 상태, 전시 보급품 준비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방 간부들은 검열단이 언제 들이닥칠지 몰라 퇴근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비상 대기하고 있으며, 검열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강한 문책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도 큰 것으로

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은 북한 당국이 전승절을 앞두고 대남 대미 긴장을 부각하며 주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내부 결속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또 잇따른 불씨 거멸로 지방 행정력이 분산되면서 가을 농사 준비와 장마철 수해 대책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지에서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7월 15일 수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우리나라는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까지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연일 내리는 비로 실내외 습도가 높아지면서 눅눅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음식물 관리 등 위생에 신경 쓰시고요. 호흡기 건강이 상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북한 지역도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오전까지 평안도와 황해도 지역에는 지역에 따라 비가 내리겠고요. 함경도 지역은 오후까지 지역에 따라 가끔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에서 27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35도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수도권 지역은 세찬 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도에는 30에서 100mm, 특히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수도권의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과 인천 24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9도로 전망됩니다. 충청도와 전라북도 지역 역시 강한 비구름대 영향을 받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충주와 목포, 여수가 25도, 낮 최고 기온은 여수 31도, 목포 30도, 충주 29도로 예상됩니다. 마찬가지로 제주도 지역도 흐린 하늘 아래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제주 27도, 서귀포 26도, 낮 최고 기온은 제주 32도, 서귀포 30도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평안도는 대체로 오전에 하늘이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오후부터는 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대부분

0: 대부분의 지역에서 오전에 비가 내리겠지만 진남포와 구성에서는 비 소식 없이 흐리거나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평안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평양과 진남포 23도, 강계 22도, 자성 21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평양과 강계 30도, 자성 29도, 진남포 28도로 오르겠습니다. 황해도의 날씨는 대체로 오전 하늘이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오후부터는 비가 그치고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해주와 장현은 별다른 비 소식 없이 하늘에 구름 많이 낍니다. 황해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사리원과 신계 24도, 개성 23도, 낮 최고 기온은 개성과 사리원 신계 30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도는 대체로 전 지역이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고성과 평강, 성진에서는 하루 동안 비가 이어집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함흥과 고성 24도, 평강 23도, 성진 22도, 낮 최고 기온은 함흥 35도, 고성 32도, 평강 28도, 성진 27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남해 동부와 동해 남부, 동해 중부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턴 그치겠습니다. 남해 동부의 파도는 0.5에서 최대 3.5m로 일겠고요. 동해 남부와 동해 중부는 낮게는 1에서 2m, 높게는 최대 5m까지 올라가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고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습니다. 반면 서해 북부의 먼 바다는 비 소식 없이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동해 북부의 파도는 1에서 최대 4m까지 올라가겠는데요. 서해 북부의 파도는 오전에 3.5m로 일다가 오후부터는 0.5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수요일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방송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에게는 용서의 주간이라는 기간이 있다고 해요. 이 용서 주간은 일정한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저 날씨가 좋은 날을 잡아서 그 부족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의 잘못들이 오해든 사실이든 상관없이 모두 용서해 주는 주간이라고 하죠. 우리는 많은 죄를 용서받고도 정작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한 잘못에 대해서는 인색하게 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용서의 주간이라는 말을 듣고 나서도 제 마음이 참 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빛 한 감의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주위 사람을 용서하라고요. 아무런 단서 없이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용서의 사랑 가운데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노하기를 더디하며 죄를 범하는 것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루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첫 찬송, 내 주의 보혈은 먼저는 이와 챔버 콰이어의 가사가 있는 찬양 올려드렸고요. 러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찬송까지 함께 했습니다. 잠언 19장 11절의 말씀.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잠언 19장 11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요,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그의 영광이다. 노하기를 더디하며 허물을 용서하며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용서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오늘 하루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용서와 사랑의 열매가 가득한 하루를 기대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갈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보혈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작은 평화의

찬양 함께 하셨고요. 나의 죄를 씻기는 김정택과 SBS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이어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 올려드린 후에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이어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하나님께서 기도의 힘을 믿는다면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의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우선순위가 기도였어요. 우리 성도들의 우선순위도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우선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일선을 잡으면 만사가 형통하다고 했습니다. 시편의 기도는 뜨겁고 간절하고 마음에 우러나오는 기도지 형식적인 하나마나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대지를 찾아봤습니다. 기도의 소원, 내 말을 들어 주옵소서. 시편 5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0: 하나님 앞에 말한다고 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고 싶으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나의 기도는 친구를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합니다. 나의 기도는 파도를 일으키기도 하고 바람을 잠잠하게도 합니다. 나의 기도는 용기의 씨를 될 수가 있고 좌절의 뿌리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교양이 있고 원고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그러지요. 교양이 있는 사람은 말할 때와 말하지 않을 때 해도 좋은 말과 해서 안 될 말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말한다는 것은 단순한 혀의 운동이 아니라 머리의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대체로 귀는 크게 열어 누구의 말이나 들어도 무방하지만은 입으로는 작게 열어서 골라서 말을 해야 된다고 하죠. 우리가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저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게 많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 진실하냐. 둘째, 양식이 있는 말이냐. 셋째, 잘 듣는 자세냐. 그러고 돌아오지 않는 세 가지가 있대죠. 쏘아버린 화살은 돌아오질 않고 입에서 나간 말도 돌아오질 않는다고 했죠. 지나가 버린 버스 기회는 다시 돌아오질 않습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국립합창단의 찬송 함께 올려드렸는데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우리에게 오늘도 가장 선한 길을 준비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 올려드리고요. 어제 이 시간에 이어서 이곳에 정착한 지 얼마 채 되지 않은 그 정착 이야기 찬양 후에 만나볼게요.

0: 안녕하세요. 평안도에서 서울로 이사 온 지 5년쯤 된 김준우입니다.
1: 이곳에 정착한 지 5년 정도 된 우리 김준우 형제와 함께하는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형제님.
0: 안녕하세요.
1: 네. 서울에 처음 배정을 받아서 지금 서울에 살고 있죠?
0: 네, 맞습니다.
1: 혼자 살고 있는 거죠?
0: 네, 혼자 살고 있어요.
1: 혼자 보통 배정받을 때도 방이 좀 있나요? 배정받는 집에? 나라에서 집을 좀 이렇게 같이 해주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원룸이라고 하나요? 맞아요. 단칸방?
0: 보통은 이제 집이 좀 작긴 해요. 한 8평에서 10평 정도? 네, 어떤 곳은 이제 원룸인 것도 있고,
1: 네.
0: 뭐, 집마다 다르긴 한데, 어떤 곳은 뭐 1.5룸 정도?
1: 분리형 원룸이라고 하는데.
0: 맞아요, 맞아요.
1: 북한에서도 평이라고 써요, 단위가?
0: 맞아요. 북한에서는 평이라고 쓰는 것 같긴 한데, 저 잘 모르겠어요. 북한에 집을 사본 적이 없어가지고.
1: 어릴 때 나와서 사실 평에 관심이 없긴 하죠.
0: 네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 잘 몰라요.
1: 아, 근데 모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막 몇 평 살아? 이런 거 많이 물어보고 그러잖아요.
0: 그렇죠.
1: 중요한 게 아닌데.
0: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1: 이제 중요해졌나요?
0: 중요해졌다기보다는, 그래도 뭐, 이왕이면,
1: 넓은데?
0: 네, 넓은데 사는 게 좋지 않을까.
1: 몇 평 잘 살고 싶어요?
0: 뭐, 저는 한 30평 정도 만족할 것 같아요.
1: 혼자 사는데 30평 살고 싶으시다고요?
0: 아니, 뭐, 나중에 가족이 생기면.
1: 아, 가족과 함께. 네. 그쵸, 그쵸. 그럴 수 있죠. 아니, 근데 지금 혼자 그러면은.
0: 혼자는 지금 뭐 괜찮죠. 혼자서는 저는 원룸도 만족합니다.
1: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같이 사는 친구가 있다고 들었는데.
0: 저의, 혹시, 강아지 말씀하시는 거죠?
1: 강아지 키운다고 알고 있어요.
0: 네네, 맞아요.
1: 강아지 언제부터 키운 거예요, 그러면?
0: 제가 이제 한국에 정착한 지 한 1년 정도 됐을 때 제가 데려왔던 것 같아요.
1: 근데 강아지를 키운다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 북한에서는
0: 네.
1: 어색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당에 두고 키운다라는
0: 네.
1: 집을 지키는 친구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도 집 안에서 키우는 거죠?
0: 맞아요. 집안에서 키우죠.
1: 생소하지 않아요, 북한에서는?
0: 아니에요. 북한도 요새 강아지 많이 키우고 있어요. 애완용으로.
1: 네. 도심의 얘기겠죠?
0: 전국적으로 사실 많이 불긴 해요. 강아지. 그 뉴스에도 나왔어요. 김정은이가 뭐 강아지 키우라고.
1: 애완견이요?
0: 맞아요. 애완견.
1: 세상에. 왜냐면 애완견도 밥을 먹여야 되잖아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식구가 한 명 더 느는 건데.
0: 모르긴 하겠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돼야 할지 그러면.
1: 그러니까 이게 네. 정말 상위층만 네. 왜냐면은 이야기한 것처럼 북한에서도 사실 그런 얘기가
0: 네.
1: 보도가 있고 그 지도자의 언급이 있었으니까.
0: 네.
1: 근데 그게 물론 국제사회에서 이제 애완견에 대한 어떤 바람이라고 할까요?
0: 네.
1: 다 같이 이제 함께 뭐 친구로 가족으로 네. 키우고 하는 분위기 때문에 한 언급인가 싶기도 하지만 그러면은

0: 강아지랑 같이 둘이 살면서 이곳에 정착한 지 1년쯤 됐을 때부터 같이 살면서 요리는 어떻게 직접 해먹어요?
1: 요리는 제가 직접 그냥 이것저것 많이 해 먹어요. 제가 요리를 좀할줄 알아서요. 네.
0: 북에 있을 때부터 했어요?
1: 집에서 요리를 했었어요. 저희 부모님들이 항상 바쁘셔가지고 거의 이제 저녁에 막 11시, 12시에 들어오셨거든요. 뭐 어떤 때로 이제 못 들어오시는 날도 있고 해서 저랑 동생, 저랑 이제 동생이 있어요. 제가 형이니까 제가 요리를 해야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0: 와, 보통은 동생 시키는데.
1: 아, 근데 동생이 저보다 좀 말이 어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차와 밥을 못 시키겠는 거예요.
0: 착한 형이다.
1: 그래서 그때부터 요리를 했던 것 같아요.
0: 그럼 여기서 만들었던 요리 중에서, 와, 이건 진짜 내가 잘 만들었다 했던 자신 있는 요리가 있을까요?
1: 저는 이제 일단 고기 같은 거로 하는 요리는 다 맛있게 만들 수가 있어요.
0: 돼지, 소, 치킨,
1: 네,
0: 닭.
1: 뭐, 닭볶음탕이라든지, 뭐, 제육볶음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게
0: 와.
1: 제 입맛에는 더 맞는 것 같습니다.
0: 저는 닭볶음탕이 그 닭이 징그러워서 못 하거든요?
1: 아, 그래요?
0: 네.
1: 아, 징그러워요?
0: 닭, 이게 그 하시는 분들 부류 가운데 생닭을 아예 통으로 사가지고 직접 손질해서
1: 맞아요,
0: 잘라서 하시는
1: 맞아요.
0: 분이 계시고
1: 네.
0: 아니면 요즘은 이제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다 이렇게 촉촉촉 나가지고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계속 징그럽더라고요.
1: 저도 보통 생닭을, 그 통닭을 사서 제가 이제
0: 손질해서.
1: 손질해서 그냥 요리를 하기도 합니다.
0: 와, 요리 고단수.
1: 아, 고단수는 아니고 이제 경험이 좀 있어가지고 요리 경험이 좀 많아요.
0: 그럼 뭐 했던 거를 기억을 토대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디 참고를 해서 하는 거예요?
1: 저는 그냥 기억, 네, 뭐 따로 이제 레시피 같은 건 보지 않습니다. 그냥 제 입맛에 맞게 만들어 먹는 편이라서 그냥 이제 어떤 거 조금 더 점이 그 식재료를 어떤 거를
0: 네.
1: 좀 두면 더 맛있고 하는 걸 그냥 보통 제가 알고 있는 것 같다 가지고.
0: 그러면 북한에서도 그 또래 같은 친구들이 이렇게 요리를 이 정도로 해 먹었어요? 아니면은 우리 준우 씨가 조금 더 요리에 관심 있는 편이었어요?
1: 전 관심은 없었지만 이제 그 생활 그 뭐라 하지? 저의 그 인생이 그냥 요리를 강제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제가 다른 친구들보다 많이 한 편이긴 한데 왜냐면 이제 다른 친구들은 보통 중학교 때는 부모님들이 다 요리를
0: 해주시니까.
1: 해주는 걸 먹거든요. 이제 저희 가정은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반강제적으로 이제 제가 요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0: 굉장한 신랑감이네요.
1: 아,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요리를 하다 보면 또 재밌는 것 같기도 해요. 네.
0: 저는 그 재미를 아직 못
1: 아,
0: 들어가지고.
1: 진짜요?
0: 이게 참, 하나님이 거기에 또 이렇게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요리에 솜씨의 그 손에 달란트를 주신 분. 미각의 달란트를 주신 분.
1: 아닙니다. 저도 요리는 많이 했는데, 이제 물고기 같은 거는 진짜 생선은 정말 약간 손질하기 싫었어요. 그 비린내가 너무 나잖아요.
0: 생선을 손질한다는
1: 맞아.
0: 생각조차 해보지
1: 아,
0: 않았어요.
1: 진짜요?
0: 아니, 보통 그
1: 네.
0: 매장 같은 데 가면은 손질을 다 해서 주시잖아요.
1: 아.
0: 뭐, 조림해 먹을 거예요? 찌개 먹을 거예요? 하면은 거기에 맞게
1: 아,
0: 탁탁탁.
1: 그래요?
0: 네.
1: 저는 이제 북한에서 요리할 때는 그냥 물고기를 손질이 안된 거를 사왔어요. 네, 그거가 좀 싸거든요. 그 손질이 안된 상태가 물고기가 이제 손질이 된 거는 그 인건비까지 해서 좀 비싸요. 이왕이면 그냥 싼거 사서 내가 손질해서 먹는다. 얼마 뿜도 안 들였는데, 근데 처음에는 정말 막 가시도 많고 물고기라는 게 특이해. 막 잔가시도 많잖아요. 그 내장도 막그 몸무 같은 거막그 내장 그거 파내는 것도 힘들고 그다음에 냉동된 건 더구나 이제 손질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힘들었는데, 근데 나중에 그것도 하다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물고기 손질하는 게.
0: 진짜요?
1: 네.
0: 보통 어떤 물고기 손질하셨어요? 뭐, 물고기 종류가 많잖아요.
1: 맞아요.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게 잉어랑, 네,
0: 잉어,
1: 잉어랑 붕어 같아요.
0: 붕어. 여기서도 손질해 드세요? 보통 손질해서 주시는 경우가, 전 손질 안 해서 주시는 경우를 사실 못 봤는데.
1: 아, 여기서는 손질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0: 어렵죠. 네. 이게 손질이 된 상태로 매듭이 맞아요, 항상 맞아요, 맞아요. 올려주는 것 같은데 네. 세상에. 아니 배 타러 가셔서 알바하셔도 잘하시겠어요.
1: 저 물고기 손질 알바 자신 있습니다.
0: 손질 알바도 다 따로 있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그거 막 그 사장님들이 막 가끔 그런 광고도 있더라고요.
0: 손질 알바.
1: 네, 그럼 물고기 이제 수산물 같은 거 이제 맞아요. 손질하는 알바도 있는데 그냥 뭐 하라면 잘할 것 같아요.
0: 그것도 월급이 저는 적잖게 진짜 상당하다고 들었는데.
1: 아, 그런가요?
0: 네. 아, 이렇게 이곳에 혼자 오셔서 한 가정을 우리 강아지와 이루고.
1: 네. 맞습니다.
0: 강아지와 함께 오순도순 또 북한에서 했던 음식들을 기억을 하면서 입맛에 어떻게 믿음으로 해가는 그런 요리의 여정도 해주셨는데. 근데 교회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네. 사랑이 많으신 큰손 권사님들이 있으시잖아요.
1: 네네.
0: 보통 막 이거 해가지고 주시고 김장해서 주시고 하시진 않으셨어요?
1: 아, 네, 뭐 가끔씩 뭐 김치 같은 것도 이제 필요하시냐고 물어보시고 하는데 제가 막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별로
0: 힘들어서
1: 네, 그게 좀 귀찮아서 그냥 제가 혼자서 다 해먹는다고 하고
0: 김치도 해먹어요?
1: 아니, 김치는 사서 먹어요.
0: 어.
1: 김치는 제가 처음 해왔을 때 김치도 사실 해먹었었어요.
0: 네.
1: 근데 그게 너무 품도 많이 들고 차라리 사서 먹는 게 더 싸고 세상에. 괜찮더라고요.
0: 도전하셨던 것 자체가 너무 근데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만들었던 김치를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1: 네네.
0: 여기 저희가 보통 이곳에서 먹는 김치와는 좀 가히 다른 음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맞아요. 맛이 다르던데요.
1: 맛이 좀 차이나죠. 거기 들어가는 식재료랑 뭐 이제 만나는 방법이랑 조금씩 차이가 나서 그런가 봅니다.
0: 네. 근데 여기 김치가 입에 맞으세요?
1: 저는 괜찮아요. 여기 김치도 저는 맛있게 김치라고 하면 다 맛있게 먹습니다.
0: 짜지 않으세요 여기가? 보통 아래가 더 갈면 갈수록 짜니까.
1: 아니요. 저는 짠 거는 잘 못 느꼈어요. 그냥 저는 그냥 좋아했던 것 같아요.
0: 그럼 권사님들이 그렇게 뭐 챙겨주려고 하시지만 무거워서 받지 않았다.
1: 네. 그냥 저는 집에 김치가 많습니다 하면서 그냥 했던 것 같습니다.
0: 사실 이렇게 이유 없이 나눌 수 있는 그리고 네. 나눔받는 곳이 교회라는 공동체인데
1: 네. 맞아요.
0: 밥도 그렇고 여러 요리들도 그렇고 근데 이 외에도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나눌 수 있는 교회에 그래도 함께 정착하고 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다고 하셔서 너무나 또 감사하다는 마음과 함께 교회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이 또 어떤 경험들을 허락해 주셨는지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안도가 고향인 김준후 형제와 함께한 오늘의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간절히 두드리고 찾을 때,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하사 함께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피난처 되시는 주님의 평안 가운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찬양 후에 2부 순서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폭염 더위에 한 번씩 쏟아져주는 여름비가 감사한 아침, 오늘도 이른 아침 예배의 자리를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예배는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권능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고 하죠. 오늘도 예배 가운데서 좋으신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7월 15일 수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이 아침 우리를 날마다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8편 8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0: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 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무통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재물을 제단 뿔에 멜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8편 8절에서 29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 시간 되십시오.
1: 오늘 시편 118편 8절부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맛본 왕, 문들을 열며 들어가죠. 이 문들은 성전문들인데 이게 이제 승리를 하고 들어가는 개선행진, 왕의 개선행진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시가 우리 유월절에 불렸던 찬송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를 부르며 하나님의 이제 성전 문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을 노래하며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승리를 노래하는 이 궁극적인 이 승리의 원리가 이 시편 118편에 아주 중요하게 들어 있죠. 22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자, 이게 아주 중요한 왕이 승리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렸던 돌이, 쓸모없다고 버렸던 돌이 집 모퉁이에 가장 귀한 주춧돌이 되었다. 자,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승리의 입성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되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시면요. 한번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아멘. 자, 여기 42절에 기억, 이제 나나주가 나오는데 거기 밑에 보면은 몇 절로 나옵니까? 시편 118편 22절 이하. 그러니까 이 시편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승리하시는 역설적인 승리의 원리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역사. 자, 그러니까 이 유월절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유월절의 역사.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이것이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할 최종적인 십자가의 승리를 예표하는. 그러니까 시편 118편은 유월절의 식사 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찬양하는 이제 찬송의 시였는데 이 시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역설적인 승리의 원리, 역설적인 기록으로 승리하는 왕, 다윗 왕과 같은 왕. 왕은 그야말로 버린 돌과 같이 도망 다니다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승리하여 영화롭게 되죠. 이런 승리의 원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성취되는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보겠습니다. 118편 1절은 이 모든 역사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자, 이 똑같은 말씀이 29절에 수미상관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자, 그러니까 이 모든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이 되는데 그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냐?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한 은혜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8절인데요. 8절이 시작되는 문단이 이제 5절부터인데 5절에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자, 고통 중에 부르짖는 왕의 외침.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역사를 노래합니다. 자, 그러면서 8절에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 승리의 경험에서 나오는 중요한 교훈은 뭐냐? 여호와께서 나의 편이시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지금 여호와께 피한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십자가에 순종하는 것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순종하는 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다. 아유, 힘들죠. 하나님이 오셔서 빨리 나를 구원해주고 또이 백성들이 자기를 빨리 십자가에서 끌어내려주는 게 좋을 수 있지만, 그래서 말하죠. 야, 십자가에서 빨리 내려와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빨리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조롱을 하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어떻게 비했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피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구원의 궁극적인 관문, 궁극적인 이 소스, 원천으로 생각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해서 그들의 도움을 구걸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10절에 뭇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이거는 완전히 집단적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도 그렇죠. 블레셋과 사울왕과 그 다음에 이방 민족들의 공격이 동시에 오게 되죠. 아주 사방에서 애워싸서 다윗을 공격합니다. 가나안의 여러 민족들이 다윗을 잡아먹지 못해서 혈안이 되고 막 잡아먹으려고 하죠. 그래서 이 다윗의 편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울도 내 편이 아니요, 골리앗도 내 편도 아니요. 그러니까 사방에서 다윗을 잡아먹으려고 애를 쓰죠. 자, 문나라가 애워쌌으니.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누구도 예수님을 구원해 줄 수 없죠. 제사장도 아니고 로마의 총독도 아니고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던 무리들, 군중들도 아니고 사방에서 애워쌌지만 뭐라 그러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다시 한번,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 다음 12절에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벌떼같이 너무너무 고통스럽지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거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만든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죽기까지 밀어붙이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잡으셨도다. 자,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험하는 역설적인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막 사방에서 막 밀어붙여도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느냐? 골로새서 2장 15절을 보시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십자가로 이기는 것, 인간적으로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이기는 겁니까?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그를 역설적으로 구원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능으로 전적으로 일으키시는 역사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시는 역사. 그래서 여러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가 주님의 험한 십자가를 든든히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14절에는 이렇게 예기치 못한 놀라운 기이한 능력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죠. 14절에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예, 구원.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음이요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풀고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고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자, 여호와의 오른손, 오른손이라는 건 힘 있는 손, 권능의 손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권능 있는 손으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자, 더 나아가서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이 죽음의 위기를 많이 느꼈습니까? 홍해를 지나는 거, 이 홍해 가운데 거의 빠져 죽는 것과 같죠.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다윗도 사방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이 시편을 기록하는 거죠. 자,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분의 능력으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셔서 온 세상의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끝까지 일어나야 됩니다. 살아나야 됩니다. 절대 끝이 아니고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내 삶에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끝까지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포기하면 안 되고 놓아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심지어는 나의 죽음을 통과하고 정말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면서도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18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자, 여기 심히 경책했다. 아, 이거를 이제 뭐라 그러냐면 경책하는 거를 징계라고 합니다. 징계. 징계는 그를 죽이기 위해서, 끝내기 위해서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서도록 하기 위하여 훈계하기 위한 수단이죠. 이걸 뭐라 그러냐? 경책. 경책.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심히 고난 가운데 두신다 하더라도 그걸로 하나님이 나를 죽음에 놓지 않으셨다는 거죠.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하게 하신다는 거죠. 자, 결국 이 십자가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오른손으로 승리하고 죽을 것 같은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승리하도록 하시면서 최후 승리를 맛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19절부터는 이 승리의 개선문을 열라고 선언을 합니다. 자, 19절에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러죠. 여기 의의 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들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예루살렘 성벽에 문들이 있죠. 문들이

이제 솔로몬 성전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성전도 그렇고, 문들이 한 12개 정도 나옵니다. 예, 동쪽에 아름다운 미문, 쌍둥이 문, 통회 문, 또 여러 가지 문들이 있어요. 어문, 분문, 여러 가지 이 문들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방으로 들어가는, 물론 이제 다윗 때부터 솔로몬 때 사이에는 여러 문들을 이 성에 만들면서 문이 12개가 좀더 넘어갔었습니다. 나중에. 자, 그런데 하나님의 문, 여호와의 문은 뭐냐? 구원의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며 그분의 눈을 두고 보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 왜 의의 문을 열라고 하느냐? 그리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드리기 위해. 자, 그래서 19절에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겠다 그러죠. 이 문은 여호와 하나님의 문, 의인들, 하나님의 인자를 자비를 경험한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그의 백성들이 그리로 들어가겠다. 그러면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어주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감사의 역사를 돌아보니 22절 말씀처럼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모리돌이 되었다. 나는 아무 쓸모없고 정말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그런 나를 건지셔서 가장 귀한 집의 주춧돌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거는 개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애써서가 된게 아니라 전적으로 여호와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된 역사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그래서 이 성도는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 가운데 초대받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끝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과하며 역전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상황이 변한다고 내 마음도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24절,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정하신, 이날은 뭐냐? 구원의 날, 승리의 날. 그날에 내가 여호와의 문에 들어가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죠.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자, 이게 하리로다, 들어가리로다, 이게 뭐냐? 우리를 죽음 가운데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확신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이런 역사를 바라보지만 현재는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아주 고난과 징계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내가 버려진 돌 같더라도 반드시 집의 주춧돌, 머릿돌이 되게 하옵소서. 26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 이런 고난을 통과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서 그런 저들을 우리가 축복하겠다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여호와의 집이잖아요. 이게 이제 이 여호와의 집은 어떤 곳이냐면 이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곳이 여호와의 집입니다. 이게 이제 신약의 시대에는 교회죠. 여호와께서 버린 돌들이 중요한 모퉁이 돌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곳, 주님의 몸된 교회이고, 그 교회가 모퉁이 돌 대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지체가 되어 연결된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경험한 이들이 모인 곳. 여러분,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27절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다고 말하죠. 28절도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다.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0: 위기가 끊임없이 찾아오죠. 근데 그 위기를 놀랍고도 기이한 역사로 뒤집으시는 분이 누구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상황 가운데 일희일비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이것들을 뒤집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지금까지 귀한 생명의 양식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백성의 지혜로움을 묵상합니다. 성도님들은 어려운 일 앞에서 사람을 찾거나 생각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시는지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문나라가 자신을 에워싸는 상황에서 시편 기자는 오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어 물리칠 것을 선포합니다. 대적이 밀쳐 넘어뜨리려는 나를 붙드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이심을 그는 온전하게 믿기 때문이었죠. 이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많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묵상과 함께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멘. 건축자의 버린 돌 같은 우리를 아름다운 주님의 집에 머릿돌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오늘도 주를 마음껏 높이는 하루 되십시오. 7월 15일 수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작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습니다. 샬롬.

오래전 예루살렘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따르며 살아야 할 자신들의 책임과 의무는 망각한 채 온갖 반역 행위를 자주 저질렀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뵙는 날은 만사 형통의 날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지요. 그런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니지요. 주님과의 만남을 기다리는 만큼 나의 믿음을 잘 지키고 신앙을 바로 하는 그 모습이 필요할 텐데 하나님과의 신의를 저버리는 행위를 계속하면서 주를 믿는 자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겠지요. 지금 우리도 나의 마음을 돌아보아야겠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돌아보는 시간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필요합니다. 늘 우리의 마음을 오염되지 않게 하나님께 향한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오늘 찬송 썸머 스페셜 찬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신의를 저버린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 긍휼의 시간도 끝날 때가 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심판은 반드시 있으니까요. 잠언 1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 나눌게요.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있으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지요.

그때가 오기 전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만 합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무덥고 힘든 삶이 우리에겐 계속될지라도 하나님을 버리거나 외면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오히려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체험을 모두 다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찬송 함께 나누면서 찬송 서머 스페셜은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날 되십시오. 내일 이 시간 오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107.3MHz, 출력 3kW, 호출부호 HLQR로 방송되는 FEBC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은 국내는 물론 동북아시아 영혼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에 연주소를 두고 있으며 송신소는 울산 무룡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방송사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남현용 지사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FEBC 울산극동방송입니다. HLQR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에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홍부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를 향해 한없는 사랑과 자비를 베풀고 위로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사랑과

자비와 위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환난 중에 위로하시며 넘치게 해주시죠. 세상 사람들은 위로를 하긴 해도 많이 하지 못하고 오래 하지 못합니다. 각자의 일들이 바쁘고 몸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 속에 계시고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행동 속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자비와 위로를 베푸실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 위로를 받을 생각보다는 하나님께 사랑과 자비와 위로를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아이누스 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잠언 19장 6절 말씀입니다. 친절과 사랑,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한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조회 시간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친절과 사랑의 차이점이 뭔지 아는 친구가 있을까? 아이들은 한계가 없는 상상력으로 저마다의 대답을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은 수많은 대답 중 한 아이의 대답을 정답으로 꼽았습니다. 아이는 선생님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주는 게 친절이고요. 빵을 먹다 목이 마를까 봐 우유도 같이 주는 게 사랑이에요.

선을 행하면서도 모자라지 않을까 계속해서 생각하고 부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친절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지만 사랑은 하지 않아도 될 일까지 더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은 가장 귀한 독생자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놀라운 선물에 더해 온갖 아름다운 큰 복을 우리에게 함께 주셨듯이 우리도 마땅히 이웃에게 친절히 대해야 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것을 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행해야 할 친절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듯이 친절에 사랑을 더해서 베푸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저를 지극히 사랑하신 주님께 받은 좋은 것으로 이웃을 잘 섬기게 하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하셨듯이 친절에 사랑을 더해 이웃에게 베풉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클래식 콰이어가 노래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이 세상 끝날까지 테너 우영훈 씨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전민아의 찬양 드림.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아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불안하고 떨리는 순간이 언제셨나요?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누구를 의지하며 이겨내셨나요? 정말 떨리는 순간에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마음을 다지며 자신감을 가지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용기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가능하지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으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은 흔히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채워야 강해진다고 믿지요. 그러나 진짜 강함은 내려놓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새로운 지식을 쌓는 것만큼이나 마음속 낡은 부정적 생각들을 비워내는 것이 중요하죠. 자의식을 덜어낼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건강한 자신과 마주하게 되니까요. 숨을 내쉬어야 다시 들이마실 수 있듯 비움은 더 나은 삶을 위한 채움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속 묵은 짐을 하나하나 내려놓고 새로운 숨을 들이마셔보는 것

귀한 복음을 선물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심긴 잡초와 같은 불평, 불만, 비난, 교만의 풀들과 상처 입은 쓴뿌리를 뽑고 사랑의 씨앗, 소망의 씨앗, 믿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을 심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밭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에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게 하셔서 매일매일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고 구원의 길을 베풀어 주사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강팍해진 마음들이 녹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에서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서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다투고 분열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는 내가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남 탓을 하기 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 회복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내가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 역시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기도 해요. 각자의 입장이 있음을 이해하고 화목한 관계를 위해 서로 참으며 품어주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서로 사랑으로 보듬어주며 행복하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꺼지지 않는 등불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꺼지지 않는 등불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첫째, 나를 붙들어주는 공동체에 잘 붙어 있어야 합니다. 15절에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라고 해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수많은 전쟁을 이겨온 다윗이 전장에서 지쳤다고 해요. 수없이 반복되는 싸움, 쉬지 않고 쳐들어오는 원수들로 인한 무게가 다윗을 누른 거예요. 다윗의 피곤함은 단순한 육체적 피로가 아니었어요. 모든 힘이 소진되어 더는 버티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도 스스로 전장으로 나아갔어요. 그러나 이런 헌신의 끝에서 한계에 다다른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거인족 이스비브놉이 나타납니다. 그는 300세겔이나 되는 노창을 들고 다윗에게 달려들어요.

지쳐있는 다윗에게는 감당하기 버거운 상대였습니다. 그때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를 쳐 죽입니다. 이쯤 되자 다윗의 추종자들이 입을 모아 간청해요. 17절에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하지요. 지도자가 쓰러지려 할 때 그를 붙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목숨을 걸고 왕을 지키고 왕을 아끼는 마음으로 그에게 전장에서 물러날 것을 권면해요. 이 부하들의 말 속에는 다윗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도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마주하는 이런저런 문제로 끊임없이 치러야 할 전쟁이 있어요. 그럴 때면 오늘 다윗처럼 피곤함을 느끼게 되지요. 하지만 내가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내 힘과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피곤하여 쓰러지려 할 때도 내 곁에서 나를 돕는 지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힘이 다해 등불이 꺼질 것 같은 순간에도 공동체 지체들이 나를 도와 원수를 물리치고 등불을 이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피곤하여 쓰러질 때 붙들어주는 지체가 내 곁에 있습니까? 반대로 내가 도와주어야 할 주위에 지쳐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꺼지지 않는 등불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둘째, 나한 사람의 회개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전장에서 물러난 후 18절, 19절에 보니 그의 부하들이 전쟁을 이어갑니다. 곱전투에서 시브개는 거인족의 아들 삽을 쳐 죽이고 에라나는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여요. 이들의 이름은 성경의 다른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고 딱 여기서만 언급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이름을 남기셨어요. 다윗 한 사람에서 시작된 싸움을 이제 공동체 전체가 이어받아서 완성하고 있어요. 과거 이스라엘은 골리앗이라는 거인 한명 앞에 온 군대가 두려워 떨며 숨었었죠. 오직 소년 다윗 한 사람만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윗이 뒤로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부하들이 골리앗 형제들을 척척 물리칩니다. 이렇듯 나한 사람의 회개로 가정과 공동체가 살아나면 내 뒤를 이어 영적 용사들이 일어납니다. 공동체를 괴롭히는 거인들이 아무리 배틀채 같은 창을 들고 덤벼들어도 공동체가 하나 되어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능히 승리하는 거예요. 이름도 빚도 없이 묵묵히 헌신하는 지체들이 있기에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나갑니다. 대단한 스펙이나 지위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 죄를 보면서 무릎 꿇는 그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이름도 빚도 없이 주를 위해 헌신하는 지체들이 우리 공동체에 있나요? 인정받지 못해도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묵묵히 충성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환경이 두려워 덜덜 떨리지만 용기를 주시길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한 초등학생의 어린이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는 매년 새로운 학기가 시작될 때 가장 떨려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야 하는 부담감에 밥맛도 없고 손이 떨릴 정도예요. 마치 15절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치고 약해진 다윗처럼 말이죠. 하지만 막상 학교에 가서 친한 친구들을 만나면 죽을 위기에서 아비새를 만난 다윗같이 또 안심되어요. 이제는 어떤 상황에도 두려운 마음을 갖기보다 하나님께 먼저 제 두려운 마음을 털어놓고 기도할래요. 저의 적용은 새로운 환경을 두려워하기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길 기도할게요입니다. 지치고 힘든 다윗을 곁에서 지킨 공동체처럼 내 공동체인 가족의 사랑에 감사를 표현하며 다정하게 대하겠다는 9살 어린이의 샛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얼마 전 발목을 다쳐 오랫동안 불편하고 힘들었어요. 그 와중에 남동생이 놀아달라며 귀찮게 하고 누나는 자기 할 일을 제게 시켜서 짜증을 부렸어요. 그런데 17절에 보니 지치고 약해진 다윗 왕을 신하들이 지켜주었대요. 남동생은 제게 따뜻한 물을 챙겨주고 누나도 저를 부축하며 다정하게 대해주었지요. 다윗이 지치고 위험할 때 공동체가 함께한 것처럼 가족의 사랑 덕분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저의 적용은 누나와 남동생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다정한 말과 행동으로 도울게요. 입니다. 친한 친구가 가끔 소리치며 무섭게 말하면

0: 두려운 마음이 들지만 돕는 사람을 보내주시길 기도하겠다는 6살 어린이의 새싹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어린이집에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종이접기를 잘하고 그림도 잘 그려요. 제가 어려워하면 저를 많이 도와주지요. 하지만 가끔 저에게 소리치며 무섭게 말해요. 그러면 저는 두려워서 피하고 싶어요. 15절에 보니 하나님은 다윗 왕이 전쟁에 나갔을 때 도와주는 사람을 보내주셨대요. 저에게도 도와주는 사람을 보내주시길 기도해요. 그리고 친구에게 예쁘게 말해줘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길 기도할래요. 저의 적용은 친구에게 화내지 말고 예쁘게 말해줘라고 용기 내서 말해볼게요. 입니다. 20절에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고 해요. 외형적으로 너무나 압도적이고 괴물 같은 존재가 등장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웃고 철저히 능욕했어요. 하지만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입니다. 결국 블레셋 거인족의 소생들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 손에 다 넘어집니다. 다윗이 직접 싸운 전투도 있고 부하들이 싸운 전투도 있었어요. 하지만 22절에 보면 그 모두를 다윗의 손과 부하들의 손이 함께 이룬 것으로 기록해요. 지도자의 공이 공동체의 공이 되고 공동체의 공이 지도자의 공이 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이 세우시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모두가 함께 뭉쳐서 하나가 되니 아무리 강한 외부의 적이 쳐들어와도 제압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시험을 이기는 길은 공동체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순종과 깨어짐이 부부를 하나 되게 하고 가정을 하나 되게 하고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합니다. 이 하나 된 공동체 앞에서 세상의 그 어떤 거인도 힘을 잃고 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 왕국은 어느 한 사람이 아닌 공동체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다윗도 부하들도 연약한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이 친히 지키시고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빛을 받아 꺼지지 않는 등불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끊임없는 인생의 전쟁 속에서 피곤함과 한계에 부딪혀 지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연약한 저희에게 이 전쟁을 함께 치를 수 있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 힘이 다 빠져 주저앉아 있을 때도 혼자 두지 않으시고 주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거인 같은 두려운 사건 앞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하는 지체들과 함께 공동체의 힘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때마다 말씀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가정과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어떤 시험도 넉넉히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이 하나둘 모여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사랑선교교회에서 선교단체 인투미션이 주관하는 목회자 선교사 자녀 캠프 MPKC 여름 청소년 캠프가 7월 20일 화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열립니다. 목회자 선교사 자녀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캠프는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선빵 필승이란 주제로 진행됩니다. 인투미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 사랑선교교회 지역번호 052-282-0341번 지역번호 052-282-034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수용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사역자를 세우는 더 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용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용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용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선한목자교회에서 찬양대원을 모십니다.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기쁘게 찬양하실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주일 예배 찬양과 정통 클래식 성가를 함께 연습하고 있으며 전도의 목적으로 11주년 가을 음악회를 준비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중구 복산 이동에 위치한 울산 선한목자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010-8213-257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7월 정기집회를 개최합니다. 7월 20일 월요일부터 23일 목요일까지 4일간 저녁 7시 30분에 동탄 생명나무교회 이의원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주일 2부 예배 찬양대 지휘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A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A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울산교회 이호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2: 이 사도행전 9장의 전반부죠.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사울과 아나니아가 만나는 내용입니다. 8장에서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님의 오묘한 인도하심입니다.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 사건입니다.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아나니아는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던 인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나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느니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온 사람들입니다. 다메섹에 정착을 하고 거기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던 이 사람들을 일컫는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 피난 온 유대인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람들의 신뢰를 받던 사람, 이 사람들의 칭찬을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 오늘 누구를 만나느냐? 사울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울을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형제라고 호칭하면서 그를 환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이런 환대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사울은 교회의 원수였습니다. 성도들을 핍박하던 아주 잔혹한 사람이었습니다. 믿는 자들의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찾아가서 만날 수가 있습니까? 만나서 어떻게 형제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이 사람에게 안수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사람을 이렇게 환대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아나니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아나니아 한 사람이, 이 한 제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잔해했던 한 핍박자의 인생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에 새 문을 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영어로 Acts라고 부릅니다. Acts, 행동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행동이 아니죠. 행동들이죠. 그게 Acts죠. 한 사람이 아니죠. 성령을 받은 수많은 제자들의 순종의 역사가 모여있는 책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순종을 다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음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이 순종을 가로막는 두 개의 큰 벽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두려움이었습니다. 다른 하나가 뭐냐면 내 고집이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첫 번째는 두려움을 이기고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마음대로 체포할 수 있도록 그런 권세를 가지고 다메섹에 왔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찾아낼까봐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리더격이었던 아나니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울이 체포할 1호 대상이 아나니아인데 이 아나니아에게 아예 이 사람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11절과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사울을 찾아가라는 이 말씀을 아주 구체적으로 주셨습니다. 먼저 직가라고 하는 이 거리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 거리에서 어느 집을 찾아가느냐? 유다의 집을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집에 들어가면 누가 있느냐? 다소 사람 사울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거기서 뭐 하고 있느냐?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기도 중에 무엇을 보느냐? 이것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 자기죠? 자기가 나타나서 너에게 안수하여 너를 다시 보게 해줄 것이다. 이 환상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너무 구체적인 말씀이잖아요. 너무 명확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나니아의 마음에 무슨 확신이 온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의 마음 속에 찾아왔던 1차적인 느낌, 1차적인 마음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제일 먼저 드는 내 장벽,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지는 나의 장벽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이게 순종을 막는 거예요. 자, 우리 13절과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무엇을 듣고 왔다는 것입니까? 이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여기 왜 왔는지, 다메섹에 온 이유가 뭔지도 나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명확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구체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람을 찾아가서 이 사람에게 안수해주고 이 사람의 보이지 않는 눈을 보게 해주라고 말씀하시지만 내 마음속에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요? 지금 뭐하고 뭐가 충돌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이 이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 충돌 속에서 아나니아가 뭘 선택합니까? 자기 마음 속에 있는 두려움을 따라간 게 아니라 그의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뭐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오는 것은 내가 문제가 있어서 오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이 오는 것은 내가 약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두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피하고 싶습니다. 부담스러운 사람이 앞에 오면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두려운 사람을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 직면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두려움을 이기는 길이다. 네 인생이 승리하는 길이다.
여러분 승리의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두 가지로 인도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시간, 그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내 안에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내가 예배할 때 주님을 믿는 믿음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의 출발은 여러분, 내 약함에서 출발합니다. 내 문제에서 출발합니다. 내 한계에서 출발합니다. 내 절망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으면 왜 하나님 의지하겠습니까? 내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문제에 부딪힌 거예요. 절망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상황 속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나로 시작된 이 물음표가 하나님으로 답하여지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고 우리가 가는 신앙의 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말했죠. 내가 누구간데?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네가 누군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하고 같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홍해 앞에서도 똑같습니다. 모세는 여전히 상황이 두려웠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명확한 말씀이 모세에게 임했고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16절에 보시면요, 지팡이를 들고 들었다 그랬습니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내밀었다 그랬어요. 그것이 갈라지게 해라.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밑바닥입니다. 바닷물이 갈라지고 그 밑바닥이니까 완전히 진흙탕이 돼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바다를 하나님 계속 뜨거운 사막의 바람을 불어오게 하셔서 마른 땅으로 만드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밑바닥을 마른 땅으로 밟아서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능력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붙잡히면 천하 없습니다. 누구라도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순종으로 나아가면 이 단순한 믿음이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는 능력의 믿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승리는 내 능력의 승리가 아니에요. 성도의 승리는 내 머리의 승리가 아니에요. 성도의 승리는 말씀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의 승리는 말씀의 승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갑시다. 그럼 우리가 누구를 만나냐? 나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하나의 벽이 있어요. 또 하나의 벽이. 이게 뭐냐면 내 고집이라고 하는 벽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는 내 고집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본문 13절을 다시 보시면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질문을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뭐가 담겨있냐, 어떤 마음이 담겨있냐면, 하나님, 이 사람 아세요? 왜 사울이죠? 하나님, 왜 이 사울에게 그렇게 집착하시죠? 이런 아나니아의 의문이 담겨있는 거예요. 주님, 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람 성도들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아니, 교회를 아예 무너뜨렸던 사람입니다. 하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 왜 이 사람입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지요. 이 포악한 사울을 쓰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메섹에서 경건하게 살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칭찬도 받고 있는 이 아나니아를 쓰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계속 사울을 집착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이면 열방의 모든 사람들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 누구라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하나님 저런 놈을 쓰시려고 하시는 걸까? 하나님 말씀이 잘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을 쓰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19세기에 시카고의 한 구두 수선공이었던 B.L. 무디, 하나님 이 사람을 들어서 미국과 영국의 영적 부흥 대각성 운동을 주도하게 하셨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많은 목회자들 중에 왜 하나님이 D.L. 무디를 쓰실까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많은 목회자들 중에는 하버드 출신도 있고 예일 출신도 있고 유력한 신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한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두시고 왜 저 무식한 무디를 사용하실까? 그래서 무디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도 꽤 많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신 걸까요? 무디는 배운 게 없어서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시종일관 그의 자랑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디가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나를 빼야 합니다. 내 자랑을 빼야 합니다. 내 자존심을 빼야 합니다. 내 지식을 빼야 합니다. 내 어깨에 들어간 힘을 좀 빼야 됩니다. 예수님 증거하는데 걸림돌 된다면 나를 빼야 하는 것입니다. 무디는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었어요. 예수님 외에는 아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한 목사님 마찬가지. 어느 날 빌리 그레한 목사님에게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당신을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빌리 그레함이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이게 그의 답이었어요.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설교 중에 자주 쓰는 표현이 뭐냐면 성경을 한 손에 들어 올리고 성경책을 한 손에 들어 올리고 The Bible says, The Bible says, The Bible says.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이러면서 성경 구절을 계속 인용을 합니다. 보통 한 설교에 많게는 한 100번 정도 이렇게 하십니다. 그는 자기 개인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을 쓰신 거예요. 한 시대를 감당하는 영적인 리더로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 주권입니다.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자는 그 부르신 자의 뜻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사명 가지고, 내게 주신 은사 가지고 열심히 달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기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 자기 자아가 너무 강한 사람. 그 사람은 자기 뜻과 하나님 뜻이 충돌할 때 계속 저항을 합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왕이었지요. 근데 세우기는 자기를 왕으로 세워놓고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느냐? 천안 목동 출신 다윗을 계속 쓰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못마땅해서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저항했어요. 하나님 이게 무슨 꼴입니까? 왕으로 세우기는 나를 왕으로 세워놓고 하나님 쓰시기는 저 천안 다윗을 쓰시니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사사건건 대적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자기 고집이 죽지 않는 거예요. 선지자 중에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의 고집이 뭐예요? 원수는, 우리에게 잘못한 원수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원수는 망해야 된다. 이게 요나의 고집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뜻은 뭐였어요? 원수인 니느웨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밀어넣었어요, 니느웨로. 거기서 복음 전하게 하셨어요. 니느웨의 복음

전했더니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요나는 기쁘지 않았어요. 자기 고집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요나는 끝까지 하나님께 저항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는 그렇지 않죠. 아나니아도 사울에 대한 판단이 다 있었습니다. 저도 다 듣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다 사울에 대한 평가가 있고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 사람입니까? 근데 그는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역사의 문을 여는 사람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앞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 생각을 고집할 것이냐, 주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고집을 내려놓고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설명을 하십니다. 사울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생기도록 설명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사울을 선택한 것은 그가 가는 길이 영광의 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울은 앞으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겪게 될 사람이다. 그를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그게 16절 말씀이잖아요.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물론 아나니아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비로소 그러면 그렇지 고난을 많이 받는다고 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울에게 간 건 아닐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사울의 인생을 이렇게 쓰실 거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법이구나. 이게 바로 고난이구나. 이 고난의 십자가를 저 사울이라는 사람이 치고 가게 되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됐을 때 아나니아의 마음 속에는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이 살아났던 거죠. 그 마음으로 순종했던 거죠. 그러니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간 거예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안수한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이 불같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의 눈을 가리고 있던 그 비늘 같은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다시 보게 된 거예요.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새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자, 우리 17절로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바울아, 예수께서 너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여러분, 아나니아가요, 자기 고집 내려놓고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자기 편견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사울을 어떤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찾아가서 만나주고 그에게 안수하고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구했더니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셔서 그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이 원수인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다 떨어졌다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 벗어졌다 이 단어가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쓰인 헬라어 단어가 피프토예요. 피프토. 이것도 앞에 4절에서 다메섹으로 올 때 하늘에서부터 밝은 빛이 사울을 비췄을 때 그가 땅에 엎드려져 그랬죠. 그 엎드려져가 피프토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피프토가 어떤 단어입니까? 신약에 한 80번 나옵니다. 예배자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피프토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41절, 회당장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할 때 이 엎드려가 피프토예요. 하나님의 밝은 빛 앞에 엎어졌던 사울이 자기 생각을 꺾고 긍휼의 마음으로 찾아온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했을 때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 사울의 눈을 막고 있던 비늘 같은 것들이 다 피프토
떨어

0: 지게 하신 거예요. 아나니아로 하여금 사울이 다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육의 눈만 열리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영의 눈까지 열리게 하셔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게 하시고 영육이 강건하여지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새로운 인생이 열리도록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어떤 훈련을 시키면서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항상 두려움 앞에 섭니다. 혹은 내 고집 앞에 서게 됩니다. 거기서 내 고집대로 두려워서 피하는 내 본성대로 그렇게 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처럼 진짜 피하고 싶은 사람을 대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걸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영적인 근육을 키워가시는구나. 내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시는구나. 하나님께는 나를 향한 계획이 있구나. 이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지 않은데 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행할 때 얻는 기쁨이 있습니다. 가서 누리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모든 문제가 뭡니까? 내가 다 내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내가 다 내 판단대로 하려고 하고 내가 모든 것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게 결국은 뭐하고 연결됩니까? 내 욕심을 채우는 것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영접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보다 훨씬 크고 풍성한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내 입맛에는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입맛이 적응이 돼 있어요. 어디에 적응이 돼 있느냐? 이 세상의 맛에 적응이 돼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맛있는 거예요. 이 세상 쪽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유익하기는 하나님 말씀이 유익해요. 이 맛이 없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알게 됩니다. 아, 이게 유익한 거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시는 내 아버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맡기시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거기서 내 고집 부리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면 우리가 뭘 경험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떤 권세가 있는가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체험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거인으로 세워져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중국 북산동에 위치한 울산교회 이호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42-1171번, 052-242-1171번 울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여수 제1교회 박응진 목사님입니다.
1: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지도자들이 곳곳에 세워져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나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세계 경제의 흐름에 지혜롭게 잘 대처하여 나라의 경제가 활성화되기를 원합니다. 빈부의 격차가 줄어들게 하시며 물가 상승과 주택난에 어려움 당하는 서민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땅의 교회가 정결하고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 이 백성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6년 7월 15일 수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위해 문을 열어뒀습니다. 그 문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문이 아닙니다. 한번 와봐, 구경해봐 라고 하는 문이 아니에요. 대신 우리를 위해 열어두신 이 문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할 유일한 문,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되는 문, 죽은 자를 살리는 문, 천국이란 완전한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 이 문은 어떤 문일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선포하신 양의 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까지 이 양의 문에 대해서 설명해 놨더라고요.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하신 헬라어가 바로 에고 에이미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설명하실 때, 여러분 아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했던 그 어원과 똑같습니다. 에고 에이미. 예수님도 이렇게 선언하신 것이죠. 내가 너희를 그냥 보호하는 문 정도 역할을 해줄게 이 비유가 아니라 너희의 구원과 너희의 안식을 책임지는 유일한 문이 바로 나고 반드시 나를 통과해야 된다란 예수님의 선언인 것이죠.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오늘 이 아침에 느껴지면 좋겠고요. 이 양의 문 안으로 들어가면 복이 있는 거잖아요. 꼴을 얻는데요. 꼴. 단순한 마른 풀이 아닌 가장 영양가가 있는 높은 풀. 세상에 주는 갈증에 허덕이지 않고 이 아침 그 놈의 꼴을 맛보는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요, 첫 찬양을 준비했는데요. 양의 문이란 찬양을 준비해봤습니다. 제목이 참 귀하고요. 이 찬양의 가사도 귀하고요. 아마 여러분 은혜가 되실 거예요. 제목이 뭐라고요? 양의 문. 길 잃은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 나의 눈물을 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 이 아침 나갑시다.

양의 문이란 찬양으로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은혜롭지 않습니까? 오직 그 문을 통해서 나는 기뻐하겠다. 오직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볼 수 있다. 예수는 구원의 문이다. 양의 문이라. 내 생명이 주 안에 있다. 어떤 깊은 밤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신실하신 주님,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오늘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그 양의 문 안으로 들어가면 복이 있습니다. 일상생활 전체에서 누리는 완벽한 안전과 온전한 자유함이 우리 예수님께 있습니다. 바로 그 속에서 우리에게 먹이시는 것, 꼴을 먹이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오늘 우리 극동방송을 듣는 이 시간이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들어와야 돼.

된다 말씀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문으로, 양의 문으로 들어가고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맞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는 그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자, 지금도 많은 분들 오프닝 말씀 신청하시는데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면 오늘 오프닝 멘트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요. 또 오늘 이 찬양의 가사, 양의 문의 가사도 올려놓았습니다. 다시 한번 쭉 보시면 아마 귀한 묵상이 되실 거예요. 2991-6587-6422님 외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고 계시는데요. 자, 오늘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합니다. 아, 라디오로 들으신 분 많이 계실 텐데 우리 전국의 방송 가족들과 함께 지금은 영상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는데요.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고요. 또 유튜브 상에서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프로그램을 검색하면 지금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아시죠? 아,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우리 프로그램 이름이 좋은 아침입니다니까요. 좋은만 검색해도 들어오실 수 있고요. 우리 주승철, 최화정님, 주님의 문으로 들어가 누리고 싶습니다. 김진희님,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정덕희 권사님, 양의 문이 되신 우리 예수님, 저도요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최번스 아이님도 와, 은혜의 찬양과 말씀에 힘이 나는데요. 귀한 찬양으로 마음의 평안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할렐루야. 오늘 이 양의 문 찬양 너무 좋았죠 여러분. 아마 오늘 보이는 라디오 더 사랑하는 사람들에서 더 풍성한 찬양의 향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는 이따 또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복된 좋은 아침입니다.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잖아요. 영상 찬양, 우리 극동방송의 또 최고의 홍보대사입니다. 우리 좋은 아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홍보대사 웨이홈의 찬양으로 같이 하시죠. 고난 내용은 편의실 곳과 보이는 라디오 영상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아침. 여러분 함께 찬양하시니까 좋으시죠? 우리 한 곡 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시간 되면 좋겠어요.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생각해 보자. 아이자의 61 워십밴드의 은혜로운 찬양으로 같이 합니다.

0: 더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복된 시간이에요. 아, 이 찬양의 고백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생각해보라. 오늘 그 생각 가운데 아주 풍성한 아침을 맞고 있는 한 PD님이 있습니다. 우리 문혜정 PD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더 반갑게 인사드립니다.
0: 우리 지금 수현 PD님 휴가 갔다고요?
1: 네, 신나게 또 여름 휴가를 보내야 또 충전을 해야.
0: 아, 그렇죠, 그렇죠.
1: 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충전하러 갔습니다.
0: 응원합니다. 네. 아니 그런데요, 지금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은 이 여름이 더 바쁘시대요.
1: 어? 그래요?
0: 왜 바쁘냐?
1: 바쁘시죠?
0: 이 여름 행사가 지금 엄청나게 또 펼쳐지는 거예요.
1: 또 학예 일정들이 빽빽히 있으시기 때문에.
0: 보세요.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한다.
1: 선교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0: 뭐 선교사죠. 그러면 네. 마치 이제 중고등부 선생님, 그 중고등부와 연관된 분들은 다 바쁜 거예요. 밥도 해줘야 돼. 챙겨줘야 돼. 또 그 일정 챙겨.
1: 맞아요. 맞아요.
0: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지금 여러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여름 행사. 여러분 그냥 피하지 마시고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1: 바랍니다. 네.
0: 여름의 행사들 우리 주승철님 잘 들어오셨고요. 예정 피디님 오늘 네.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진행하는데요. 아, 오늘 정말 보이는 라디오에 많은 분들이 또 오시면 좋겠죠?
1: 네 맞습니다. 특별히 수요일 이 시간은 예. 보는 재미 또 보는 은혜가 더 큰 날이기 때문에요.
0: 맞습니다.
1: 보이는 라디오로 꼭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샵 1069번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보내주시면 보이는 라디오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좋은 아침입니다. 유튜브를 직접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더 좋습니다.
0: 맞습니다.
1: 댓글로 꼭 함께하시면 좋겠습니다.
0: 자, 아이디 대한민국님 고난 중에도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라고요. 그리고 우리 김진희님 아 찬양으로 큰 힘을 얻습니다. 지치고 고난 나의 영혼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생방송을 이렇게 듣고 보게 하셔서 은혜를 주심에 너무나 감사해요 라고 하시면서
1: 아멘.
0: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어떤 문으로 가야 된다고요?
1: 양의 문으로 가야 합니다.
0: 예수님께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네. 이 시간에 방송을 듣는 것이 아유 찬양 좋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오늘 이 하루 더 풍성한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자 보이는 라디오 지금 들어오시면 되겠는데요.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거나 그리고 지금 유튜브 상에서 좋은 아침입니다를 검색하시면 들어오시면 우리 김주연님도 잘 들어오셨고요.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타고 들어오신 분들이 댓글을 남기시는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또 유튜브로 들어오셔야 어떤 이야기들이 또 나눠지고 있고 또 가장 소개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0: 그리고 네. 여러분 저희가 이제 수요일에는 아시겠지만 이렇게 유튜브 댓글로만 선물 추첨을 합니다.
1: 맞습니다, 여러분.
0: 아하,
1: 오늘도 지금... 통닭 상품권을 좀 주시나요?
0: 아, 좋죠. 아, 오늘은 이렇게 할게요. 연어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연어 선물.
1: 연어?
0: 자, 연어 선물 받으실 분 제가 한 분을 그냥 추첨을 해보겠습니다.
1: 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 두구, 두구.

0: 유튜브 댓글로 함께 해주신 분이세요. 자, 제가 네. 볼 때는 뭐 너무나 지금 뭐 고백이 많은데, 네. 아이디, 이거 이름이 특이하시면서도 기억이 확 남아요. 예, 여러분, 그 호랑나비 한 마리가 가수가 있잖아요.
1: 월드컵이잖아요.
0: 네. 김흥국.
1: 네, 김흥국.
0: 근데 아이디 김홍국. 네. 양의 문신 예수님을 사랑. 정말 아이디예요. 네. 김홍국님. 이름 각인이 되는데요. 좋습니다.
1: 네, 잊지 않을 것 같습니다.
0: 좋아요. 네. 자, 오늘 수요일. 아, 사실은요, 영표님, 오늘 네. 저희가 만나볼 분이 있는데, 지금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좀 찬양을 많이 듣는 기간이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저희가 이 분을 제가 오늘 만난다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어요.
1: 저 어제 잠을 좀 설쳐왔어요.
0: 아, 왜 좋았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 오. 오늘 오프닝에서 제가 들려드렸던 양의 문이라는 찬양이에요. 이 양의 문.
1: 네.
0: 이 찬양을 오늘 들어보신 분들은 딱 느끼시겠지만, 야, 오늘 예수님께로 나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오늘 이 양의 문이란 그 오프닝에 있었던 그 찬양을 부르신 분을 오늘 모신다고요?
1: 맞습니다. 오늘 사실 이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 지구촌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만나보잖아요.
0: 그렇죠.
1: 오늘 오랜만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계시는 이분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0: 이분을 지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전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분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곳이죠. 아이돌 그룹의 메인 보컬에서 이제는 이름처럼 오직 나의 하나님만을 찬양하겠다는 일생의 고백을 담아서 사역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예쁜 이름만큼이나 맑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연희엘님을 소개합니다.
0: 소개합니다. 오늘 춤 영상으로 목소리로 만나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우와.
2: 반갑습니다.
0: 우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사역자 연희엘님과 오늘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혁장님도 조재희님도 두근두근 연희엘님 와 반갑습니다.
1: 대박이라고 지금 많이들 댓글 남겨주고 계시는데
0: 야, 우와, 저는 네. 제가 원래 이런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오늘 그 프로필 사진 있잖아요.
1: 네.
0: 프로필 사진보다 오히려 저는 이 영상 실물이 더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1: 더 아름답고
2: 감사합니다.
1: 더 친근하고 지금 댓글로요. 아니 연희엘님을 극동방송에서 만나다니라는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0: 네, 여러분 네. 오늘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귀한 찬양사역자 우리 연희엘님과 함께하는데요. 아니 가장 먼저는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또 이렇게 질문 정말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1: 네.
0: 연희엘 이 이름이 네. 무슨 의미인가?
1: 어떤 뜻이지?
0: 네, 어떤 뜻이에요?
2: 아, 저의 본명이 원래 태연이에요. 그 태연이의 연희를 귀엽게 발음하고 엘이 히브리어로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태연이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0: 야, 이 박수가 나올 수밖에 없네.
1: 그러니까 이 이름은 직접 지으신 거예요? 직접 지으신 건지 궁금해요.
2: 그 아까 앞서 들려드렸던 양의 문이라는 찬양을
0: 양의 문 찬양
2: 예. 선생님께서 작곡가 선생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0: 이야, 이것도 진짜 대단하다.
1: 그러니까요.
0: 왜냐면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분이 찬양을 한 40여 곡 이상 작곡해 주시고 또 이렇게 곡을 만들어 주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2: 맞아요.
1: 와, 그런데
2: 정규 앨범이 두 개 나오고
0: 예.
2: 49곡의 찬양을 만들어 주셨어요. 네.
0: 49곡의 찬양을 만들어 주셨어요?
1: 전 그분도 네. 궁금하네요.
0: 그분도. 와. 아니, 그런데
1: 네.
0: 우리 연희엘님. 아니, 근데 우리, 그러면 어떻게, 호칭을 어떻게 붙여요? 뭐, 전도사님이라고 해요? 자매님이라고 해요? 어떻게 붙여요?
2: 아, 제가 얼마 전에, 올해 집사, 서리 집사라는 직분을 받아가지고. 쑥스럽지만 집사님이라고.
1: 네. 오, 정말요?
0: 진짜요?
2: 네네네.
0: 이야, 연희엘 집사님이시네.
1: 네, 연희엘 네. 집사님.
0: 이야. 네. 아, 근데 여러분 아마 많이 또 아시겠지만, 우리 연희엘 집사님은

0: 네네. 아이돌계에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만을 찬양하겠다는 그런 고백의 찬양 사역자로 전향하게 되셨는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네.
1: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수가 꿈이었어요.
2: 가수가?
1: 네네. 노래하는 거 너무 좋아했어서 그냥 가수라는 꿈 말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디션 보고 이렇게 열심히 이제 연습생 생활 하다가 2012년도에 시즈라는 4인조 걸그룹으로 데뷔를 했었는데요. 이제 데뷔를 하고 그 데뷔했던 날 당시는 정말 너무 행복했었는데 이제 제가 있었던 회사가 MC들도 많고 좀 대형 기획사였어가지고 예능 방송도 많이 하고 음악 방송도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런 방송들을 할 때마다 항상 그 끝나면 그 공허함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 노래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뭔가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처럼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가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은 했지만 이제 기도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사실. 네 너무 어렸을 때부터 당연하게 이제 다녔던 교회였기 때문에 이제 기도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 너무 이제 공허하고 힘들다 보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게 그냥 그 목사님 설교 동영상 보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2: 이야.
1: 목사님 설교 동영상 보고 이제 보다가 이렇게 연관에 이제 제가 그 연예엘이라는 이름 갖기 전에 이제 걸그룹을 했을 때 더 메시지라는 앨범에 참여를 했었거든요.
2: 알죠.
1: 그때 그 앨범 아 정말요? 그 안에 이제 비워주소서라는 찬양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찬양을 불렀을 때는 이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이었고 이제 제가 그냥 하나님께 드린 그러니까 제가 우리 하나님께 이제 제가 크리스찬이니까 부를게요 하는 마음으로 불렀던 그 찬양이 있었는데 이제 연관 동영상이 어떤 이제 교회에서 성가대에서 그 찬양을 이제 부르는 영상을 보는데 아, 너무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너무 찬양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난생 처음으로 성원기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 너무 찬양하고 싶은데 하나님 찬양할 수 있게 길 좀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제 거의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이제 연락 한 통을 받았어요. 찬양해보지 않을래라는 연락이었고 그렇게 시작이 된 거죠. 그게 2017년도였어요.
0: 이야, 그렇게 또 CCM계로 데뷔를 하게 되셨네요.
2: 네. 아니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걸그룹 시절의 그 영상을 제가 확보를 좀 해가지고 보내려다가 아 이건 아니 이거 뭐 지금 이제 찬양 사역자로서 지금 가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안 보여드렸는데요. 중요한 거는 우리 연예엘님이 말씀 암송도 이제 하시고. 그리고 찬양 사역도 이렇게 정말 열정적으로 찬양하시는데 이제 아까 49곡은 그 한 작곡가님이 이제 작곡해 주셨고 50번째 곡을 누가 작곡해 주셨다고요?
1: 아, 네. 50번째 찬양은 작년 12월에 발매가 되었는데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라는 찬양이고 조혜련 선배님의 남편분이신 고요셉 대표님
2: 알죠.
1: 그래서 이제 찬양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2: 고 대표님이? 거기 고 대표님 엄청 뜨거우세요, 그분도.
1: 맞아요. 그리고 감사한 게 그 찬양이 이제 정말 오직 말씀으로만 이루어진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더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 말고는 사실 우리가 할 고백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불렀던 찬양입니다.
2: 이야, 좋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 한 자매님의 그 고백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아 하나님 저 정말 찬양하고 싶어요. 세상에서 또 노래할 수 있고 또 세상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오롯이 하나님 찬양하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귀한 자매님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면 좋겠고요. 제가 그런 고백을 들은 거 아니에요. 양해문.
0: 네.
2: 듣고

0: 누구시지? 근데 그냥 그날 그냥 좋다의 수준이 아니라 너무 저도 감동을 얻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1: 네.
0: 이렇게 오신다고 하셨을 때 너무 행복했습니다.
1: 너무 좋아하셨어요.
0: 좋았어요. 자, 좋아요. 오늘
1: 감사합니다.
0: 우리
1: 네.
0: 귀한 우리 연희엘 찬양사역자님의 제목은 시편 18편 1절 2절의 고백이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이 찬양을 보이는 라디오 영상 찬양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텐데요. 함께 지금 들어와서 함께 인터뷰도 보시고 이 찬양 영상도 보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죠, 예정 PD님?
1: 네, 좋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유튜브 들어오시면 연예인님을 또 직접 보고 듣고 또그 부르신 찬양을 직접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귀한 기회이기 때문에요. 지금 바로 유튜브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0: 좋습니다. 자,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5초 뒤에 우리 영상 찬양 같이 하시죠. 54321.

0: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 함께 치죠. 아, 너무 좋습니다.
1: 아멘 아멘.
0: 야.
1: 지금 댓글로 눈물이 난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0: 그러니까요. 아. 신미영님 목소리가 어쩜 이리 고울까요?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이 귀한 목소리로

0: 이렇게 찬양하게 하시는 우리 귀한 연희엘 자매님 응원하고 축복하고 우리 박예순 권사님도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나 가슴이 뭉클합니다. 천사의 목소리 김연예 배유정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1: 지금 다들 댓글로 지금 은혜를 네. 나눠주고 계시는데요.
0: 오늘 네.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 함께 들어오셔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단순하게 그냥 찬양 사역자 한 분을 소개한다라는 시간보다는 오늘 우리 귀한 찬양 사역자가 정말 세상을 향해 이렇게 찬양을 또 선포하며 나아가잖아요. 이 걸음을 축복하고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해주고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은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니까 여러분이 응원의 댓글도 남겨주시면 아마 그 어떤 것보다 큰 힘이 되지 않을까 또 그런 마음에 오늘 더 사랑하는 사람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특집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와 이게 예전에 네. 찬양 목소리가 또 이렇게 인터뷰 목소리하고 또 다르죠?
1: 그러니까요. 인터뷰 목소리와는 또 다른 진심이 정말 느껴지는 호소력이 짙은 목소리이신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궁금한 것이 그래도 네. 이렇게 찬양 사역자로 전향을 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신을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은혜를 네. 주셔야 아, 이 길이 하나님께서 그렇죠. 정말 인도하셨구나라는 어떤 인간적인 후회도 없을
0: 맞아요,
1: 거고
0: 맞아요.
1: 감사함이 있을 것 같은데 찬양 사역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확신을 주셨거나 또 은혜를 주셨던 경험이 있으신지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신지 궁금해요.
2: 확신이라는 단어에 좀 맞는다고 생각하는 경험은 사실 그 나임이신 여호와여 찬양이 나왔을 때에도 좀 개인적으로 좀 힘든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 전에. 예. 근데 이제 저는 사실 50번째 찬양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항상 제가 좀 힘든 시간을 겪거나, 아니면, 이게 맞을까? 라는 생각 들을 때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찬양을 선물해 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노래할 수 있는 자리에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태연아, 너는 찬양하는 사람이 맞아. 라는 어떤 확신을 그 찬양을 통해서 받았던 것 같고 최근에 또 경험이 있었는데요. 사실 저는 이제 사람들 만나면서 찬양 전하고 이렇게 말씀 전하고 또 위로해 드리고 이런 일을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어쩔 때는 저도 위로받고 싶을 때가 있는
1: 있죠.
2: 거예요.
1: 네. 네.
2: 하나님 저도 하나님이 저를 좀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저 위로받고 싶다고 하나님 기도했었는데 얼마 전에 그 사랑한다 말하신 애 찬양 아세요?
0: 알죠 알죠.
2: 그 찬양을 이렇게 사역을 갔는데 이제 제가 은혜를 받으면 눈물이 나긴 하지만 2절 가사를 부르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너무 쏟아지는 거예요. 그 노래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눈물이 나서 정작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신다고 고백했지만 저 스스로한테는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서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느껴져서 너무 위로가 됐던 시간이죠.
0: 그때 그 찬양이 좀 있어요?
1: 네, 한번 맞습니다.
0: 잠깐 여러분에게 한 30초인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5, 4, 3, 2...

0: 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1: 네, 많은 분들에게 찬양으로도 감동 주시러 가신 그 자리에서 나를 향한 그런 찬양을 또 부르신 게 아닌가.
0: 사랑한다. 기프티드 찬양 아니에요?
1: 네.

0: 지금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요. 7시 네. 48분이 됐는데 저희 전국방송 정규방송 시간이 49분까지고요. 49분 이후에는 유튜브에서 잠깐 더 저희가 좀 말씀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눌 텐데 여러분 오늘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주는 시간 가지면 좋겠어요. 오늘 잠시 후 49분 이후에 좋은 아침입니다. 유튜브 방송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송옥석이었고요.
1: 문예정이었습니다.
0: 찬양사역자 연희엘님과 함께했고 유튜브상에서 만나겠습니다. 기술의 윤석준 그리고 오영훈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를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십시오.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혹은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하는 교회 김요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그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높은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한 아이를 부르시더니 제자들 앞에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어떤 사람이요? 가장 높은 사람. 다른 성경에는 가장 큰 사람이라고 번역해주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근데 아주 웃기는 이야기는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을 저희가 짧은 내용이었지만 1절부터 4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은 지금 이러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가르치신 어떤 말씀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고 또 함께 사역을 한 그 사람들 제자 한 명의 제자도 아닙니다. 제자들이라고 복수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두 명인지 세 명인지 네 명인지 전부 다인지 누구인지 우리는 정확히 기록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어쨌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제자들이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너희가 돌이켜 여기에 어떤 핵심 단어는 이 본문 속에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내용 속에서 핵심 단어 키워드는 돌이켜입니다. 그렇죠? 또는 변화되입니다. 그렇게 변화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돌이켜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근데 여러분 이 변화가 진짜 어렵거든요. 사람이, 한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 우리가 말씀 안에서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다는 것, 새로워진다는 것,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세계관이 새로워지고 바뀌고 변화된다는 것,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사람의 성격이 바뀐다는 것, 사람의 성품이 바뀐다는 것 쉽지 않아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쉽지 않아요. 제가 며칠 전에 어느 그 소책자에서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근데 어쨌든 이 이야기도 사람이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스토리를, 그러한 이야기를, 같은 말이군요, 담아내고 있어요. 어쨌든 그 이야기 속에 말이죠. 어떤 이야기냐면 어느 분이 하와이에 가는 게, 어느 여자분인데

하와이에 가는 게 꿈이었어요. 꿈.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이분에게 있냐면 이분에게 고소공포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탈 수가 없어요. 하와이를 가고자 하면 비행기를 반드시 타야 되는데 하와이 가는 게 꿈인데 당신의 꿈인데 소원인데 못 가는 거예요. 고소공포증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와이 가는 게 꿈인데 하나님 제발 좀 어떻게 제가 비행기는 탈 수 없으니까 하와이까지 제가 갈 수 있도록 도로를, 길을 좀 내어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대요. 그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곤란할 것 같다. 뭐 다른 거 혹시 없니? 다른 요구사항, 다른 어떤 기도 제목. 그랬더니 그분이 아, 그게 정말 하와이 가는 게 꿈인데 그게 안 된다면 제 남편 성격 좀 제발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하와이 가는 그 길 있지? 4차선으로 깔아줄까? 2차선으로 깔아줄까?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사람의 어떤 성격이 바뀐다는 것, 변화된다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이 관심 갖고 계신 부분이 있고 그러한 영역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여전히 오늘도 터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삶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격, 그까짓 거 우리의 성격 바꾸실 수 있어요. 우리의 성품이요? 이런 부분들, 우리의 습관들 바꾸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교만한 부분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부분도 하나님께서는 어루만져 주시고 터치해 주시고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이, 그러한 변화가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화에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요? 지금 이대로에, 지금 내 모습에 만족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나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과연 나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가? 본문에 이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 속에서 그 아이가 어떤 특별한 일을 했다는 그런 내용은 소개되고 있지 않아요. 다만 예수님이 어느 한 어린아이를 가리켜서 부르셨어요. 그때 그 어린아이는 순종하면서 그 자리로 나왔어요. 그리고 본문의 내용을 저희가 읽어보면 제자들 앞에 세워놓으셨어요. 여기 서 있거라. 그 말씀을 또 듣고 따랐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그분이 서라 하면 서고 가라 하면 가는 그러한 것이 바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대접받는 것을 좋아하죠. 알아주는 것을 좋아하죠. 인정해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우리에게 어떤 직분이 있을지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의 교회 안에서 높아져야 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어떤 성공의 아이디어들이나 개념들은 무조건 올라가는 거죠. 주위가 올라가고 명예가 올라가고 무조건 올라가는 것.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원리는, 겸손의 원리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어린아이처럼 찾는 것, 겸손한 척만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 그 겸손,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낮아지셨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아기로, 힘없는 아기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고요.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셨습니다. 우리가 닮아야 될 분도 그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 예전에 겸손을 이렇게 사양하는 것, 거절하는 것, 그런 게 겸손인 줄만 알았어요.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 아실랑가 모르실랑가 모르겠지만 저는 되게 이렇게 수줍음도 많아요. 정말 여러분 표정을 보면은 지금 놀고 있네 그러시는 것 같은데 진짜 그렇거든요. 정말 수줍음도 많고 뭐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서는 거 힘들어하고 이렇게 무대체질. 저희 부모님은 저보고 어릴 때부터 완전 무대체질이었대요. 근데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고요. 정말 저 무대체질 아니거든요. 정말

0: 정말 수줍음 많고. 그래서 어쨌든 무슨 일을 이렇게 누가 부탁하고 그래도, 아이, 뭐, 아이, 저 그거 못해요. 이렇게 요리 빼고 조리 빼고, 아이, 그 다른 사람이 더 잘해요. 그게 저는 겸손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할수록 그 속에 교만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늘 요리 빼고 조리 빼고 하는 거, 아이, 저는 못해요. 저는 아닙니다. 사양하는 것. 그것만이 겸손의 전도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부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미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재능이 있거나 은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뭐 내가 그것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제가 이것을 섬김의 통로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위치한 함께하는 교회 김요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070-8255-2599번 함께하는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2: 바람 타고 함께하고
3: 으이치,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4: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5: 주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6: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2: 여기는
7: 여기는
8: 여기는 극동방송
9: 서머 스페셜입니다.
10: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사랑선교교회에서 선교단체 인투미션이 주관하는 목회자 선교사 자녀 캠프 MPKC 여름 청소년 캠프가 7월 20일 화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열립니다. 목회자, 선교사 자녀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캠프는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선빵 필승이란 주제로 진행됩니다. 인투미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 사랑선교교회 지역번호 052 282국에 0341번, 지역번호 052-282-034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수용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용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용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용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선한목자교회에서 찬양대원을 모십니다.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기쁘게 찬양하실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주일 예배 찬양과 정통 클래식 성가를 함께 연습하고 있으며 전도의 목적으로 11주년 가을 음악회를 준비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중구 복산 이동에 위치한 울산 선한목자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010-8213-257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7월 정기집회를 개최합니다. 7월 20일 월요일부터 23일 목요일까지 4일간 저녁 7시 30분에 동탄 생명나무교회 이의원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2-285-1244번, 지역번호 02-285-12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주일 2부 예배 찬양대 지휘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2-227-9001번, 지역번호 0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229-9000번, 지역번호 0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A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ABC 게시판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오늘도 괜찮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괜찮은 아침 김아은입니다. 차를 타고 길을 달리다 보면 풍경이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창밖을 보면 나무도 건물도 전봇대도 모두 뒤로 휙휙 사라집니다. 하지만 움직이는 건 풍경이 아니죠. 정작 움직이고 있는 건 납니다. 함께 걸어갈 네가 있으니.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하죠. 아, 요즘 좀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아. 아, 요즘에는 하나님이랑 좀 친하게 지내고 있어. 아주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다고. 또 가끔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내 말에 응답을 안 하셔. 이런 말들을 하곤 합니다. 그럴 때 이 말씀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인데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창밖의 풍경은 계속해서 바뀝니다. 왜냐하면 내가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움직일 뿐이지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늘 같은 곳에, 늘 동일한 곳에 계십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늘 같은 모습으로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런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괜찮은 아침입니다. 괜찮은 아침, 오늘도 찬양과 함께 출발할게요.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

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당신의 영혼을 깨우는 SOS 송 오브 송스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함께하는 분이시죠. 옥동중앙교회 최재호 목사님 함께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옥동중앙교회 최재호 목사입니다.
0: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우리 9507번님께서 문자를 계속 보내주고 계신데 초복날 몸보신하시라 이런 말씀을 보내주셨거든요.
1: 네.
0: 네, 오늘 초복인가 봐요 목사님.
1: 오늘 초복 맞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0: 어떻게 좀 몸보신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1: 감사하게도 예. 이제 그 성도님들 중에서
0: 네.
1: 이렇게 몸보신 하라고 교육자들하고 함께
0: 예.
1: 카드를 주신 분이
0: 이야.
1: 계셔가지고요.
0: 네.
1: 저녁에 같이 먹기로 했습니다.
0: 아, 그러셨어요?
1: 네. 네.
0: 아유, 너무 다행입니다.
1: 네.
0: 목사님처럼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들은 필히 건강하셔야 된다. 저의 지론이 그렇거든요. 네. 정말 우리 목사님뿐만 아니라,
1: 네.
0: 네 진짜 울산 지역에 계신 많은 목회자분들, 네. 단단하게 이렇게 몸보신 하셔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전하는, 네.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1: 네. 하은 PD도 시간 되면 오세요.
0: 아, 저도 가도 되나요? 혹시 몇 시에 드실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1: 네,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0: 네. 알겠습니다. 네. 한 주간 좀 어떤 시간을 좀 보내고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1: 그 하은 PD가 오프닝 때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하나님과의 거리.
0: 네.
1: 하나님과의 거리가 중요하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건 우리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0: 네.
1: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거든요.
0: 아멘.
1: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더위에 지쳐서 멀어지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0: 네.
1: 열심히 이제 어제부터 사실은 시작한 건데
0: 네.
1: 그 사업장들을 신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0: 오.
1: 요즘에 이제 사업장 신방을 하면서
0: 예.
1: 또 그냥 신방하는 게 아니라 그걸
0: 네.
1: 이제 영상물로 남겨가지고
0: 네.
1: 편집을 해서 이제 그거를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또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work blessing 이렇게
0: 네.
1: 해가지고요 workplace blessing인데 이제 줄여서 work blessing 이렇게 해가지고
0: work blessing
1: 예.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예배 때는 이제 family blessing 뭐 이렇게 좀 좀 축복하는 네, 그러한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그럽니다.
0: 네. 어제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1: 네. 네. 촬영을 이제 시작을 한 거죠.
0: 네. 기대가 됩니다. 또 어떤 또
1: 네.
0: 결과물들이 이렇게 나타날지.
1: 아, 예. 그냥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0: 네.
1: 그냥 신방한 건데 신방하는 내용을 영상에 좀 담아서
0: 네.
1: 성도님들이 우리 가족들 중에서 어떤 사업장을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잘 모르시고
0: 네.
1: 그 사정 형편을 잘 모르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직접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같이 기도하자는
0: 네.
1: 뭐 이런 그런 차원입니다.
0: 네, 네. 아우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되고요. 혹시
1: 네.
0: 그 사업, 그러니까 이게 사업장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일터까지 네. 포함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1: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0: 아,
1: 네.
0: 있나요?
1: 네.
0: 알겠습니다.
1: 극동방송에
0: 예.
1: 올지도 몰라요.
0: 저의 의도를 완벽하게 간파를 해주셨어요. 우리 고홍지버님 멋진 새역 응원합니다. 라고
1: 네.
0: 하셨고요.
1: 네.
0: 할렐루야. 라고 화답해주신 0688번님도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예, 우리 4071번님은 또 새싹 달고 와주셨는데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한번 소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괜찮은 아침, 좋은 아침입니다. 상큼한 하은 PD님과 최재훈 목사님 두 분을 통해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대합니다.
0: 아, 네.
1: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 기적 같은 오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0: 아멘.
1: 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0: 네. 네. 목사님께서 또 성도님들과 또 그 사업장과 일터를 신방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 청취자분들은 제가 이분들 마음 알거든요. 그냥 매주 신방을 받는

0: 이 시간은 주제 찬양 한 곡을 듣고 찬양의 가사와 연결되는 은혜의 말씀까지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목사님 오늘 어떤 찬송가로 함께하게 될까요?
1: 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라는 찬송입니다.
0: 네. 그동안은 좀 감성적인 찬송가라고 해야 할까? 네, 그런 찬송가를 많이 나눴다면 오늘은 좀 힘차게 네. 이 시간 이 찬송가로 함께 먼저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선의 음성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0: 아멘. SOS 오늘 주제 찬송가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지선 전도사님의 힘찬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제목과 또 본문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 잠언 3장 3절과 4절을 통해 요새는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오늘 본문은 잠언 3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의 여김을 받으리라.
1: 아멘. 아멘. 늘 반복하는 말인데도 잘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중요한 행사에서 축도를 맡으셨습니다. 네. 축도를 하기 위해 강단에 섰는데 갑자기 머리가 하얗습니다. 이럴 때가 있어요. 축도 시작을 어떻게 하는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혹은 지금은 하면서 보통은 시작을 하는데 네. 아무래도 그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셨답니다. 요새는 네,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평균적으로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나서 20분이 지나면 42%를 망각한다고 해요. 오늘 방송 마칠 때쯤이 되면 들으신 내용 중에 42%는 기억이 나지 않게 된다는 거죠. 하루가 지나면 많아야 한 33% 정도 기억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기억은 중요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방법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듣기, 읽기, 쓰기, 암송하기, 묵상하기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이 묵상하기가 중요한데요. 묵상을 해야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0: 적용이 되어야 삶이 달라집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장이 일어납니다. 묵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 단계에 있는 암송이죠. 암송되어야 묵상됩니다. 머리에 남는 것이 있어야 묵상도 되고 적용도 되고 연결도 되고 연장도 됩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혹은 말씀을 듣고 돌아서면 절반이 사라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1: 아멘.
0: 오늘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저는 이것이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아멘.
0: 기도할 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받은 말씀, 깨달은 은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에빙하우스가 망각의 법칙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기억의 법칙도 말했습니다.
1: 기억의 법칙.
0: 새로 배운 것을 짧은 시간 내에 다시 반복하게 되면 장기 기억이 된다고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 아멘.
0: 오늘 받은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1: 아멘.
0: 그 말씀과 은혜가 여러분 것이 될 겁니다.
1: 아멘.
0: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1: 네.
0: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말게 하소서.
1: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말게 하소서.
0: 마음판에 새겨지고 기억되게 하소서.
1: 마음판에 새겨지고 기억되게 하소서.
0: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입니다. 더 쉬운 말로 사랑과 공의이죠.
1: 아멘.
0: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인자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떠나지 말게 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1: 아멘.
0: 이렇게 연결됩니다.
1: 아멘.
0: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도 은총과 귀중이 여김을 받습니다.
1: 아멘.
0: 미국 시애틀의 관광 명소 중에 레이니어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의 눈부신 설경이 호수에 그대로 그림처럼 반사되는 리플렉션 레이크라는 호수가 있는데요.
1: 네.
0: 레이니어 산의 설경이 호수에 반사되는 그림 같은 모습을 볼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호수가 잔잔해야 합니다. 바람이 불어서 조금이라도 물결이 일면 호수 표면에 그 생긴 물결 때문에 반사된 산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마음에 바람이 불어 물결이 일고 있나요? 폭풍우가 있고 비바람이 있고 풍랑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진리로 띠를 띠시기 바랍니다.
1: 아멘.
0: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말게 하시고 그것을 목과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1: 아멘.
0: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법입니다. 잔잔해지시기 바랍니다.
1: 아멘.
0: 여러분의 호수를 잔잔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눈부신 하나님의 형상과 그 인자와 진리가 반사되어 모든 사람에게 비추어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아멘.

0: 아멘. 우리 9507번님의 신청 찬양이었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크룩스의 찬양까지 함께 했습니다. 자, 오늘 SOS. 네, 오늘도 함께 했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많은 공감이 갔어요. 막 42%라고 하셨나요? 네, 아, 42%는커녕 사실 주일에 말씀을 딱 듣고 나오면 분명히 그 순간에 은혜로 가득했다가 정말 마지막 목사님께서 축도를 해주시고 그 자리를 떠나는 그 순간에 사실 많은 걸또 잊게 되더라고요. 참 아쉬웠는데, 그렇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신 은혜를 조금 더잘 간직하기 위해서 묵상해야겠구나, 그리고 잔잔해야겠구나, 네,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고 스스로를 돌이켰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목사님 늘 궁금했던 게 있었어요, 사실. 목사님들께서도 말씀을 준비하시잖아요. 네, 목사님께서는 준비하시니까 그 은혜가 조금 더 길게 머물러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되다 보니까 금방 잊으시려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좀 어떠신가요?
1: 그래서 그 긴장감, 그 거룩한 긴장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좀 계속 지키고 있으려고 애를 쓰는 편이에요, 저는. 왜냐면 계속 설교는 이어지고, 그 다음 또 준비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런 어떤 텐션을 잃지 않으려고 좀 노력을 하는 편이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피디님이 얘기한 것처럼, 금방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 좋은 하나님의 음성, 또 은혜로운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또 그걸 연결시키지 못하고, 그래서 아쉽고, 그럴 때도 많죠.
0: 그렇군요. 왜냐면 저는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 SOS도 그렇고 늘 무언가 말씀을 준비하실 때 사력을 다해서 준비하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뭐 옆에서 가까이 지켜보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그 은혜의 통로를 열기 위해서 정말 그 자리에서 너무 사력을 다해서 준비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방송을 좀 준비를 하는 그런 입장이지만 사력을 다해서 준비할 때 가장 큰 은혜는 본인이 당사자가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을 이렇게 마주할 때늘 뭔가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이렇게 사력다한 설교를 금방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꼭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1: 잊으시면 더 저에게 도움입니다.
0: 왜요? 왜요?
1: 왜냐면 또할수 있잖아요.
0: 아, 재탕하신다. 네. 아, 이렇게 또 유쾌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 무튼 이렇게 피나는 그런 노력 가운데 은혜로운 설교를 전해주시는 것 같아서 늘 감사한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도 같은 마음 아니실까 싶은데요. 우리 3868번님, 아멘. 목사님, 피디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기도 하셨고요. 우리 4540번님, 최재호 목사님, 샬롬입니다. 피디님, 반갑습니다. 이 신청 찬양까지 보내주시면서 복된 수요일 보내세요. 라고 하셨는데, 이분들의 문자 한통한 통이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늘 사모하고 있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노고를 알기 때문에, 더욱더 이분들이 문자를 화답해 주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도 참 복된 말씀, 너무나 감사히 잘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축복의 말씀 전해 주실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목사님. 네. 끝으로 우리 청취자분들을 향해서 말씀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이번 지나간 주일 오후에 울산의 한 건강한 교회에 교회학교 교사 헌신예배에 다녀왔습니다. 여름 행사들을 앞두고 교회학교 위에 이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고 은혜를 구하는

0: 예배였습니다. 세상의 정답이 아닌 하나님의 응답을 가르치지 않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엘리야가 완벽한 제단을 쌓았어도 불을 내리시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1: 아멘.
0: 해갈에 비가 내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1: 아멘.
0: 최선을 다해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늘 문이 열리는 겁니다.
1: 아멘.
0: 각 교회별로 여름 행사들이 시작되는 시즌입니다. 불이 내리고 이른 비 늦은 비 성령의 단비가 내리는 모든 여름 행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 아멘.
0: 하늘 문이 열리고 응답이 이루어지는 모든 교회에 모든 여름 행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아멘. 네, 오늘 아마 마지막 이 최재 목사님의 말씀 들으면서 우리 교회들마다 아멘을 지금 외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맞아요. 결국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또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SOS는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옥동중앙교회 최재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